0: 조연나입니다.
1: 예. 네. 자,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의 계절감에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21년 8월 개봉한 션 헤이더 감독의 코다인데요. 이 코다라는 제목은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를 의미하고요. 영화도 코다인 10대 소녀 루비의 삶을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1: 예.
0: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의 신작 그리고 독립 영화를 소개하는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됐고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름을 알렸고요.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으로 익숙하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1: 예.
0: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중심이 된 영화로선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최초의 청각장애인 남성 연기상 트로피를 거머쥔 작품으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1: 자, 그럼 먼저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주인공 루비는 부모님과 오빠 모두 청각장애인인 코다입니다. 가족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아직 학생인 루비도 부모님을 도와 전화나 판매 협상 등의 일을 도맡고 있는데요. 유일한 청인으로서 가족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런 루비는 학교에서 또 마일스라는 남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를 따라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의외로 자신이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무대를 꾸밀 뿐만 아니라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루비가 없으면 세상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루비는 자신의 꿈을 향한 여정을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1: 예, 앞서 최초의 청각장애인 남성 연기상 수상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루비의 가족은 다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캐스팅이 된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루비의 오빠 역에 각각 말리 메를린, 트로이 코처, 데니얼 듀런트가 캐스팅이 됐는데요. 다들 농인계의 베테랑 배우입니다.
1: 예.
0: 특히 엄마 역의 말리 매트리는 작은 신의 아이들로 1987년에 이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래 말리 매트린만 캐스팅이 될 뻔했는데요. 말리 매트린의 제안으로 아빠, 오빠 역에도 청각장애를 지닌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어 사용과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장애 경험의 묘사가 훨씬 사실적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1: 예.
0: 실제로 아마 영화를 보시면 가족 간의 우애가 상당히 돈독한데 그런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코다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요?
0: 네, 2014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미라클 벨리에는 실제 코다인 베로니크 플랭 작가의 자서전 수화, 소리, 사랑해 이 작품이 원작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2023년에 코다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기도 했고요.
1: 예. 미라클 벨리에와 코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청각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했다는 점이 미라클 벨리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 프랑스 영화를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다 보니까 배경도 프랑스의 낙농업 가정에서 미국의 어업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묘사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 원작은 코미디 비중이 훨씬 크고 장애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다에서는 원작의 유쾌한 분위기는 유지를 하되 전작과 같이 장애를 웃음 요소로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청각장애 가족 안에서 유일한 코다인 이 딸이 느끼는 어떤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다뤄줍니다.
1: 예.
0: 루비가 가족의 통역사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이번 영화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음악 선생님도 원작에서보다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멘토에 가깝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연 장면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1: 루비가 노래를 잘하니까 공연 장면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 추가가 된 건가요?
0: 네, 이 루비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루비의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완전히 묵음 처리를 한 채로 루비의 부모가

0: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작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다에서 훨씬 직관적으로 이 장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1: 예. 그 외에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나요?
0: 사실 인상적인 장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루비의 부모님이 딸의 공백을 두려워해서 그가 떠나는 걸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딸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루비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루비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루비가 노래를 할 때 목에 손을 대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진동을 느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의 울림이 굉장히 컸고요. 또 루비가 음대 입시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객석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수어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노래를 이 루비가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을 수도 볼 수도 있는 무대를 올리게 된 건데요. 직접 영화를 보시면 정말 그 감동이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예, 비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로이 코처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도 수상소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코다가 청각장애인의 세계와 비청각장애인의 세계를 연결해줬다면서 감독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었고요.
1: 예.
0: 자신이 받은 상을 청각장애인 공동체, 코다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바친다면서 지금은 우리의 순간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예, 다른 영화와는 달리 배우들의 수어를 더 자세히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촬영의 차이도 있었나요?
0: 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영화들을 좀 상기해보시면 감정신에서 배우의 눈빛이나 표정, 뭐 울거나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얼굴만 클로즈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코다에서는 이 프레임 안에 배우의 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 예.
0: 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코다를 촬영하면서 좀 새롭게 시도하고 배운 부분들이 역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관객분들도 이 영화 코다를 보시면 그런 시선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청각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그래도 많은데요. 영화 코다는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코다의 원작인 미라클 벨리에가 사실 프랑스에서 상당히 흥행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코다는 단순한 미라클 발리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관한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하고 가족 드라마를 훨씬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그러했듯이 청각장애인이 주인공이더라도 주로 비장애인인 배우를 기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코다는 청각장애인 배우를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했고 또 해당 배우가 아카데미 수상까지 하면서 영화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배우와의 협업이 얼마나 훌륭하게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우입니다.
1: 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해와 공감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션 헤이더 감독의 코다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헬스장 기구에 점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트레이너의 따뜻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각장애인 회원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헬스장 기구마다 점자를 붙인 분입니다. 정지우 트레이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현재 청각장애인 노인복지센터와 헬스장에서 운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최근 헬스장 기구마다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화제가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2: 제가 그 MBTI가 ENFP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그 회원님이 오셨던 그 날은 특히나 그 상상력이 좀 제대로 발휘가 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1: 예.
2: 그리고 제가 평소에 농아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청각장애노인복지센터에서 운동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1: 예.
2: 그렇게 농아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언어나 뭐 글자, 단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결국 예. 수어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시각장애인 회원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점자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결국에는 점자로 표시를 해줘야 결국엔 읽을 수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평소에 공공기관에는 많이 붙어있는 걸 봤는데
1: 예.
2: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에는 특히나 이런 점자 같은 게 아예 없다고 제가 생각을 들어서 한번 헬스장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착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게 스티커 같은 걸로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휴대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점자 인쇄기가 있어서
1: 그렇군요.
2: 네,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1: 예.
2: 사비로 구매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영상이 조금 많이 알려지고 예. 난 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휴대용 점자 인쇄기로 스티커를 붙이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처음 사용할 때는 정말 복잡해서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0: 예.
1: 그 점자 인쇄기에 유튜브에 본인들이 올려놨다 사용법을 올려놨다고 예. 해서 찾아봤는데 그 영상도 제가 막 10년 전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이어서 예. 화질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 봐야겠다 해서 아무거나 막 만들어봤죠. 아이스크림 예.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0: 붙이기 전에
1: 그렇죠. 미리 만들어봤는데 예. 이게 아라는 자음이랑 이 아라는 모음이 어떻게 예, 예. 보면 말을 할 때 같은 발음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아와
0: 이음과 아. 예.
1: 그러면은 이제 자음 모음을 따로 점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라는 약어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런 약어를 활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미음 우리을이 아니고 예. 미음하고 울이라는 약자를 써서 점자를 인쇄를 해서 붙이게 돼요.
0: 예.
1: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하다 보니까 기구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게 많아서 결국엔 다 영문 이름이다 보니까 이걸 알파벳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한글로 불리는 대로 만들어서 붙여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 3분이면 한 두세 개는 그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0: 직접 해보신 일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1: 네,
0: 해주시는군요. 궁금한 게 회원분들께서 처음 점자를 만져봤을 때 그 네.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1: 저도 사실 이게 그 영상이 커진 이후에 회원님들이 좀 많이 알아보신 것도 있어서가지고 일단 해당 시각장애인 회원님보다 거기를 원래 이용하시던 비장애인 회원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정수기랑 그런 종이컵 쪽에 점자를 붙여놨었는데
0: 예.
1: 정수기에도 온수, 냉수, 정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온수를 또 트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걸 가장 먼저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장애인 회원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정수기 쪽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점자를 많이 보셔서 그리고 막 지나가는데 얘기하시는 것도 듣기도 했었어. 와, 누가 붙였는지 되게 신박하다.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0: 예.
1: 그때부터인지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회원님들이 저랑 눈이 좀 많이 마주치시거나
0: 예.
1: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농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어르신 회원들을 위해서 수어를 직접 배우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거기 그 건물에 6층이 아마 농아인 협회가 있었을 거고요. 4층이 제가 일하는 곳이고 3층에는 그 경기도 수어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지자체마다 수어를 좀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협회에서 처음에 수어를 먼저 배웠었죠. 근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기여서 제가 온라인 교육은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0: 예.
1: 집중이 잘 안 돼서. 특히나 이런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농인분들 만나서 또 소통을 하기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아예 안 열릴 때였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었고 그렇게 수어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운동이랑 엮이게 된 계기도 조금 신박한데 혹시 데플림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예, 알고 있죠.
1: 이제 패럴림픽은 있고 이제 데플림픽이 있는데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청각을 제외하면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제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0: 예.
1: 패럴림픽에도 해당이 못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면 사실 그 열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 이후에 패럴림픽도 관심을 많이 못 받지만 결국에 데플림픽은 그보다 더욱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운동 에도 조금 수어를 많이 써서 내가 이걸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던
0: 그렇군요.
1: 것 같아요.
0: 헬스장에서 자주 쓰는 수어 표현이 있을까요? 좀 저희가 뭐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1: 이제 그 특히나 헬스장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심 그리고
0: 조심해.
1: 부탁하다.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조심은 양손을 이 명치 위쪽에 살짝 움켜쥐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고
0: 조심.
1: 근데 손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 몸을 웅크리면서 조심하세요
0: 느낌?
1: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0: 조심하세요.
1: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비수직이요라고 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무표정으로 조심하세요보다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으로 조심하세요라고
0: 조심하세요.
1: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좋고
0: 예.
1: 그리고 부탁한다는 표현이 결국에는 조심히 부탁한다. 조심해 주셔라.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부탁은 보통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지켜 세워요.
0: 최고다 할 때 이렇게.
1: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손바닥 반대편 손바닥을 펴서 이 엄지손가락을 향해 흔들어 주시면 돼요.
0: 이게 부탁합니다.
1: 이렇게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 농아노인복지센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0: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군요.
1: 많은 도움이 예. 되죠.
0: 자, 농인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비장애인들보다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1: 특히 농인분들은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청신경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청신경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귀에 있는 균형감각인 정전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정전기관 기능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문을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청각장애인분 한 분을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수업료를 받기에는 의사소통이 좀 안 되니 같이 이걸 반반 부담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로 운동을 시켜봤는데 선천적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시더라고요. 뭘 잡고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도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특히 낙상이 노인분들한테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더욱이 이런 밸런스 잡는 능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 트레이너나 운영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자 하나로 모든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소한 배려 그리고 내가 수어로 인사를 하는 처음 왔을 때 뭐 수어를 다 알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인사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자, 정지우 트레이너가 꿈꾸는 배리어 프리 헬스장 앞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은 운동 공간이 있을까요?
1: 제가 만약에 제 센터를 창업을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어우러지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요즘에 또 한창 마라톤이나 최근에 하이록스라는 대회가 또 한창 인기예요. 그런 대회에서도 이제 장애인 특별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하고 같이 출전을 한다든지 또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대회도 한번 같이 나가보고 싶기도 해요. 예.
0: 자, 끝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께 운동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1: 이제 우리 요즘 주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주식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0: 예.
1: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결과보다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바뀔 나의 미래의 모습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한번 꼭 용기를 내서 근처 헬스장이라도 꼭 방문해 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점자 스티커 하나, 수어 인사 한마디가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편하게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안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정지우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벌써 6월이에요. 1년이라는 여정의 절반에 이르는 이 시기는 상반기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현대인이 주말이나 휴가, 심지어 짧은 휴식 시간조차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불안감에 시각을 다투며 살아가요. 쉬는 날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자기 개발 영상을 보거나 자격증 책을 펼치고 밀린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마치 인생의 낙오나 게으름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하게 물어볼까요? 쉼 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이 분주한 움직임은 정말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일까?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일종의 행동 중독 신호로 보기도 해요.
0: 예. 행동 중독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행동 중독은 과잉 효율성 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며 시간을 쪼개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인간을 가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내가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안정감을 학습하게 되어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유능한 사람인 것 같고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우리 내면은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0: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팀 카서와 라일 리치의 연구 논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들은 효율성과 물질적 성취, 생산성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는 개인일수록 주관적 안정감이 현저히 낮고 불안과 우울 수준

0: 있는 롭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삶을 채찍질할수록 내면의 빈곤은 오히려 심화된다는 것인데요. 효율성이라는 견고한 함정은 우리가 멈추는 순간 그 민낯을 드러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 억압해 두었던 외로움, 허무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멈춤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자신을 소진시키곤 해요.
1: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한 대기업 간부 A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늘 완벽한 할 일 목록을 지워나가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 잠시 숨을 돌려야 하는 주말이 오면 이상하리만치 심한 가슴 두근거림과 공황 증상을 겪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쉼이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에요. 멈추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면 내 가치도 사라질지 몰라라는 근원적인 불안이 그를 덮쳤고, 그는 그 불안을 피하고자 번아웃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는 현상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목소리라고 이야기해요.
1: 예,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곤 하는데요. 아,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신호를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0: 네, 게슈탈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A씨를 비롯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매우 정직한데요. 상반기 내내 쉬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휴식과 회복일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내 몸의 간절한 욕구를 바탕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야 하고 마음속에 뚜렷하게 완성해낸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게슈탈트라고 부르는데요. 즉,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 잠시 멈추고 충전해야겠다는 알아차림이 우리 마음의 전경으로 떠오르죠. 그러나 효율성 강박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 본연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배경으로 밀어내버려요.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라는 당위적인 생각이 온전한 알아차림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해가 지속될 때 우리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만 하는 행동하기, 즉 부잉의 굴레 속에서 정작 내 모습 그대로 숨쉬는 존재하기, 즉 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1: 예,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뭘까요?
0: 예,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나뉘어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과를 내려는 doing, 즉 행동하기의 상태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being, 즉 존재하기의 상태가 그것이에요. 현대인의 불행은 삶의 저울이 부잉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데서 비롯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머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도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어요. 에너지를 외부로 소진하기만 할 뿐 정작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정서적 접촉과 충전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영혼은 갈수록 메마르고 심리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비대해진 행동의 굴레를 벗어나 존재의 안식처로 돌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1: 예, 일상 속에서 여유를 만들고 불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효율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존재의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의도적인 공백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하루 일정표에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산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기대를 완벽히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신체적 감각에만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때 필연적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변화의 역설, 수용의 원리처럼 그 불안을 서둘러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알아차리고 바라봐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의 취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줄 때 불안은 비로소 정화되고 진정한 멈춤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생겨나며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지요.
1: 예,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도약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0: 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자리한 쉼표의 여백이 있기에 비로소 멜로디는 생명을 얻고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요. 스포츠 선수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 무릎을 깊숙이 구부리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 역시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구간을 지나야만 해요. 1년의 한가운데인 6월의 신선한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상반기 동안 치열하게 버텨온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온전하게 숨쉬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에요. 이번 한 주만큼은 두잉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비잉의 평온함 속에서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수지가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2: 네, 6월 23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지원 품목 소개해드리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OCR 장치와 영상 확대 시스템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용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용 품목 중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촉각 디스플레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 기타 제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사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은 단순히 글자를 듣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습이나 업무, 또 문서 작성, 스마트기기 활용처럼 능동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할 때는 점자와 음성, 촉각 기반의 입력 출력 환경이 함께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품목들은 시각장애인의 학습, 또 직업활동, 정보 활용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점자 정보 단말기가 촉각을 활용하는 제품이 되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점자 정보 단말기는 뉴포트 브레일, 그 다음에 한 손에 6 미니, 한 손에 7 32셀, 한 손에 7 40셀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화면 정보를 점자로 읽을 수 있게, 또 점자로 입력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자를 표기해주는 디스플레이 기능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서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이동하는 정보기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노트북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품명에 붙어있는 32셀, 40셀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점자의 셀수를 의미하는데요. 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한 줄에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휴대성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셀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어서 본인의 사용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예, 점자 출력기와 점자 라벨 메이커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2: 네, 점자 출력기에는 매직 브레일 점자 라벨 메이커에는 6닷이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점자 출력기는 컴퓨터가 이미 작업을 끝낸 문서나 각종 정보를 종이 점자 문서로 출력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점자 정보 단말기가 노트북, 컴퓨터까지 포함된 제품이라면 점자 출력기는 점자를 종이에 프린트해주는 프린터기 같은 역할이라고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점자 라벨 메이커는 생활 속 물건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나 라벨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통에 약이 어떤 게 들었나 구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파일 철, 뭐 조리 도구, 각종 스위치, 개인 물품에 점자 표기를 붙이면은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점자 출력기나 점자 정보 단말기가 학습과 업무용 정보 생산이라고 생각하면 점자 라벨 메이커는 생활 정리나 일상 자립에 조금 더 가까운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촉각 디스플레이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2: 그렇죠.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점자 돌기가 한 줄씩 튀어나와서 촉각으로 정보를 주는데 이 촉각 디스플레이는 이름처럼 더 넓은 면적으로 여러 줄 혹은 그림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촉각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올해 닥패드 브레일 이모션이 지원되는데요. 일반적인 점자 정보 단말기가 주로 문자 정보, 그러니까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0: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구조나 배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촉각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자를 읽기보다는 더 넓은 형태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사용자에 따라서 익숙함의 차이도 크고요. 또 실제 활용 목적이 분명해야만 사용하실 때 의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거나 또 특정 전문 학습이 필요하거나 점자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촉각 디스플레이는 특히 체험이나 상담이 좀 중요하고 단순히 신기한 첨단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를 꼭 필요한 걸 가능하게 해줄까, 이걸 따져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도 궁금한데요. PC를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올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는 센스 리더 베이직, 센스 리더 어센드, 센스 원이 지원되는데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는 일반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메뉴, 문서, 또 웹페이지, 프로그램 내용을 컴퓨터가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읽어주고 키보드를 중심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음성 안내 기능도 올리시면 조금 비슷한데요. PC 환경이 워낙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학생이라면 문서 작성이나 온라인 수업, 또 직장인이라면은 역시 서류 작성이나 뭐 문서 업무, 이메일, 또 일반 사용자라면 인터넷 검색이나 정보 확인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단순한 보조기구라기보다는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접근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화면 학대 소프트웨어와 특수 키보드는 어떤 분들께 필요한 건가요?
0: 네, 화면 학대 소프트웨어는 숲, 나무, 플로이 리더 광학줌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저시력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맹의 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고요. 컴퓨터 화면을 부분적으로 더 크게 보면서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조절하고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확대용 돋보기에는 VES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수 키보드는 터치 스크린 대신 물리적인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게 돕는 제품으로 리보 3S, 리보 미니가 지원됩니다. 리보 계열은 단순히 키보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또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품목에는 AI 아토 뷰어 온기 소리 2026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단순히 읽어주기 기능을 넘어서서 AI를 활용해서 정보 접근을 도와주는 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점자 관련 품목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올해 안내서에도 써 있는데요.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점자 라벨 메이커 같은 일부 품목은 점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60점 미만이 되면은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까다롭게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기기를 지원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고가 장비를 보급받았는데 점자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그게 방치되면 이제 지원 취지하고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재 점자 활용 수준, 또 앞으로의 학습 계획,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1: 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수와 체험 안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신청은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접수는 홈페이지 at4u.or.kr, at4u.or.kr이죠.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접수가 다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588-2670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시각장애인용 제품들은 방송으로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나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ICT생활체험관, 그리고 전국 순회체험전시회를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8일과 9일에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그리고 11일과 12일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순회전시가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상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은 제70일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날이죠.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면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기념일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요?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을 지낸 시각장애인 본인이 겪은 일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 한 번은 관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예를 표했는데요.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랍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국민 의례가 진행 중이라 말을 할 수 없어서 순서가 모두 끝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알고 보니 태극기가 왼편에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왼편을 향해 섰는데 이분만 정면을 향해 서 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하게 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기념일의 공식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런 실수를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방향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아가 공식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준비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허성희의 노래 듣습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뒤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까지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 여행을 마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라, 라트비아로 떠나봅니다. 라트비아는 국토 면적이 64,589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2위 정도인 작은 나라입니다만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17위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술고래 나라로 유명하다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함께하시죠. 차수경의 노래 먼저 듣습니다. 용서 못해.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0: 회장님은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1: 저는 쨍 하는 날보다는 햇볕이 약간 좀 흐린 그런 날이 좋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날은 있어요. 아주 비 오기 직전에 아주 네.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날 좋아합니다.
0: 제가 언젠부턴가 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네. 희한하게 비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1: 당연히 저도
0: 비 이거 성격이 좋아하죠. 좀 저 우울해서 그런가요? 성격이 좀 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비를?
1: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비가 오면 일단 차분해지죠. 저기압이 되면 사람이 일단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네.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내면을 또 탐색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저도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0: 희한하게 저는 비가 오든 쨍하든 눈이 오든 폭풍이 나고 심지어 뭐 장마철이든 뭐든 날씨의 영향을 1도 안 받아요.
1: 아.
0: 그거 참 뭐 희한한데.
1: 네. 좋으시네요. 뭐
0: 하여튼 네 어느 정도 참고가 됐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상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중반이고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하고 안마수련원을 졸업한 뒤로 안마원을 운영한 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6개월 전 집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안마원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요. 그 뒤로 외출하는 것이 두렵고 낯선 곳에 갈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70살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답니다. 이런 제가 괜찮은 걸까요?

0: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셔요. 그리고 얼마 전 손목 골절 부상을 입으셨네요. 그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1: 네, 이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또 지금 한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골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어떤 그런 삶이 잘 견뎌오시고 버텨오셨잖아요.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분 7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죽지라도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잠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이런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겪는 반응이죠?
1: 그렇죠. 충분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잠시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잠시 위축이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0: 네.
1: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상심하거나 마음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0: 그런 감정이 들 때요.
1: 네.
0: 이걸 그냥 뭐 단순히 참고 넘긴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주위에 이야기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0: 네.
1: 그런 속에서도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렇게 타인과 가까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이런 두려움 같은 마음이 계속될 경우에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1: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쪼그라들 때 이럴 때 특히 큰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이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분명히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0: 네.
1: 좀 호흡도 좀 길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네.
0: 그 손목 골절 사고 당한 이후에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하시잖아요.
1: 네네.
0: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저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0: 네. 어떤 걸까요?
1: 그래서 이렇게 늘 낯이 익고 이렇게 가까이에 집 주변에 가까이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혼자 힘들다고 하신다면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 이런 분들과 가까이를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0: 네.
1: 다녀보시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좀 쉽게 여겨지는 곳부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런 걸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드물어지고 이러다 보면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고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0: 근데 이분 보면요. 네네. 내가 70을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이미 두려움의 정도가 평범한 수준은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분 지금 그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심각하다고 본인이 느끼셨을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자꾸 그 부분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0: 네.
1: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백곰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근데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백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0: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 네. 그 대상이 오히려 생각난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자신이 했던 일을 그냥 환기시키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아주 가깝게 우선 자신의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서
0: 호흡, 명상 네. 같은 거요?
1: 그렇죠.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길게 뱉고 이렇게 해보시면 내 낼숨과 들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0: 네.
1: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또 일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덜어질 수 있습니다.
0: 취미생활 같은 건 어때요?
1: 당연히 좋습니다. 자신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즐겨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한두 가지는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운동도 좋다고 하셨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거기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1: 네.
0: 누구나 다 죽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현재의 삶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내쉬고 있는 내 숨을 잘 이렇게 들숨과 날숨 이런 것들을
0: 네.
1: 호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느껴보시고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혹시 종교를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1: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종교 갖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0: 네.
1: 뭐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가 그 안에 보면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편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네. 시각장애를 가지신 지가 꽤 오래 됐다고 하셨는데
1: 네네네.
0: 아직도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장애를 갖는 것과 내가 장애를 수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이런 장애 수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장애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일상에서 또 특히 남성분의 경우 어떤 감각적인 자신의 감정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게 실수로 어떤 큰 일을 다시 또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랬었을 때 그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오거든요.
0: 네.
1: 아마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과 장애를 받아들이는 이 수영의 단계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 한번은 제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0: 네.
1: 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접점에 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1: 네네네.
0: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활용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분 지금까지 정말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잠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또 내면을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과연 장애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시 위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지금 이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항상 응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브라나 아이즈의 노래 같이 듣죠. 점점.

살맛 나는 세상, 장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을 뵈었습니다. 교장으로도 재직한 적이 있는 비장애인입니다. 이분 지난 교사 생활을 떠올리시는데 장애 학생들과의 기억이 가장 깊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한 지적장애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학생이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하더랍니다. 장애 학급이 있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매일 그 반에 들러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장애 학생들과의 경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했을 때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 학생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비장애 학생이 그랬다면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인상적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장애인인 그 선생님이나 장애인인 저 모두 장애 학생과의 경험이 그렇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싱거운 국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살아나죠.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장애가 때로는 세상을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훈의 노래 듣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까지는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 음악여행을 함께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시간에 음악여행을 떠나볼 곳은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 중 하나인 라트비아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역시도 뭐 이렇게 아주 친숙한 국가는 아니죠. 정보가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데.
0: 네.
1: 일단 발트 3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그림이 보여질 것 같아요.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이제 게 발트 3국인데 발트해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발트해 서쪽 편 왼편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반대편 쪽이죠. 발트해를 가운데 두고 오른편 쪽에 이제 발트 3국이 있는데
0: 네.
1: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리투아니아가 가장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등분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편이 바로 이제 라트비아, 다시 그 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이렇게 3국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트비아는 북쪽으로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러시아가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또 이제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과 이제 이 라트비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수도는 리가고요. 리가라고 했을 때 이거 발음을 뭐 L 발음이야 R 발음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면 편하시게 하시면 R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리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0: 네.
1: 예전에는 이 발트 3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라트비아가 이제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를 했었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발트 3국 모두 다 한국인들은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고요.
0: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군요.
1: 그렇습니다. 발트 3국의 수도가 모두 유럽의 문화 수도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위쪽에는 에스토니아의 이제 탈린이 쓰는데 그곳이 네.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4년도에

0: 이번에는 라트비아의 리가도 바로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1: 이렇게 문화수도로 지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유럽에서.
0: 네.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1: 네. 네.
0: 자, 이 라트비아라는 나라 소개를 오늘 먼저 좀 해드릴 텐데 면적은 세계 122위 정도, 그러니까 64,589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네요. 인구가 180만 명입니다. 굉장히 소국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를 보면 국민소득의 한 절반 정도,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를 제조업, 나머지 23%를 농업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1: 네.
0: 라트비아 인구 중에서 이제 라트비아인들이 61.8%인데 이 라트비아인 인구가 점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한 25%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위도가 높고요. 멕시코 난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냉대 습윤 기후를 띠고 있는데 전 국토가 발트상국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없습니다. 평야지대고요.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게 해발 311m 내외니까 우리 뭐 동네 뒷산에도
1: 그러네요.
0: 될 것 같습니다.
1: 그냥 편안한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요. 이 언론 자유지수라고 해마다 이렇게 세계 예.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자유화가 돼 있는데 세계 17위예요. 굉장히 부러운 나라이고. 의원내각제 공화국입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1: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대통령이 이걸 의회에서 딱기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네. 도박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부결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된다.
1: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파워 게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이 직접 국민 투표를 해서 의회 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게 그 얘기긴 한데 굉장히 그 권력 뭐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원은 한 2000년경부터 이 지역에 발트인들이 거주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12세기 말부터 독일인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1년에 바로 이제 수도 리가시가 건설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8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인들이 이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독일하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독일이 이 라트비아를 리투아니아 보호령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준 거죠. 이렇게 됐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분할이 막 되고 이러면서 네. 일부는 스웨덴 지배하에 들어가고 또 뭐 일부는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이제 뭐 약간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1: 지금 우리가 이 일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합니다.
0: 그렇죠. 대부분 네. 이 지역이 이제 그런 소국들이고
1: 네, 지정학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위치니까요.
0: 열강들이 이렇게 또 러시아라는 또 강력한 세력 또 서쪽으로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바다 건너 있긴 하지만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약소국들이 뭐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죠.
1: 네.
0: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7세기 중반에는 약간 이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쿠를란트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대서양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함대죠. 대서양을 누비면서 약간 세력을 떨치기도 하고 해외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1: 네.
0: 그런 약간 이제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정 러시아를 지배를 받게 된 게 1795년 이때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1920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가 1940년에 딱 20년 뒤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러시아가 이걸 강제로 다시 점령했다 뭐 이런 형태

0: 자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국민 투표를 했는데 무려 97.6%로 친 소련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 가입 신청을 해버린 거죠.
1: 네.
0: 뭐 이런 구조를 하면서 그럼 이렇게 됐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도 점령이 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가 독일이 패배하면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으로 복귀를 했었고. 뭐 이런
1: 네.
0: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 뭐 이 지역 다른 뭐 리투아니아도 그랬었고 비슷한 역사를 겪었죠. 결국 1991년에 독립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소련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1: 네.
0: 자, 이제 노래를 듣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 1982년에 발표됐던 미국 여가수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뜻하는 바는 날개 밑에 바람이 부는 거를 이제 형상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이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려면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부양을 해 주는 거잖아요.
1: 받쳐줘야죠.
0: 바람이.
1: 네.
0: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나를 떠받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의미 있는 곡 선곡해 주셨네요. 배트 미들러가 부릅니다. Wind beneath my wings.

0: Bet Midler의 Wind Beneath My Wings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라트비아 여행에 앞서서 역사와 기본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트비아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 라트비아가요. 술고래 나라로 유명합니다.
0: 네.
1: 지난 시간에 리투아니아도 그랬었고요. 대충 또 약간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술 많이 마시기는 유명한데 이 라트비아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이게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라트비아 의회에서 지난해죠. 2025년 8월 1일부터 이제 어떤 법을 선포를 했는데 상점에서의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6시까지로 딱 제한하는 이런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0: 네, 그럽니다. 법으로 아예 그냥 네. 네, 제안을 뒀군요.
1: 그런 정도로 아마 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이제 전통주라는 게 발삼이라는 그 리큐르가 또 유명하다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여러 이제 약용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여러 약초도 섞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러시아 제국 시기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랬었다고 하고요. 라트비아가 또 이제 우리나라와는 영화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0: 네.
1: 안중근 의사를 다뤘던 영화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하얼빈이라고 개봉을 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영화 속에 그 블라디보스톡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0: 네.
1: 이곳의 모습들이 약간 그 블라디보스톡과 좀 분위기가 흡사하다.
0: 과거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양이군요.
1: 네. 그래서 이곳을 골랐다고 하고요.
0: 네.
1: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 예전에 있었죠. 이 영화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에서 제작이 됐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그 엉터리 구조대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큰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작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 그러게요. 네. 저도 기억이 잘.
1: 네.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 하고요.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0: 네.
1: 자, 라트비아가 음악 쪽에 특히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세하고 그런 따뜻한 감성이 보이는 종교음악 종교적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도 또 유명한 사람, 토브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기억이 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잘 아시죠? 심수봉 씨. 그 원곡이 마리냐가 준 삶이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0: 예.
1: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981년에 라트비아 가요제에서 발표가 됐고요.
0: 그렇군요. 러시아 곡이 아니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듬해 러시아어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라 푸가초바라는 네.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알라 푸가초바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0: 네.
1: 거죠. 네. 근데 이 그 알라 초바 푸가초바 또 이 가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다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라트비아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예.
1: 최근의 일이죠. 자, 뭐 그냥 클래식 지휘자 뭐 마리스 얀손스 이런 사람도 유명하고요. 아쟁 총각이라고 온라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고음을 내는 특이한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바로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0: 네.
1: 비탈리가 아니고 비타스라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게 감상해.

0: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칼리파라는 래퍼가 발표했던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래퍼니까 노래는 이제 객원 보컬을 사용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찰리 푸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1: 네.
0: 2013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폴 워커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출연했던 배우고 그 추모곡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분노의 질주 시리즈 7편에 삽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날이 날이님만큼 네. 예, 선곡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신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선곡, 다양한 여행 정보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위즈칼리파의 See You Again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소민 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 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0: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요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껍질을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제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인 1652년 1월 18일 효종이 승정원의 승지를 부릅니다.
2: 부르셨사옵니까? 승지 홍명하이옵니다.
3: 그대는 윤선도라는 사람을 아는가?
2: 알다뿐이겠사옵니까, 전하?
3: 윤선도를 불러올리라.
2: 윤선도를 불러오라 하셨사옵니까? 하지만 윤선도는 조정을 외면하고 벼슬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 사람이온데 어인 일로...
3: 윤선도는 과인이 처음 글을 배울 때 가르침을 주었던 과인의 사부인이라. 이 사람이 워낙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부왕인 인조대왕께서 가상하게 여기시어서 특별히 3년 동안이나 과인의 사부로 있게 하시었다. 과인이 글자를 깨우친 것은 실로 그 사람이 공들인 덕택인지라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올라오도록 전하고 이조로 하여금 윤선도의 자리를 마련해두라 이르라.
2: 하오나 윤선도 그 사람은...
3: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과인이 그를 불러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겠노라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2: 예, 전하. 어명을 그리 하달하겠사옵니다.
1: 여기 등장하는 윤선도는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익히 들었던 인물입니다.

0: 내 벗이 여치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1: 윤선도는 앞에서 소개한 오우가라는 시조를 비롯하여 연시조, 어부사시사 등 많은 작품을 남겼던 우리 국문학사의 거물이지요. 그런데 윤선도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국왕인 효종이 윤선도를 일컬어 자신에게 글자를 깨우쳐준 사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왕인 인조가 윤선도를 발탁해서 어린 복림대군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으니 그는 이대에 걸친 국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순탄한 관직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지 5개월여가 지난 효종 즉위년 10월 15일.
2: 주상 전하, 이제 전하가 즉위하셔서 조정의 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당장 처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있사옵니다.
3: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4: 전 현감 윤선도는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년 난리 때 끝내 임금에게 달려가 위안을 드리지 아니한 채 멀리 섬으로 내려가서 호사를 즐긴 자이옵니다. 더군다나 나라에 국상이 있으면 마땅히 달려와서 곡을 해야 하거늘 자신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은연 중에 조정의 뜻을 염탐하였으니 그 교만스럽고 세상을 농락한 행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당장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5: 윤선도를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1: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효종은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대간의 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는데 효종 3년에 이르러 갑자기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면서 그를 불러올리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한때 국왕의 사부였다고는 하나 신료들, 특히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삼사의 간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효종은 부름을 받고 올라온 윤선도에게 승정원의 승지 자리를 주도록 명합니다. 효종 3년 3월 27일에 실록 기사를 보면 효종의 윤선도에 대한 승지 임명과 관련하여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0: 특별히 윤선도를 승지에 제수하였다. 윤선도는 사람됨이 바르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볼만한 것이 없었으며 부귀와 사치가 도를 넘고 방종한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젊어서 청요직을 역임한 뒤로는 조정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여 해남에 물러가 살았다. 병자호란 때는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해 임금에게 달려와야 하거늘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난이 끝난 뒤 대관으로부터 무겁게 탄핵을 받았다. 인조가 승하하셨을 때는 시골로 물러나 어렵게 지내던 사대부들이 모두들 달려와서 곡을 했으나 윤선도만은 시골집에 버젓이 누워 있었으므로 대관에서는 그를 붙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사부로서의 옛날 은혜가 있다고 하여 이조에 명하여 이렇게 특별히 승지의 관직을 제수한 것이다.
1: 윤선도는 앞에서 언급된 전라도 해남에서 지내다가 혹은 해남에서 멀지 않은 섬인 지금의 완도군 보길도로 들어가 살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사관의 해설 기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의 필치가 윤선도를 지나치리 많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선 윤선도라는 인물이 관직에 진출해서 효종의 사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진사시에 1등을 하면서 진사가 됩니다. 진사 신분이었는데 1616년 광해군 8년에 집권세력이었던 대북정권의 이이첨 일파를 규탄하는 상소를 진사 신분으로 올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고 이듬해에 경상도 기장으로 입회되었다가 인조 반정이 발생함에 따라 석방될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쉽지 않은 관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윤선드의 양부셨던 윤유기 이분이 이이첨과 같은 당파인 대북파였음에도 윤선도는 진사 신분으로 이이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거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종사품 서윤이라는 관직에 제수가 되었다가 1633년 인조 11년에는 문과에 또 급제를 해서 봉림대군과 임평대군의 사부가 되는 등 인조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1: 송시열이 봉림대군 즉 효종의 사부였다는 사실은 수차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윤선도 역시 효종의 어린 시절의 사부였다는 사실이 실록에 나타나죠. 인조가 이 두 사람을 사부로 들인 내력을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당시 광해군이 이제 폭정을 하고 반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뭐냐 하면 무조건 학식이 높은 사람만 사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학식도 높지만 또한 그 의리와 유교적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냐 하면은 특히 인조 말기 때 삼전도 항복하고 와가지고 이거 뭐 지금 인조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내려갈 때고 그러면 그때 누가 있냐면 산림 대표인 송시열 그리고 광해군 때 당시 대북 일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귀양살이하다가 인조 반정 덕분에 풀려났던 윤선도. 제가 볼 때는 요새 말로 말하면 투톱을 세운 거라고 봐요.
1: 서인 세력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남인인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불러올리라 했으니 대간의 반발은 당연했겠죠. 그리고 만일 병자호란 때 윤선도가 임금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의 죄를 추궁하는 국문이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굴욕적인

0: 항복을 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인조 16년 3월 15일. 3사의 간관들이 변전 앞으로 몰려가서 인조에게 주청을 합니다.
1: 주상 전하, 윤성도는 일찍이 전쟁이 끝날 즈음에 배를 타고 해로를 따라 강화도 근처까지 이르러 싸웁니다. 하운데 그는 서울을 지척에 두고도 끝내 임금에게 달려와서 문안을 하지 않아 싸우며,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서 배에 싣고는 남쪽으로 돌아가 버렸사옵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섬으로 깊숙이 들어가 종적을 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즉시 잡아다 국문을 하여 단죄를 하시옵소서.
2: 윤성도를 당장 잡아다 국문을 하시옵소서.
0: 인조실록에는
3: 임금이 처음에는 대간의 탄핵을 수용하지 않다가 여러 차례 탄핵 주청이 올라오자 드디어 영덕현으로 정배하였다.
0: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을 보냈다는 얘기죠. 윤선도의 유배 생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 윤선도는 광해군 때인 1616년에는 30세의 성균관 유생 신분이었는데, 당대의 실권자인 이이첨 등의 횡포를 규탄했다가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0: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경상도 영덕으로 유배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열흘쯤이 지난 인조 16년 4월 26일에 인조실록 기사에는 귀양 갔던 윤선도를 잡아와서 국문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문장에서 작성했던 윤선도의 공초, 즉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국관이 묻고 윤선도가 임금을 향해 답하는 형식이죠.
4: 대인을 끌고 오라! 너는 지난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찌하여 즉시 남쪽에서 올라와서 남한 산성으로 곧장 달려오지 아니하였느냐?
5: 주상 전하, 지난해 오랑캐가 침공해 왔을 때는 너무 창졸간의 병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쳐오던 남역당을 출발하여 남한 산성으로 향했다가는 중도에서 막혀 단절될 것으로 판단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바닷길을 통해 강화도로 가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간신히 안흥진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강화도가 오랑캐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4: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어찌 행동하였느냐? 강화도가 함락된 얼마 뒤에 전하께서 도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의당 서울로 들어와서 전하의 문안을 여쭙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곧장 배를 타고 도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느냐?
5: 강화도 인근에 있을 때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돌려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해남에 도착하였을 때야 비로소 전하께서 남한 산성을 떠나 도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옵니다.
4: 그런 소리 말라! 너는 전하께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직 강화도 인근에 있었다. 임금을 버리고 제 아니마 쫓아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닌가?
5: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강화도에 있을 때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신하로서 달려가서 문안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미 남쪽에서 천리나 먼 바닷길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강화도로 달려갔던 몸인데 어찌 그것을 알았다면 서울을 지척에 두고서 달려가 문안하지 않을 리가 있겠사옵니까? 소신 억울하옵니다.
0: 참고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실망한 나머지 윤선도는 항의 차원에서 도성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보길도로 내려갔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4: 그렇다면
6: 피난 중이던 처자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서 남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하로서 임금을 호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처자를 납치해서 배에 태우고서 섬으로 데려갔다면 그것이었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인가?
5: 신, 억울하옵니다. 강화도 지척에서 돌아가다가 배가 영흥도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동서인 이희안을 만났사옵니다. 그런데 이희안의 늙은 여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에 함께 타게 된 것이옵니다. 하여 오랫동안 같은 배 안에서 지내다 보니 그럭저럭 가까이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찌 조정에 잡혀와서 국문을 당하는 죄가 될 줄이야 생각이라 했겠사옵니까? 늙은 종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 젊은 여종은 양반집의 딸이 아니었사오며 그 혐의도 철한 사람이니
0: 지금과 같은 일부일처의 사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정이 든 그 여성도 상민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닌데도 국문장에서 그 일을 취조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윤선도는 배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길드로 들어간 내력을 설명하는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요.
5: 전하, 전하! 그 섬 안에는 본래 노비들이 사는 집 몇 호와 일반 양민의 집이 10여 호가 있어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철새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아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 숨는 것을 어찌 한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겠사옵니까?
0: 이상의 내용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인 인조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혐의 등으로 윤선도는 서인들의 탄핵을 받아 1년여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7: 병자호란 당시 이제 난이 터졌으니까 윤선도도 피난을 갔겠죠. 피난을 가다가 강화도 인근에 이르렀었는데 서울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한테 무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지척에 있는데 오지는 못할 망정 강화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배를 돌려 도망가버린 그런 것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다소 황당한 이유였는데 실제로 윤선도는 강화도를 향해 올라가다가 이미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비판을 받게 된 거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0: 이런 전력이 있는 윤선도를 효종이 다시 불러올려서 관직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글쎄요. 그가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1: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연유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2: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유야, 이건 사기야.
1: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3: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쏘아댔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싸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1: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0: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1: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0: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은 계속 저 초인으로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리 오빠들 도장에서 훈련도 하게 됐고 이런데 어떻게 초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라투스랑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화력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3: 너 되게 뻔뻔하다.
1: 유라의 말을 들은 연유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유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0: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 연유의 마음속에 미안함 대신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다.
0: 우리 말은 똑바로 하죠. 뻔뻔한 건 선배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뭐?
1: 연희는 유라에게 눈을 부라렸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현우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팔을 잡았지만 연희는 현우의 팔을 밀쳐내고 말을 이었다.
0: 능력 속인 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등록인데 등록 초인이라 그러고 능력도 머리가 좀 좋은 게 다라더니 남의 능력 지우는 거라면서요. 선배 어머니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범초본에 복수하려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전 적어도 제 사적인 이유로 모두를 이용해 먹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선배가 뒤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우리랑 같이 소초모 활동했는지 혼자 무슨 꿍꿍이었는지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요.
3: 너 말 막 한다?
4: 야, 잠깐만.
1: 가만히 앉아 유라와 연유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없던 란주가 조용히 둘을 저지했다.
4: 속인 건 둘 다 마찬가지지. 난 너희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1: 이렇게까지 차분한 란주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연유는 자기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치솟았던 말을 삼켰다.
4: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납득되게 설명해야 할 판국에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3: 아니야, 나 사과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이야기할 게 많아서.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범초본 이야기도.
4: 범초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아까 효석이랑 오면서 얘기했어. 우리 둘은 범초본 가고 싶어. 가서 같이 일할 거야.
1: 유라의 말을

0: 자르고 란주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이내 유라의 얼굴에 다급함이 서렸다.
1: 아, 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벙처보는 갈만한 곳이 아니야. 우리 대우해준다는 거 다 뻥일 거라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려고 소초모 만든 거잖아.
2: 우리 대우해준다는 게 다 뻥일지 네가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 졸업인데 이대로면 우린 미래가 없다고. 그런데 범초본에서 먼저 들어오라잖아. 별거 아닌 능력이라고 무시만 받다가 드디어 우리 능력도 써먹을 만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잡는 게 맞지 않아?
0: 식탁 의자에 앉아 연희와 유라의 싸움을 보며 다리를 떨고 있던 효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3: 선배, 우선 지금 풀어야 할 일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소초모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저도 범초본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지금껏 잘해왔잖아요. 네? 전투도 잘하고 흔적이랑 증거도 잘 찾아왔고 장서윤도 구했고.
0: 조심스레 의견을 말하며 현우는 연희를 흘끗 쳐다봤다. 연희는 범초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범초본에 합류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초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1: 아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소초모에 합류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남고 싶은 걸까?
0: 연희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남고 싶었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양궁 연습만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연희에게 히어로가 되어 활약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현우를 쳐다봤다.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의 존재는 다음날 또 어떤 하루를 보낼지 기대하게 했다.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들이 자신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서 비난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서운했고 화마저 났다. 자신의 활약을 전혀 중요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역시 마음을 상하게 했다.
1: 이런 마음으로 함께 소초모를 할 수 있을까?
0: 연희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2: 우리끼리 뭘 잘해왔다는 거야. 위험천만하게 활사되는 애랑 오합지졸 넷이었지. 현우, 너 제대로 혼자서 라투스 잡아본 적 있어?
0: 효석이 현우에게 묻자 현우는 할 말이 없어졌는지 얼굴을 숙였다. 유라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란주가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1: 솔직히 권유란 이 사정이나 과거 얘기 학교에서까지만 해도 궁금했는데 이젠 정말 듣기 싫어졌어. 지금껏 널 걱정했던 게 다 바보짓 같아. 처음에 소초모를 만들자고 할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소초모 한다고 해서 신난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니? 네 원대한 복수 계획에 놀아나는 모습이. 지금 범초봉 못 가게 하는 것도 네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린 친구도 아니었던 거야.
0: 란주가 유라를 향해 쏟아내듯 말했다. 말은 날카로웠고 최대한 냉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란주는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1: 아니야, 란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2: 여기서 얘기 더 듣고 싶겠냐? 너라면?
0: 효석이 빈정거렸다. 란주는 계속 변명하려는 유라를 무시하고 연희를 향해 몸을 틀었다.
1: 서연이, 넌 초인도 아니면서 초인이라고 우릴 속였어. 너도 권유라랑 똑같아. 사람 기만하니 재밌었어? 네가 라투스 많이 잡았다고? 그래, 초인들보다 라투스 더 많이 잡아서 좋았겠네. 이제 너 혼자 잡으러 다녀야 할 거야. 소초모도 끝이고.

0: 넌 애초에 소처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연희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는 이 부당한 공격들을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끌어올랐다.
2: 나 아니면 공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저 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요? 그 잘난 초인들끼리 범초본을 가든 소초본을 하든 잘해봐요.
1: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유라의 집을 나왔다. 현우도 뛰어나와 엘리베이터까지 연희를 뒤따라왔다.
3: 연희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가지마.
1: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현우의 눈을 보자 연희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현우는 엄마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어린아이처럼 연희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런 현우를 보니 자신이 한 말에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연희는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제 상처가 앞섰기에 연희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벨이 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연희는 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0: 미안해 현우야. 미안해.
1: 씁쓸한 현우를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모임에서 쫓겨나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진작 초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은 자꾸만 마음 한구석으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자신의 존재와 활약을 지워버린 선배들을 향한 서운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가 더 크게 부풀고 있었다. 연희는 눈물을 훔쳤다. 다시 예전으로, 양궁을 하던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 다행인 거라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되뇌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의 두 뺨에는 자꾸만 눈물이 뚝뚝 흘렀다.

0: 현우, 고양이맨 등장. 연희와 헤어진 현우가 유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란주는 보이지 않았다. 효석과 유라만 유난히 넓어 보이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베란다의 통유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훑고 지나가는 거실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1: 란주 선배는요?
2: 화장실.
0: 효석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현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1: 각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사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하지만 란주나 효석, 유라의 입장에선 연희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란주, 효석, 연희의 입장에선 밝혀진 유라의 비밀이 황당할 것이다.
1: 그렇다면 나는?
0: 현우는 해가 저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유라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예상한 부분이라 놀랍지 않았다. 다만 소초모를 복수의 도구로 여겼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부터 자기 능력과 부모님 일을 솔직히 얘기해줬어도 이해하고 소초모 역시 당연히 함께했을 텐데. 현우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바깥에서 자신의 영역을 배회하고 있을 늠름한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언제나 망설임이 없는 도련님이라면 이런 일도 명쾌하게 답을 찾을 것 같았다. 연희와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다. 초인이면 좋은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났다.
1: 연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까?
0: 현우는 아예 초인인 척 해버린 연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다.
3: 가자.
0: 란주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효석에게 말했다.
1: 선배들! 잠깐만요.
0: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1: 아까 다들 연희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1: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0: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1: 네, 저 연희 좋아해요.
0: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1: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현우.
0: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3: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보 난갈 게 확실하고.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누군가를 지켜준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나서 싸우는 용기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또 나를 필요로 할 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그뿐인가요?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피, 땀, 눈물, 헌신적인 순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자, 오늘은 제 71회에 맞는 현충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이 평범한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하루 보냈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BT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

거창한 구호보다 더 위대한 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그분들의 용기였을 겁니다. 나라 사랑은 먼데 있지 않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희생과 사랑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 만남 팝 주크박스가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가 오늘을 나누는 웃음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이 시간 그 숭고한 헌신에 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이어가야 할 평화의 약속을 한번 음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 네. 싶어서 가슴 벅찬 울림과 깊은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노래들을 좀 짜봤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 자, 첫 번째 곡 어떤 곡 만나볼까요?
0: 네, 조시 그로반입니다. You Raise Me Up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원곡은 그 아일랜드 노르웨이 혼성 그룹이죠. 시크릿 가든이 원곡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조시 그로반의 버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1: 네.
0: 노랫말 너무 좋죠. 예,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그 어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은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 현충일날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앞선 세대가 남긴 헌신과 그들이 닦아놓은 단단한 토대 덕분에 우리가
1: 맞아요.
0: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You Raising Up이 주는 노래의 메시지와 의미가 오늘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1: 현충일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준 분들 또 싸워준 분들 참 아,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 감히 저는
0: 상상하기 힘들죠.
1: 그쵸, 상상하기 예. 힘든데 특별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리메이크도 하고
0: 네.
1: 또 아주 특별한 행사에서도 많이 불리기도
0: 예, 예전에
1: 하고
0: 예전에 뭐 이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직후에 추모 행사에서 이 노래를 또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현장에서 이 노래가 많이 또 나오게 되고요.
1: 네.
0: 경건한 울림을 또 주는 그런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오늘 같은 날 듣기에 아주 좋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래요. 자,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예, 이번에는 셀린 디온하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한 The Prayer라는 곡 준비를 했는데 남겨진 자들이 순국 선열들에게 혹은 우리 자신의 앞날을 위해 바치는 어떤 기도자의 마음으로 좀 제가 골라본 그런 음악인데요.
1: 네.
0: 셀린 디온의 아주 섬세한 보컬하고 또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주 웅장한 테너가 어우러지는 곡인데 현충일 추모의 어떤 대미를 장식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장엄한 그런 또 선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래 그 퀘스트 포 카멜롯 OST로 이제 만들어진 곡이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도 받았고 아카데미 후보로도 올랐던 어떤 평화와 인도의 메시지는 진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주는데 이 더 프레이어라는 곡이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예,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하고요.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더 프레이어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팝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하와이 출신의 뮤지션이죠.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리고 접속곡으로 이어지는 What a Wonderful World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무지개 넘어 이상향을 꿈꾸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하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What a Wonderful World가 만난 이 음악. 네. 뭔가 참 우리 현충일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나라가 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0: 그래요.
1: 현충일의 서늘한 슬픔을 따뜻한 위로로 좀 감싸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이스라엘 까마까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를 좀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이스라엘 이 친구를 우리가 예. 목소리만 듣고 아 되게 뭔가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영상을 본다면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거구고
1: 하와이 또 원주민
0: 하와이 원주민이라는 자체가 네. 아 하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거기에서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거기서 또 진주만 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야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뺏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어요.
1: 네, 그리고 뭐 또 하와이라는 어떤 장소 자체가 네. 또 휴양지, 전 세계에 뭐 가장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느낌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와이 원주민으로서 그런 평화로운 어떤 느낌을 노래에 자연스럽게 여기 또 이제 하와이의 전통 악기잖아요,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 하나 가지고 또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소박하지만 노래가 주는 어떤 잔잔한 또 울림이 있는
0: 네,
1: 그런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한 곡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또 명곡입니다. 아, Brothers in Arms 준비를 했는데 예, 이 노래는 진짜 그 전쟁의 비극을 아주 묵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전쟁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형제였다 이런 노랫말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이제 그 포클랜드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했었던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Brothers in Arms라는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굉장히 참 마크 노플러의 그 애절한 그 기타 연주 그리고 웅장한 또 편곡 이런 곡들이 어떤 추모의 분위기를 또 극대화하는 그런 음악이기도 한데요. 전장에서 쓰러져간 동료를 기리는 어떤 쓸쓸하고 비장한 분위기
0: 네.
1: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평화 뒤에 가려진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차가운 참상, 진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숭고한 마음의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되는 그런 노래가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0: 형제 간에 싸운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 싸운 우리가 형제다 그런데
1: 네.
0: 형제하고 전쟁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영화 태극기 날리며 거기서 또 원빈 씨하고
1: 장동건 씨
0: 장동건 씨가 예. 형제인데도 서로 총구를 겨누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예. 상황도 생길 수 있었겠구나
1: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그 어떤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작품에서 나왔는데
0: 네.
1: 그런 작품을 통해서도 아 우리의 참 그 선조 우리의 또 선배들이 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이 되셨구나 네.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죠.
0: 그래요. 자,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스라엘 까마까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하고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Brothers in Arms 두 곡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난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번에 우리가 들어볼 곡은요. 존 레논의 이매진. 예, 네. 준비를 했는데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꿈꾸는 세상이 바로 또 평화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디 어느 나라든 간에 평화롭고 국민들이 잘 살고 다툼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이런 존 레논의 이매진이 바로 또 그런 것들을 또 아주 적절하게 또 담아낸 그런 노래가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0: 근데 다툼이 없는 사회보다는 네.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가 되는 사회.
1: 건전한 다툼, 네, 예, 건강한 토론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좀 되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존 레논의 이미지는 국가와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노래하셨습니까? 예, 네. 때문에 이렇게 또 현충일 같은 오늘날 우리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어가야 할 평화의 청사진을 또 이렇게 제시해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사실 뭐 이 노래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존 레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많이 CIA에 또 이게 뭐 조사망에 또 이제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고초를 겪던 시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또 존 레논이 사상과 투쟁가의 또 면모를 보이던 시기에 발표했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더욱더 의미가 있는 존 레논에게도 그런 맞아요. 음악이 되었고
0: 아마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기억날 텐데 네. 우리 시절에는 학교에서 단체 관람 가는 영화를 네. 보러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이 나오면서 예. 그 주인공이 예. 이 강을 건너는데 거의 뭐 강을 건너는데 그 다리가 사람들이 그냥 시체로 쫙 이래가지고 저게 실제 이야기일까?
1: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 실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참 뭔가 이 정치적으로 또 전쟁 이 피해자들의 마음 또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의 그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게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겠죠.
1: 예. 어쨌든 근데 이 노래는 이제 그 안에 오노였고 오노였고가 네. 지금 뭐 공동 작곡가로 등재가 돼 있는데 나중에 존 레논이 그러죠. 이 이매진의 메시지는 오노였고가 만든 시집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도 저작권자에 같이 올리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공동 작곡가로 오노였고도 올라가 있는데 뭐 악기 구성도 이제 피아노 반주 하나에 이렇게 존 레논 그리고 뮤직비디오 봐도 이제 존 레논이 피아노 연주하고 있고 오노였고 옆에 서 있잖아요. 그만큼 오노였고 와의 어떤 연계, 그 관계 그쵸. 이런 것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둘 사이는 어땠는지 뭐 비틀즈 멤버들과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지만 아무튼 존 레논이 오노요코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곡일 수도 있다라는
1: 사실 예. 뭐 비틀즈 팬들에게 오노요코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역적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또 존 레논 팬들에게는 오노요코가 없었다면은 이매진 같은 노래가 어쩌면 는 세상에 안 맞아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0: 이 곡뿐만 아니라 뭐 워먼이라든가 러브라든가 이 모든 곡들이 또 그런 사랑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너무나 유명한 밥 딜런의 명곡이죠. Blowing in the Wind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은 피터 폴 앤 메리의 그 포크 그룹이죠. 피터 폴 앤 메리의 아주 청아하고 듣기 좋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사람 이름이죠. 피터
1: 피터 폴 앤 메리 예, 혼성 3인조 포크 그룹인데요. 이 노래는 대표적인 또 이제 저항가 반전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래에서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이게 다 끝날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은

0: 불어오는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아. 뭐 이렇게 놀이하는 대표적인 반전가인데 평화에 대한 해답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어쩌면 불어오는 바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밥 딜런의 이 은유, 시적인 가사 이런 것들이 불멸의 명곡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밥 딜런의 노래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텁텁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피터 폴 앤 메리의 이 아름다운 리메이크 포크송 더욱더 대중들의 깊이 파고들게 맞아요. 하면서 밥 딜런이라는 위대한 또 싱어송라이터의 존재감을 60년대 초반에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뺏으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해가 제일 낫다라는 게 아마 그 바람도 알고 있을 텐데 우리도 알아야 될 텐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존 레논의 Imagine 하고요. 피터 폴 앤 메리의 Blowing in the Wind입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예, 먼저 머라이 캐리의 대표곡이죠. 히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뭐 현충일, 예, 순국 소녀들은 진짜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래에서 또 그러거든요. 멀리 있는 영웅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웅을 네. 만나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졌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 순국 소녀들이 바로 또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라이 캐리의 히어로, 그러니까 내면의 힘과 용기를 노래하면서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어떤 고귀한 정신이 이제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음을 일깨워주지 않나 싶어서 골라본 노래입니다.
0: 그래요. 자, 머라이 캐리의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데인저러스 앨범에 담겨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곡 가운데서 가장 또 자랑스러워했다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기도 하죠. 네. 전쟁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더 멋진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또 메시지. 오늘 현충일의 어떤 이 의미하고도 굉장히 참 잘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하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춤추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머라이 캐리 노래 제목처럼 영웅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음악하는 분들도 들으면서 야, 정말 마이클 잭슨 음악 잘한다.
1: 그러죠.
0: 예. 그리고 잘 만든다. 이런 얘기 들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뭐 진짜 마이클 잭슨은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최고의 항상 최고의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아티스트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또 떠올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힐 더 월드가 나올 때쯤에 저도 이제 이 노래 나올 때쯤에는 마이클 잭슨이 지구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요 전에도 이제 뭐 물론 위아더월드가 있고 위아더월드 이후에 배드 투어할 때 무슨 군복 같은 거 입고 완장차고 옆에 군인들 대중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힐 더 월드까지 부르면서 세상을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이클 잭슨은 지구 대통령인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노래가 가진 메시지는 이게 90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현충일인 오늘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현충일 특집 우리가 이어갈 평화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0: 곡 소개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머라이 캐리의 히어로 하고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준비했습니다.
0: 그래요. 박현주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연휴가 많았던 5월을 보내고 나니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나 여가 정책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들은 개인 중심의 여가보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더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일주일 동안 장애인의 취미 활동 참여율은 5.5%밖에 되지 않았고 물리적, 인지적 제약은 물론 사회적 낙인이 여가 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었는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장애인에게는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행사만 만들고 참여하라, 독려할 게 아니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불동맨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불독맨션의 좋아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주식시장을 이루는 3대 수급 주체의 성격 짚어보고요. 장애 공감에서는 죽는 이는 모두 날아오른다는 제목의 소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인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순간을 믿어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주식창을 보면 매일 거래량과 함께 수급 동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수급 동향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1: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자로잰 듯이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주가는 사고자 하는 힘과 팔고자 하는 힘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이런 거래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돈이 몰리면 사실 쓰레기도 금값이 되기도 하고요.
0: 예.
1: 돈이 빠져나가면 황금도 헐값이 되는 게 시장의 내국한 그렇네. 논리이기도 합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수급을 읽는 것은 날씨를 보고 매출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당연한 일인 겁니다.
0: 그렇네요.
1: 특히 거래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죠. 돈의 주체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식시장의 3대 수급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 네.
0: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개인, 기관, 외국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일상적으로 쓰지만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사실 뭐 매일 듣는 단어지만 의외로 명확한 범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한국거래소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 개인은요. 어떤 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0: 네.
1: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즉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은 뭐.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0: 일명 개미들이죠.
1: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는요. 개인들이나 일반 법인으로부터 모은 거대한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간접적으로 운용해주는 법인 투자자들입니다.
0: 그렇죠. 예.
1: 여기에는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기관
0: 예.
1: 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은행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0: 예. 세 번째가
1: 세 번째는
0: 예, 예.
1: 예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0: 예.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해외의 국부 펀드, 연기금, 국경을 넘어서서 한국 시장에 들어온 모든 외국계 자본을 총칭한다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뭐 3대 주체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종목을 매매하면서도 움직이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럼 먼저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매매 특징부터 알아보죠.
1: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에 지배를 잘 당하고요.
0: 그렇죠.
1: 이끌려다닌다는 겁니다.
0: 예.

0: 거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의 접근성이나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기
1: 때문에
0: 되게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정리된 정보를 접하고 그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분위기에 가장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시장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고 대박 뉴스 나오면 너도 나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1: 최근에 뭐 그죠 거의 다 그랬죠. 네. 예.
0: 반대로 조금만 악재가 터지면 공포해지셔서 투매를 하게 됩니다.
1: 예.
0: 제 개인은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흐름의 끝자락을 뒤따라가는
1: 그러니까
0: 이제 추종의 매매 성향을 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온도가 과열되어서 투기적인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1: 네.
0: 늘 대세 상승기 끄트머리쯤에서
1: 그러니까.
0: 이런 열기가 많이 오르곤 합니다.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공하고 99명이 다 실패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체. 기관 투자자들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은 네. 어떤 원리로 움직입니까? 좀 철저히 계산된 어떤 뭐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네, 각 기관마다 펀드 운용 규칙이 있고요. 분기별 성과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을 강제로 제한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이 칼같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의 규모가 개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들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조적으로 매매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펀드 내부 규칙상 특정 종목의 비중이 과도해지면 기계적으로 팝니다.
1: 그 팔더라고요, 진짜.
0: 반대로 시장이 폭락해도 연기금 같은 곳은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볼 때는 단순히 샀다 팔았다의 타이밍을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규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배경 논리를 파악하는 그런 지혜, 그렇게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1: 네. 개인과 기관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3대 주체 가운데 어찌 보면 이분들이 더 큰 파괴력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금을 움직입니까?
0: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적인 주체가 바로 외국인의 자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들은 한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호재나 악재보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 즉 매크로 환경에 따라 대규모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이로스코프 바늘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기계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도망쳐버립니다.
1: 그러더라고요.
0: 주가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또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글로벌 거대자 보니 현재 한국이라는 신흥국 시장은 얼마나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기상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3대 주체 성격이 다르다면 주가가 올랐을 때 누구의 돈으로 올랐느냐에 따라 상승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0: 같은 매수 우위 상황이라도 상승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장세의 체력과 유통기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들만 엄청나게 사들여서 올린 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변동성이 극도로 크고 사소한 뉴스 하나에도 흐름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쉬운
1: 다음날 왕창 떨어지고
0: 어쩌면 사마귀의 모래성 같은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많이 들어가시죠?
1: 사실. 그러니까 뒤로 많이 들어가죠. 그쵸.
0: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다져진 상승장은 펀더멘털이 비교적 단단하고 안정적이지만 이들은 철저한 목표가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상승의 상단이 막혀 있어서 폭발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 어느 정도 벌면은 바로 팔아버리니까.
0: 맞아요. 결국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상승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데.
1: 쌍끌이 매수. 네네네. 예.
0: 이 거대 자본들이 손을 잡고 함께 주식을 쓸어 담을 때입니다.
1: 예.
0: 이때 비로소 거대한 추세가 형성이 되고 대세 상승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1: 예. 최근에 뭐 8천까지 올라온 게 이제 그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네네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매일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추종하는 이른바 수급 추종 매매를 하는 게 좀 안전한 전략일까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많은 초보 투자자들께서 외국인과 기관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 예.
0: 여기에는 거대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 저도 함정에
0: 기관과
1: 빠졌죠.
0: 기관과 외국인은 네. 자금력이 무한대에 가깝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진 주체들이죠.
1: 그러니까. 예.
0: 그들은 어떤 종목을 매집할 때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1: 그렇죠. 예.
0: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공매도나 선물 공매도. 거래 같은 정교한 해치수단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물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익을 보전하는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전문가들이니까.
0: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현물 주식의 주가 상승 하나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고
1: 예.
0: 사실 자금이 여러분도 짧죠.
1: 그럼요. 예.
0: 덩치 큰 고래들의 움직임만 보고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는 고래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주가 흔들기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1: 그러니까요.
0: 고스란히 손절매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뭐
1: 반대매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예.
0: 예.
1: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보다 무조건 유리한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예.
0: 그것은 바로 만기가 없는 시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죠.
1: 예.
0: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은 매 분기, 매 매달 이게 네. 성과 평가를 받아야 되죠.
1: 그렇죠. 그게 업이니까.
0: 수익률이 안 좋으면 고객들이 돈을 뺏어버리고요. 심지어 직장을 잃기도
1: 그럼요.
0: 합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인 실적 압박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인 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외국인 자금 역시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사실 주권이 없는 자금이 가능합니다.
1: 예.
0: 하지만 개인은 좀 다르죠. 내가 빚내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면
1: 그러니까, 예.
0: 내일 팔든 3년 뒤에 팔든 예. 10년 뒤에 팔든 그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1: 예.
0: 시장이 공포에 질려 거대 자금들의 규칙과 환율 때문에 유망한 기업을 헐값에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서 느긋하게 묻어둘 수 있는 인내심이야말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네. 어쩌면 최고의 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빚내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0: 거예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예 저는 저기 벌었다는 분들보다 예 잃었다는 분들
0: 네.
1: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훨씬 많거든요. 네. 이게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0: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과도한 욕심.
1: 그치, 한 200%, 300%.
0: 예. 예, 즉 시장의 방향성을 내가 예측하고 지배하겠다는 오만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1: 그렇구나.
0: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겠다는 영리한 추종자 마인드가 필요한데
1: 네.
0: 많은 개인은 뉴스의 화려함만 보고 상단에서 폭탄을 받아내는 역할을
1: 그러니까.
0: 자처하고 계시는 거죠.
1: 예.
0: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는 거대한 심리의 시험장이라고
1: 심리 이렇게 시험장.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갑의 체력과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1: 예.
0: 남의 돈의 흐름만 쫓아다니는 것은 나침판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 예.
0: 깊이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내 돈의 무게를 먼저 아는 것이 수급을 읽는 것보다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다음 주부터는 단순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만 보지 말아야겠군요.
0: 네. 오늘의 상승은 누구의 판단이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 종목을 사는지
1: 어허.
0: 혹시 환율과 금리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닌지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항상
1: 예.
0: 시간의 넉넉함을 가지고
1: 그러니까.
0: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 자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포트폴리오 진짜 이제 한 곳에 다 넣는다. 이제 몰빵은 절대 하지 말고 그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도 잘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 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B1A4가 부릅니다. 잘 자요. 굿나잇.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보죠.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소설 한 편을 준비하셨는데 제목이 주군이는 모두 날아오른다 입니다. 독일 작가의 작품이라면서요?
1: 네. 독일 배우이고요. 연출가이기도 한 요하임 마이어호프의 데뷔작인데요. 네네. 소설 이전에 영국으로 먼저 발표되었어요. 네,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 소설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연극 발표 이후 소설 6부작. 전편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어요. 오. 그래서 독일에서는 300만 부 이상 판매됐고요. 11개국에 번역됐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구스타프 그린트겐스상과 말라파르테 문학상 같은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입증하게 된 거죠.
0: 네.
1: 네, 정신병원이 집이었던 소년의 유년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되묻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신병원이 집이었다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뜻 와닿질 않거든요.
1: 네. 10살 남짓한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자란다는 독특한 설정만으로도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예, 주인공 이름이 요하임인데요.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 원장의 막내 아들이고 작가 자신이에요.
0: 예, 예, 예.
1: 예, 그런데 이 병원에는 정신질환자 1,500명이 수용되어 있고요.

0: 이 병동에서 그 병동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걸 통해서 이 주인공은 알파벳을 익혀요.
1: 아.
0: 그리고 서로 다른 불안을 안고 오직 자기 세계에만 열중하는 환자들에게서 삶을 관찰하고요. 또 밤이면 통곡인지 환호인지 모를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걸 자장가 삼아서 잠드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런 거군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된 정신병원도 실제로 있었던 곳이겠네요.
0: 네. 요아임이 자란 곳이 북두길에 위치한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인데요. 요아임의 아버지가 처음 이 정신병원의 원장이 되었을 때 이미 환자가 1,5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립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이 되기 전에도 이미 150년간 다양한 멸칭으로 불리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시설이었다고 하고요. 환자 침대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요. 병동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요. 그렇죠. 또 병동과 병동 그리고 정신병원과 외부 세계는 견고한 문과 높은 담장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넓고 폐쇄적인 왕국의 가운데에 요하임 가족이 사는 집이 있었던 것이죠.
1: 예. 그러면 저 주인공인 요하힘은 어떤 인물인가요?
0: 뭐 책을 몇 페이지도 읽지 못할 만큼 산만한 아이예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스스로 분노발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는 소년이고요. 세상과 잘 지내려고 나름 애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1: 만만치 않죠.
0: 네,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아임은 매일 아침 등교길에 늘 같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8명의 환자를 마주쳐요.
1: 네,
0: 정신질환의 유형 또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동이 나뉘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병동들 사이를 지나서 병원을 떠나지 않으려는 입원 환자 또 입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환자
1: 그렇죠.
0: 들로 늘 아수라장인 정문을 통과하죠.
1: 예.
0: 또 경비원에게 인사를 한 뒤에야 병원을 나서는 아이인데요. 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틀려 있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요아임에게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안락한 공간이에요.
1: 집이니까.
0: 그리고 안전한 놀이터이기도 해요.
1: 예.
0: 그곳에서 존재를 꾸밈없이 드러내는 환자들의 명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밤마다 울려 퍼지던 그들의 절규와 비명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줄곧 그리워합니다.
1: 그리워한다고요?
0: 네네.
1: 요아힘이 정신질환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도 좀 남다르다면서요.
0: 네. 요아힘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자신이 선생님들의 골칫덩어리이고 가족들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스스로를 주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싶은 욕구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가지고 있죠.
1: 예.
0: 예. 그런데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이해받지 못하던 요아임은 공교롭게도 세상이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는 페르디난트에게서 공감과 위로를 받는데요. 페르디난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남들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도 자기만의 강박적인 루틴을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페르디난트는 의사인 요아임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은 음모론을 오직 요아임에게는 들려줘요.
1: 아, 그래요?
0: 요아임은 그의 말을 모두 믿은 유일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깊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구나, 예.
0: 네, 페르디난트가 말하거든요. 나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다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아임이 나도 이렇게 감동한 표정으로 속삭이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아임이 유일하게 무서워한 환자인 종지기조차도 그저 커다란 종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울리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1: 예, 예.
0: 그 후로부터는 서로 친구가 되는데요. 오히려 환자가 아닌 어른들, 예를 들면 뭐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그 상황을 간혹 학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교장 선생님이 교장 계시고요.
1: 선생님.
0: 1년 내내 털옷만 입는 영어 선생님.
1: 오, 예.
0: 예.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은 환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1: 예, 예.
0: 심지어 그분들은 여아임에게 오히려 폭력적이거든요.
1: 아, 예.
0: 예.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자의 진솔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좋은 의사였던 그 아버지가 계신데요.
1: 네네.
0: 그 아버지 역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외로움에 지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1: 아.
0: 평생 외도를 일삼아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분인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것을 예, 느끼게 되는 거죠.
1: 예. 그리고 이제 소설 제목인 주군이는 모두 날아오른다라는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소설 속 주인공은 형과 아버지 등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겪게 돼요.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 죽은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네.
0: 사실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자란 주인공에게 삶과 죽음 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
1: 그럼요.
0: 것이라서요. 그래서 주군이가 날아오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고정관념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주인공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0: 이 작품 전체가 정상성에 대한 질문이자 유쾌한 풍자예요.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읽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어린 요아임은 모든 인간의 면면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써요.
1: 네.
0: 비록 자기는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1: 네.
0: 아이들도 나름 어른들에게 학습돼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죠. 어린이라는 관찰자만이 보일 수 있는 편견 없는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깊은 위로를 받을 수
1: 그래요.
0: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이 제목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한번 읽어보기를 네. 권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르는 어쩌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한 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날씨? 시간? 아니면 핸드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눈 상태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은 더 잘 보이는 플러스 날인지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날인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언젠가부터 독특해진 저의 시력 패턴 이야기. 첫 곡 듣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럭키 듣고 오시죠.

요즘 제 일상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잘 보이는 날과 잘안 보이는 날. 저는 잔존시력이 조금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시력 상태가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 느낌이 딱 오죠. 오늘은 잘 보이는 날이네.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움직이는 것도 편하고 괜히 기분도 조금 들뜨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휴대폰 화면 윤곽조차 흐리게 보이고 빛만 겨우 느껴질 정도라 하루 시작부터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 계획에 은근히 눈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이잘 보이는 날에는 괜히 약속도 잡고 싶고 혼자 외출도 해보고 싶어지는데 잘안 보이는 날에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성격까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는 잘 걸었던 길인데 오늘은 왠지 혼자 걷기 두려운 느낌? 과연 저는 이 신기한 시력 패턴에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노래 한곡더 듣고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스테이씨의 GPT 듣고 오시죠.

잘 보이는 날에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앞의 길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건물 윤곽이 어떤지 정도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세상이 조금 더 넓게 열려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 보이는 날은 거의 전맹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빛 정도만 희미하게 느껴질 뿐 형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스스로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제 삶의 일부가 돼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지낸 지 한 5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침마다 오늘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행성인 제가 언젠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하라고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서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저를 천천히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예전에는 변화가 두려웠다면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는 날에는 그날의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잘 안 보이는 날에는 다른 감각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까요?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사람들은 흔히들 시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제 스스로도 제가 얼마나 보이는지 명쾌하게 짚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력차가 많이 나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플러스 날과 마이너스 날을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만의 방식도 생기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날에는 괜히 사람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조금 더 보이는 날에는 괜히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고요. 이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오늘의 빛이나 색깔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플러스 날과 마이너스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시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없어도 작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이너스 날의 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날도 결국은 제 하루의 일부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장애청년 DJ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G의 웨이브.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과 죽음을 기리는 날 현충일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도 깃봉에서 긴 면의 세로 길인 만큼 내려 조기를 달아야죠. 그런데 이런 현충일의 의미보다 노는 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현충일도 국가 공휴일인데 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시더군요. 정부가 정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기준에는 국경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순국선열은 물론이고 참전용사, 전몰장병, 민주운동가, 소방관을 비롯한 순직 공무원 등 우리가 현충일을 맞아서 감사하고 넋을 기려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지킨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계속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은 정이에요. 소중한 사람.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1: 네네.
2: 아, 특히 현충일인 6월 6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위해 전 국민이 추모를 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현충일을 전후해 많은 사람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찾고 있는데요.
1: 네.
2: 아, 그 이유는 6.25 전쟁과 관련된 안보 관광지들이 철원군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네.
2: 아, 물론 철원군에는 안보 관광지 말고도 훌륭한 문화유적지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들도 많습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오늘은 철원군의 안보 관광지와 함께 몇몇 문화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네. 그럼 먼저 철원의 안보 관광지들을 찾아가 볼까요?
2: 네, 철원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로는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백마고지 전적,

0: 둘러볼 수 있나요?
1: 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DMZ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0: 네.
1: 프로그램 신청은 철원군 동성옥에 있는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하면 되는데요.
0: 네.
1: 신청을 마친 후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안내 차량을 따라 똑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0: 네.
1: 이 프로그램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에 4번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약은 받지 않고요. 방문 당일에 선착순으로 1회당 차량 50대, 인원 300명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안보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데는 뭐 약 2시간 30분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0: 네, 네. 평화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어떤 안보 관광지들을 둘러보게 되나요?
1: 네,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출발해서 제2 땅굴과 철원 평화 전망대를 둘러본 후에 민통선에서 벗어난 노동당사 앞에서 해설을 하게 되는데요. 남방 한계선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월정역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관돼서 현재는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0: 아, 네네. 제2 땅굴과 철원 평화 전망대는 어떤 곳이에요?
1: 네,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제2 땅굴입니다.
0: 네.
1: 제2 땅굴은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무장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남침용 땅굴인데요.
0: 네.
1: 지난 1975년 3월 19일 경계 근무 중이던 우리 국군 초병이 발견을 했고요. 지금은 철원군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0: 네.
1: 제2 땅굴에 이어 들르는 곳은 철원 평화전망대입니다. 이 철원 평화전망대는 분단의 아픔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함께 북한 지역의 평강고원, 낙타고지, 북한군 초소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철원평화전망대 입구에서 전망시설이 있는 곳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제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유료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네.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적지도 철원의 안보 관광지 가운데 하나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백마고지 전적지는 뭐 특별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유롭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으로 1952년 10월 6일부터 열흘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격전지인데요.
0: 네.
1: 당시 우리 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무려 25차례나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우리 국군이 이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0: 네.
1: 당시 전투에 참가한 중국군은 정예부대인 제37군 소속의 3개 사단이었고요. 이에 맞선 우리 국군은 제9보병 사단이었습니다.
0: 네.
1: 현재 백마고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투막한 언덕 위에는 백마고지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요. 백마고지 전적지 안에는 백마조형물, 위령비, 기념관, 그리고 종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0: 네. 철원군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다리도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 동성읍과 갈마읍 사이에 있는 승일교는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명물인데요.
0: 네.
1: 바로 이 다리가 영화 빨간 마우라의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런데 이 다리에는 기구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에 의해서 각각 절반씩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0: 네, 네.
1: 다시 말씀드리면은 1948년 무렵 북한에서 다리를 놓던 중에 남침을 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요.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국군이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0: 네.
1: 이 같은 특성 때문에 120m 길이의 승일교는 다리의 아치 형태가 절반씩 서로 다릅니다.
0: 네.
1: 아울러 다리의 이름인 승일교는 6.25 전쟁 당시 철원 지역 부대장이었던 고 박승일 대령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0: 네.
1: 고 박승일 대령은 한탄강을 건너 북진을 하던 중 1950년 평안남도 덕천지구 전투에서 31살의 나이로 산화를 했습니다.
0: 아, 네, 네. 자, 이제부터는 철원의 유명 관광지들을 찾아가 보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1: 네, 철원 팔경 가운데 하나인 고석정 먼저.

0: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아, 고속정은 철원 한탄강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정자인데요. 그 경치를 보기 위해 신라의 진평왕 그리고 고려의 충수왕도 직접 고속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1: 네.
0: 비록 지금은 고풍스런 정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새로 지은 콘크리트 정자가 옛 명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고속정에는 조선 명종 때 활동했던 의적 임꺽정과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고속정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던 임꺽정은 관군이 잡으러 오면 민물고기 한 종류인 꺽지로 변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1: 네, 네.
0: 고속정 앞에 있는 고서감이라는 큰 바위가 임꺽정의 은거지였다고 합니다.
1: 네. 철원에는 유서 깊은 사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인가요?
0: 네, 철원 사람들이 예전에 대피절이라고 부르던 도피안사가 바로 그 사찰입니다.
1: 네.
0: 도피안사라는 이름에는 부처가 스스로 피안의 세계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1: 네.
0: 이 이름과 관련된 철불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신라 경문왕 때인 865년에 도성국사가 철원 지방 신도들의 시주로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을 조성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여러 스님들과 함께 안양사라는 사찰로 향했는데요.
1: 네.
0: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불상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나중에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이 현재 도피안사가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이 스스로 계시고 싶은 곳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자리에다 새로운 사찰을 세우고 도피안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 네. 지금도 그 철부를 볼 수 있나요?
0: 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피안사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은 6.25 전쟁 중에도 훼손되지 않은 매우 귀중한 유물입니다.
1: 네.
0: 이 불상의 높이는 91cm인데요. 이것은 건장한 성인 남자의 안진키와 비슷한 크기라서 일명 몸짱 부처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네.
0: 따라서 이곳 도피안사의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근하고 현실감 넘치는 불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1: 네.
0: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온화한 미소가 특히 매력적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철원 도피안사를 찾아가는 지인들에게 부처님의 어느 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1: 네, 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안보 관광지와 문화 명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자니 브라더스예요. 빨간 마후라.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바쁘게 사느라 흐트러졌던 아름다운 추억들 오늘 추억의 음악으로 곱게 모아보시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이제 현충일이자 햇보리를 네. 먹을 수 있다는 절기 망종인데요. 햇보리 하니까 좀 낯서시죠.
1: 예, 저도 낯설고요.
0: 네.
1: 아, 저 이걸 알고 있었는데 하도 이게 달라진 세상인 게
0: 네.
1: 어렸을 때는 햇보리 아유 가뜩이나 지금 보리에 질겨 죽겠는데 옛날에는 쌀밥을 못 먹었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네. 보리에 질렸다는 것은 그나마 좀 젊으신 분이고 보리고개 겪으셨던 분들은
1: 네네.
0: 이때쯤이면은 정말 거기다가 또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1: 그렇죠.
0: 6월이 네. 되면은
1: 예.
0: 그 예전에 보릿고개 겪으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쟁 후에 겪었던 어려움
1: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 이제 다 그 얘기 듣고 겪고 그랬죠.
0: 그러니까 이제 예.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졌는데
1: 네.
0: 새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4월에서 그렇죠. 6월 사이
1: 네.
0: 그때 가장 힘든 시기여서 고개를 넘는다는 뜻은 이제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네. 그때 나물 뭐 풀뿌리까지 예. 그 옛날에는
1: 예.
0: 감자 등으로 허기를 달리고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지긋지긋하다 보릿고개 옛날에 강부자 선생님이
1: 네.
0: 방송에서 편지 읽다가
1: 네.
0: 보릿고개가 나오니까 펑펑 우셨어요. 보리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셨던 아유, 기억이 그렇죠. 나요.
1: 저도 참 저는 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0: 네.
1: 보리가 주는 일종의 하나의 강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0: 네.
1: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알겠는데 너무 혼식 때
0: 네네.
1: 그거 참 옆에 좀 어느 정도 사는 집 애들은
0: 네.
1: 그거 저 보리 좀 들으려고
0: 네.
1: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혼나고
0: 그러니까 위에다가 살짝 보리만 덮어서 갖고 우리 지금 밖에 뭐 김현 PD나 권정 작가는 좀 알까요?
1: 아니, 모르죠. 권 작가는
0: 모르죠.
1: 저보다도 더 보니까 저 생활은 늙으셨더라고요.
0: 생활이 늙다니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보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1: 네.
0: 김기수 선수라든가 그 네. 전에 원투 선수들
1: 네.
0: 세계 선수들하고 싸울 때
1: 네.
0: 우리는 보리 먹고
1: 그러니까
0: 보리 죽 먹으면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막 이 얘기 했었잖아요.
1: 고기 먹은 애들 어떻게 이겨. 그리고 네. 맞네. 맞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죠.
0: 받아 먹고 치즈 먹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 고기 먹는데 어떻게 이겨 그랬잖아요.
1: 네. 그런데도 세계 챔피언 된 거 보면
0: 네.
1: 김기수 선생이니까 그래서 같이 했던 벤베누티 선수. 그
0: 벤베누티 이름, 선수 맞아요.
1: 그 이름도 네. 안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정말
1: 네.
0: 국력이 큰 나라들은 이렇게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행사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잖아요.
1: 네네.
0: 우리 그때 참 부러웠었는데 우리도 이제 잘 내고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2002년이죠.
0: 네.
1: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총 4강까지 가서
0: 네.
1: 이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는데 아, 그 뒤로는 좀 그거에 준하는 성적을 좀 못 내서
0: 네.
1: 이번 2026년 월드컵에서는 제발 좀 조금 좋은 성적 나오기를
0: 네.
1: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0: 대한민국 해야죠 또.
1: 네.
0: 오늘 어떤 추억의 음악 가져오셨어요?
1: 조금 전에 월드컵 얘기하셔서요.
0: 네네.
1: 이번에 이제 월드컵 개최지죠. 캐나다.
0: 네.
1: 물론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에서도 조금 열리고 미국하고 공동 개최하는데 멕시코
0: 네.
1: 미국. 하지만 중심은 캐나다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개최지인 캐나다 출신의 또 가수가 또 굉장히 많아서
0: 네.
1: 오늘 한번 캐나다 출신 가수들의 명작들을
0: 네.
1: 한번 모아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네. 오늘 첫 곡은 우리 캐나다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물론
0: 네.
1: 거의 이 사람은 저 어렸을 때 이제 LA로 옮겨서 이제 미국인이 됐지만
0: 네.
1: 그래도 캐나다에 주는 상까지 받고 할 정도로 캐나다 인인으로서의 그 긍지 자부심이 아직도 상당한 사람입니다.
0: 네.
1: 닐영입니다.
0: 네, 네.
1: 네, 닐영. 정말 젊었을 때 좋아했고 히트곡은 많지 않지만
0: 네.
1: 그래도 라디오에 끊임없었어요.
0: 네, 네.
1: 그죠?
0: 네. 네.
1: 특히 Heart of Gold라는
0: 네. 네,
1: 71년이죠. 그때
0: 네.
1: 이게 1위에 올라가면서 라디오에 아주 그 리퀘스트를 갖다 많이 받았는데 사실 닐영은 이제 그 뒤로 좋은 앨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평론가들한테 명반 아티스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요. 2010년대 들어서도 골드 앨범을 기록했어요. 골드는 뭐냐면 50만 장 이상 판매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2010년이면요. 이 사람이 활동한 거에 거의 30년 이상 지났어도 앨범이 팔렸다는 거예요.
0: 네.
1: 그만큼 팬덤이 견고하다는 걸 말해줄 수 있죠.
0: 네네. 네.
1: 자, 닐 영의 핫 오브 골드입니다.
0: 네.

0: 네일영의 Heart of Gold이었습니다.
1: 네. 후배 락 뮤지션들, 후배 음악가들한테 존경을 받는 건 어떤 나라든 영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닐영은 참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묵직하고 때로는 좀 고집스럽게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음악적으로 자기 세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지 후배들이 정말 존경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음악도 많이 하고요.
0: 네. 네.
1: 자, 이번에는 또 마이클 부블레, 요즘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만 마이클 부블레 또한 캐나다 사람입니다.
0: 네.
1: 자, 이번엔 조금 그래도 젊은 가수들 두 곡을 그 제가 들려드리는데 이건 네.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 노래 얘기하시면 젊은이들하고 얘기하기 좋습니다.
0: 네.
1: 더 위켄드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0: 네.
1: 본명은 아닌데 예명을 갖다 더 위켄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펠링인데 주말하고 약간 달라요.
0: 네, 네.
1: E가 없어요. 위켄드란 타이틀인데
0: 네.
1: 블라인딩 라이츠라는 곡이 2019년에 나와서 크게 히트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역사상 빌보드 역사상 가장 크게 히트한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음원 다운로딩 그다음에 스트리밍 이거 완전 1등. 네.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인데 2019년이고요.
0: 네, 네.
1: 마이클 부블레는 아시잖아요.
0: 네.
1: 마이클 부블레가 2005년에 그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인 Feeling Good 우리 니나 시몬의 곡으로 아주 잘하는 곡이죠.
0: 네네.
1: 이 곡을 갖다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장중한 어떤 빅밴드 스타일, 재즈 스타일로 했는데 역시 이 사람은 뭐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0: 네네.
1: 어떤 곡을 리메이크해도 우리 귀에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인데 전부 다 2000년대에 나온 곡이네요.
0: 네.
1: 2005년에 나온 마이클 부블레의 리메이크 곡. Feeling Good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위켄드라고 하는 역시 캐나다 출신의 약간 음악은 R&B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 곡은 신스팝이에요. 신스팝이라서 아주 듣기 좋고 댄스가 가능한 그런 곡입니다. 2019년의 노래입니다. Blinding Lights.

0: 마이클 부블레의 그 필링굿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했는데 이 마이클 부블레가 어떻게 2005년 빅밴드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게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곡을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겠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곡에 대한 경배심이 있어요.
0: 아.
1: 네. 그게 있어야 자기 스타일을 찾아내거든요.
0: 네.
1: 무시하면 절대로 좋은 곡이 안 나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블라인딩 라이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멜로디가 좀 들리시죠?
0: 일단 그 도입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아주 엄청난 어떤 영화의 큰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래요. 맞아요. 그게 씬스팝의 강점이죠. 입체감이 좀 있어요.
0: 예.
1: 네네. 자, 이번에 또 역시 캐나다 가수인데 캐나다 가수 중에서 아마 이 사람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0: 네네.
1: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0: 네.
1: 브라이언 아담스는요. 제가 왜 오늘 특히나 저기냐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이 곡이 최고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중요한 곡이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옛날에 팝송 프로그램 하실 때 브라이언 아담스 하면 아마 헤븐을 많이 드셨을 거야.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그게 헤븐 1위 곡이거든요.
0: 네.
1: 그 당시 상징이에요.
0: 네.
1: 런투도 있고 하지만 헤븐이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의 시그니처 송 대표곡인데 그 앨범에 저기가 있어요. Summer of 69이. 69년 여름.
0: 네.
1: 이게 있는데 그 노래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Summer of 69을 아는데 해보는 몰라요.
0: 아.
1: 옛날 노래.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빌보드가 한번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순위를 한번 만든 게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곡이 이 한마디로 해서 어떤 곡이 좋은지 젊은 사람에게 어떤 곡이 맞는지 이런 건 다른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대표곡이요. Summer of 69로 바뀌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요거 들을까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캐나다 역시 밴드 중에 히트곡이 참 많은 밴드가 그 개수였어요.
0: 네, 네.
1: 개수는 뭐 이제 젊은 친구들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괜찮았잖아요.
0: 네, 네.
1: 아메리칸 워먼 그다음에 디자이즈 그다음에 노타임 이런 곡들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언던이라는 노래가 가장 라디오를 많이 탔을 것 같아요.
0: 네.
1: 영화에도 이게 많이 삽입되더라고요.
0: 네, 네. 네,
1: 캐나다 밴드인데요. 이 팀에는 이제 랜디 마크만하고 버튼 커밍스라고 하는 멤버가 나중에 솔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되죠.
0: 네.
1: 재밌습니다. 개수 후 누구지 맞춰보세요 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군지 맞춰보세요라는 걸 이 팀 때문에 알았어요. 저도. 팀 이름이 더 개수우라.
0: 네네.
1: 다 개수 후에 언던 그 전에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입니다.

0: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 또 갑자기 듣고 싶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1: 아, 그럼요.
0: 밴드하고 수리한 외모에다가 더더군다나 고음역대도
1: 네, 잘
0: 아주
1: 소화하고.
0: 잘 소화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허스키한 목소리가
1: 맞습니다.
0: 아주 밑에 쫙 갈리니까 네.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1: 나중에 또 영화음악으로도 네. 또 네. 그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아담스 그리고 개수를 보면서 아 지금은 이 가수들이 성공했다. 아, 이 사람이 전설이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지금도 활동하느냐예요.
0: 네.
1: 근데 사실 개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의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0: 네네.
1: 개수의 초창기 멤버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갖고 활동을 해가서 정작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랜디 바크만
0: 네.
1: 버튼 커밋인데 이 사람들이 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했어요.
0: 아.
1: 그래서 이름을 되찾아서
0: 네.
1: 드디어 올해
0: 네.
1: 이제 그 재결합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와.
1: 지금 이쪽 그 캐나다하고 이쪽 미국에서 난리예요.
0: 지금 50몇 년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개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0: 네. 네.
1: 아 근데 진짜 저도 우리 한국에 살짝 왔는데 저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렌카예요. 옛날 어렸을 때 그냥 철 모르고 다이아나 듣고 그다음에 네. 클레에에에
0: 질러브
1: 예. 저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가 있다면
0: 네.
1: 포렌카한테는 크레이지 러브가 있다. 물론 푸처의 On My Shoulder 이런 노래도 크게 되는데 그런데도 포렌카한테 가장 많은 이 싱어송라이터잖아요.
0: 네네.
1: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준 노래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0: 네.
1: 마이웨이.
0: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고.
1: 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이 노래가 워낙 대박을 쳤는데 이 가사를 누가 썼냐.
0: 네.
1: 포렌카가 썼거든요.
0: 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알았어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1: 그래가지고 이 포렌카가 너무너무 자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그 프로 노래잖아요
0: 네.
1: 원래.
0: 네, 네.
1: 꽃무따비두 그 노래 갖다가 영어로 번안한 거.
0: 네.
1: 평생 지금도 잘 살아요 이 사람이.
0: 네.
1: 그 한 곡 때문에.
0: 1941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나이가 지금 네. 85세.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주 정정하더라고요.
0: 네, 네.
1: 자 우리한테는 포렌카 뭐죠? 파파예요.
0: 네.
1: 그래서 오늘 파파 듣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레나드 코헨 노래도 아예 들을까요 우리?
0: 네, 네.
1: 레나드 코헨 정말 캐나다의 음유 시인인데 진짜 저는. 캐나다 이 레나드 코헨의 그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느리고
0: 네.
1: 관조적이고
0: 네.
1: 또 음유 시인 딱 그 표현에 어울려요.
0: 네, 네.
1: 그래서 왠지 이 사람 노래 들으면 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
0: 네.
1: 그게 바로 레나드 코헨이었습니다. 이제
0: 네.
1: 세상 떠났는데 그 중에 뭐 수잔느란 노래도 있고 Who by Fire도 있고 Bird on the Wire도 있고 참 그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어요.
0: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1: 네.
0: 캐나다 맥길드에서 문학을 전공한 영미 문단이 주목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다.
1: 그렇습니다.
0: 196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여가수 미국의 여가수 주디 콜린스에게
1: 네.
0: 노래를 만들어줬다가
1: 예.
0: 그건 당신도 노래하세요 끌려가지고 가수가 됐대요.
1: 네네네.
0: 네.
1: 그런데 이 레너드 코헨한테 가장 제가 볼 때 인상적인 건요. 그 영화 슈렉 에서
0: 네네.
1: 할렐루야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0: 네.
1: 근데 그게 리메이크예요. 원래 누구 노래냐면 레너드 코헨 노래예요.
0: 아.
1: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0: 네.
1: 할렐루야가 생애 후반에 이 곡이 주목받아가지고 후반기에 더 풍성했어요.
0: 네.
1: 네네. 자 레너드 코헨의 노래는요.
0: 네.
1: 우리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곡인데요.
0: 네.
1: 낸시라는 곡이 있어요.
0: 아.
1: Seems so long ago, Nancy 이렇게 나가는 곡인데
0: 네.
1: 아마 선생님도 많이 선곡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레너드 코헨의 Seems so long ago, Nancy
0: 네.
1: 이 노래하고 69년인데요.
0: 네.
1: 그 전에 포렌카 파파
0: 네.
1: 네, 74년이죠. 요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임진모 씨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기에도 세계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3년에서 4년 주기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이 대회 고개 비행 부문에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승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네, 참 멋진 말이죠. 그가 하늘을 향해 띄우는 것은 종이로 접힌 꿈과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만약에 국난의 순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한 자유도 느껴보시고 누군가의 숭고한 헌신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목.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계 비행기 대회,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저는 몰랐어요.
0: 네,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뭐 참 재밌다. 보니까 뭐 멀리 날리는 부문도 있고 네. 멋지게 뭐 날리는 그 고개 비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 어릴 때 우리는 그냥 종이 비행기 접어서 네. 그냥 다 같이 누가 멀리 날려 하면서 샥 했던 그 기억밖에는 없었어요.
0: 옛날 교실 안에서 날려서 네. 막 그 네. 누가 멀리 날리나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 비행기 접을 때 아시잖아요. 날개를 보통 이제 쭉 펴서 날리지만은 네. 그 살짝 그 말아서 지금 날리면은 이게 고개를 막 해요. 얘가 비행기 돌면서.
1: 아, 이렇게 날개 살짝 끝을 날개를
0: 살짝 접거나
1: 말면요?
0: 올리면은.
1: 뭐 이렇게 방향에
0: 이렇게
1: 춤을 추면서 막 가는
0: 그 각도에 따라서 아. 이 고개를 좀 하거든요. 아. 회전 비행도 하고 막.
1: 와, 저도 그 종이 비행기 대회 한번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정말 신기한 그런 날리기가 많더라고요.
1: 아, 참. 그래요?
0: 네, 신기하게 접어가지고 신기하게 날리고. 네. 어쨌든 맞아요. 그걸 또 평생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 네, 예. 그러게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네. 태마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제일 먼저 김선정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부산에 계신 친정 엄마가 라디오에 제가 보낸 사연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으시대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연세가 92 되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냐면 딸 사랑한다 라고 아유. 전해달래요. 저도 우리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0: 네. 네. 김선정 님의 어머님께서 네. 이 방송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부산에 네. 사시는군요.
1: 네.
0: 네. 아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따님 많이 사랑한다고 네. 하셨고요. 또 어머님도 또 따님 사랑한다고
1: 그러니까요.
0: 전해 오셨습니다. 네. 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1: 네.
0: 다음은 양희열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0: 위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기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0: 이런 그런다고 카더라가 하다. 많은데 네. 하시기 전에 자기 건강 상태도 좀 체크하셔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전문가 네. 상담하시고. 예. 어쨌든 양이열린 건강검진 이미 받으셨는지.
1: 네. 예. 받으셨을걸요.
0: 그죠?
1: 네.
0: 예. 네. 받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경기도 평택시에서 김대성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아버지께서는 늘 라디오를 가까이 두고 사셨어요. 뉴스도 듣고 팝송과 가요도 즐기시고 스포츠 중계도 빼놓지 않으셨죠. 국제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6월 11일부터 하는 북중미 월드컵과 9월에 있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길 아유,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네요. 네. 네.
0: 정광태의 힘내라 힘. 네. 아, 멋진 응원가를 또 청하셨어요.
1: 네.
0: 김대성 님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주요 대회 일정도 꿰고 계시고 예.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며칠 뒤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시작되는데 우리 선수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1: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라디오를 쭉 틀어놓고 계시니까.
0: 라디오가 네. 정말 종합 선물 같잖아요. 네. 모든 장르의 방송이 다 나오니까 네. 주파수만 돌리면 네. 뉴스 듣다가 스포츠 듣다가 드라마 듣다가 노래도 듣고.
1: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라디오가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DJ들의 모습을 막 상상하고 어릴 때 막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이러면서.
0: 옛날에 뭐 비화 중에 하나인데 아나운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라디오 중계할 때가 참 편했다. TV 중계에는 어떻게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오른쪽인데 왼쪽이라 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네네네. 되고. 근데 네. 라디오는 모르시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그 틀려도 계속 네. 그냥 가면서 자기 멋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1: 네. 예.
0: 그게 라디오의 명이죠.
1: 네, 그럼요.
0: 네. 자, 신청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정광태의 힘내라 힘.

0: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김연자의 노래 그리고 힘나라 힘 정광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중구의 최병수님 사연인데요.
1: 네.
0: 요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두세 잔씩 마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1: 예. 아, 저야말로 이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0: 저도요. 저도 한 석잔 이상은 먹거든요.
1: 네, 방송하시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죠.
0: 예, 지금도 제가 하나 놓여 있지만 이게 습관성인 것 같아요.
1: 그냥 뭐 괜히 안 마시면 약간 좀 힘이 이렇게 밥 정신이 안 드는 것 같고.
0: 먹어야 되고 식사 후에.
1: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1: 저희도 이렇게 석기치하고 점심 한번 가끔 뭐 바로 그 커피 마시러 갈까 이러잖아요. 근데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커피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건강에.
1: 네.
0: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보면은 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좋은 건 분명히 있는데
1: 네. 과하면 안 되는 거죠.
0: 또 몸에 어떤 부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마 최병수님은 그런 조언을 듣고 이제 네.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을 오히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카페인도 과다해지고
1: 네. 계속 또 이렇게 또 화장실도 계속 네. 다녀야 되고
0: 인후작용도 너무 빈번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예.
1: 저는 애청자 부산에 사는 이영애입니다. 얼마 전에 수제비 만드는 사연에 군침이 돌았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토스트 사연에 듣고 있던 저까지 서운했습니다.
0: 오.
1: 다양한 사연과 함께 좋은 내를 들으며 새벽을 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0: 예.
1: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0: 이야,
1: 하셨어요.
0: 이분 이영애 씨는 정말 도연아
1: 네.
0: 씨의
1: 네.
0: 열렬한 팬이 되신 것 같아요.
1: 그 저기 남편분과 부산 예. 저기 제주도 오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도연아 씨의 노래를 청하셨는데
1: 이 노래를 어떻게 하셨죠?
0: 사랑 내 사랑.
1: 네.
0: 이 곡은 잘 모르는 곡 아닌가요?
1: 이 노래는 그래도 방송 많이 했어요. 김범용 씨 작곡 작사예요.
0: 예, 사랑 내 사랑이.
1: 네, 숨겨진 사랑을 발표를 하고
0: 네.
1: 그때만 해도 가사가 약간 이렇게 조금 그렇게 불륜한 게 이게 그래도 이제 자기 자리를
0: 숨겨진 사랑은 약간 그런 내용이었죠.
1: 예,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도
0: 예, 예, 예.
1: 재지가 많았어요. 예, 그렇죠.
0: 그래서
1: 그때만
0: 제목을
1: 해도
0: 바꾼 건가요?
1: 아니요. 그래서 다른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 내 사랑을 만든 거예요.
0: 아 이제는 떳떳한 사랑이군요.
1: 그렇죠.
0: 숨겨진 사랑이
1: 근데,
0: 아니라.
1: 근데 그것도 그냥 나 혼자만의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함께 한 게 아니라
0: 네.
1: 그 임자가 있는 사람을 나 혼자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짝사랑을 할 수 있고.
0: 그런 가사 참 많죠.
1: 나 혼자 하는데 뭐
0: 됐는데 예, 예.
1: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0: 아 심의가 네. 엄격해서.
1: 엄격했지.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이렇게 사랑 내 사랑 만든 거예요.
0: 팬이 되면은
1: 네.
0: 어떤 가수가 좋아지면은 과거 이력을 다 찾아보고 옛날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잊고 있었던 이 노래를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올려주셨는지.
0: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잠시
1: 네.
0: 후에 전해드릴게요.
1: 네.
0: 다음은 콩 게시판에 김정숙 님이 올리셨는데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에 다녀왔습니다. 아, 장미원
1: 네.
0: 이름인가 봐요.
1: 네.
0: 백만송이 장미 멋지네요. 심수봉 씨 노래가 생각나는데
1: 네.
0: 날씨도 덥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습니다.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아침 일찍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느긋하게 장미도 구경하고 예쁜 배경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청하신 건 아니고
1: 그러네요.
0: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1: 아,
0: 애녹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1: 네. 저는 백만송이 장미 신청하신 줄 알았어요.
0: 당연히
1: 네.
0: 백만송이 장미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으니까. 근데 사진 멋지게 찍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1: 너무
0: 많아서
1: 많으니까.
0: 네. 이게 사진반 꽃반이니까.
1: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찍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오오오 하다 보면 못 찍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유 한가할 때 한번 다시 다녀오셔야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영애님이 청하신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듣고 나서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이영애님과 김정숙님 두 청취자께서 청하신 멋진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도현아의 사랑 내 사랑 그리고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사랑 내 사랑은 약간 율동이 들어가는 그런 네. 리듬의 곡이군요.
1: 네네. 그 제가 그 노래 할 때는 네. 여자 두 명과 함께 이제 저도 같이 춤을 추면서 댄스를. 조금.
0: 그랬군요. 그러면 네. 그 너튜브에 검색하면은 네.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검색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1: 뭐 나오기도 하더라.
0: 방송하는 장면이나 무대 장면 같은 게 네. 아, 그 춤을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네. 꼭 보겠습니다.
1: 아이고 네. 참.
0: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별걸 다 했네.
0: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왔어요. 송기창님. 네.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아유. 저녁 먹고 청소기를 밀려고 하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던 조그만 블록 장난감을 맨발로 밟고 말았어요.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고. 영문도 모르는 아내가 놀라서 달려오더니 제 발바닥을 보며 70 먹은 영감이 애들 장난감 받고 운다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아프다고 펄쩍펄쩍 뛰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장난감을 챙기는 아내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1: 아. 아니 70 너무너무 아파요. 그 엄청 아파요.
0: 아, 당연히 아프죠.
1: 네, 밟으면.
0: 네. 그 뾰족한 부분 밟으면 더 아프겠죠.
1: 그러니까요.
0: 모서리 부분.
1: 네. 근데 아유 영감이 뭐 이걸 밟아가지고 아프다
0: 엄살 키운다고 막 네. 네. 네, 그러셨나 보네. 아유 서운하셨겠습니다.
1: 서운하죠. 되게 예. 서운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뭐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뒷정리하는 것도 귀찮겠지만 그래도 손주들 와서 놀면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1: 그럼요. 네. 또 돌아가면 허전하대요.
0: 그러니까
1: 있을 때는 아유 언제 가나 막 이랬다가도 예.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다음 사연은 아우 또 애청자 최신열님의 네. 사연이네요.
1: 네. 홈페이지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마을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입니다. 예전에는 4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아있어요.
0: 아유, 반 정도만 남았네요. 네.
1: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과 성실한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욱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네. 우리 마을이 환경 개선 선진 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0: 잘 됐네요.
1: 네. 마을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주민들이 충청도와 전남 등 여러 곳을 견학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진입로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겨주고요. 봄에는 철쭉과 꽃 양귀비가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가 정겹게 아유. 맞아줍니다. 네. 김영수 이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꿔가는 우리 마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향을 떠난 옛 주민들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최정자의 고향 산천 청하셨네요. 네. 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
1: 네. 네. 네,
0: 최신열님. 아, 환경개선 선진마을 선정되셨다. 축하합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그 어떤 마을은 막 그림을 다 벽면 집.
0: 벽화처럼.
1: 네. 막 그 담에 있잖아. 집집마다 다 그려져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0: 그게 하나 좀 유행처럼 막 번진 것 같아요.
1: 네.
0: 어디선 화제가 돼가지고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죠. 예.
1: 그럼 이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봄에는 막 그냥 철쭉과 꽃 양귀비.
0: 가을엔 코스모스.
1: 네.
0: 아우나 코스모스 막 피어있는 그 길 있잖아요.
1: 네.
0: 그리워요 가끔.
1: 진짜. 예전에는
0: 서울에도 뭐 있을 텐데.
1: 예전에는 시골에 이렇게 흔히 보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꺾어도 되나? 막 이러고 이파리도 뜯고 이랬는데.
0: 어디나 피어 있었죠. 네. 논두렁길, 뭐, 하여튼 들판, 도로변 다
1: 그러니까.
0: 있었는데.
1: 예. 근데 지금 저기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제 막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보고.
0: 맞아요.
1: 네.
0: 그만큼 이제 우리 추억에 많이 들어와 있는 네. 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신열님의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자님 보내신 사연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파는 나물을 보면은 자꾸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산에서 직접 캐다 먹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으려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시면서
1: 네.
0: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을 청하셨습니다.

0: 맞아. 예전에는 진짜 나가면 콩나물도 왜 집집마다 콩나물 길렀어요. 그쵸? 그
1: 시루에다가 네. 자란 시루에다가
0: 물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물
1: 키우기
0: 주고.
1: 쉽잖아요. 네.
0: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모든 걸 다 사서 먹으니까.
1: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봄 올 때 아직 네. 그 땅이 덜 풀렸을 때 그 냉이 어른들 많이 캐러 가셨거든요. 네. 동네 따라가서 막 냉이도 캐서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그리고 그때는 향이 굉장히 좀 진했죠. 진했어요.
1: 아주 진했죠. 네. 요즘 거하고는 다르던데.
0: 네.
1: 요즘 재배해서 그런가?
0: 글쎄요.
1: 냉이도 재배하나요?
0: 모르겠어요.
1: 재배할 것 같습니다.
0: 예. 네.
1: 자, 최정자의 고향 산천,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최신열님이 청하신 최정자의 고향 산천, 그리고 이명자님이 청하신 박재용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죠?
1: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김종래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중고로 배드민턴 채를 샀어요. 이걸로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했는데 셔틀콕이 없네요.
0: 아이고, 예.
1: 아이고, 얼른 가서 사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중고 물품에 셔틀콕은 빠져 있었군요.
1: 네. 네. 배드민턴도 제가
0: 많이 쳐보셨어요?
1: 아니요, 이제 조금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무릎 금방 다칠 것 같았어요. 저는.
0: 아, 조심해야죠. 네, 순간이동이 많아서. 네,
1: 그래가지고.
0: 테니스랑 탁구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1: 많이 해보셨어요? 배드민턴 많이 해봤죠.
0: 저는 탁구와 테니스는 많이 쳐봤고 배드민턴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1: 네. 뭐 어떻게. 저 테니스 공이, 하셨으면 잘
0: 공이 공답지 않게 생겼어.
1: 아, 네.
0: 공은 둥글어야 되는데.
1: 깃털로 해서.
0: 공이 이상하게 생겨서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1: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0: 하여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번엔 인천 연수구에서 윤미정님의 사연인데요. 올해 6학년 7반, 하지만 마음은 17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빛을 받은 나무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돈가스 사달라고 했지요.
1: 어우, 맛있겠다.
0: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인 남편이 하는 말.
1: 네.
0: 네 빈속에 커피 마셨지? 그러니까 헛소리 나온다.
1: 빈속에 커피 마시고.
0: 저는요, 다시 다음에 태어나면 꼭 다정한 남자 만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도 그닥 제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하시면서
1: 네.
0: 미워 미워 미워 조용필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아유.
1: 아니 돈가스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사주는 게?
0: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1: 빈속에 커피 마셨냐고
0: 소리라고 왜 그걸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면박을 주셨을까요? 네. 남편께서. 아유 참 마음은 안 그러신데 아, 경상도 분들이 조금
1: 그래요?
0: 투박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1: 그러면 네. 안 되는데.
0: 근데 요즘 분들은 또 안 그러신데 네.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1: 네. 네. 예전부터 그냥.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네. 말 수가 없으셨어요. 그냥
0: 문뚝뚝.
1: 할 네. 말만 하는데 그게 짧아. 그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저희 아빠도 이러셨을까요? 엄마가 뭐 사달라 이러면은데 왜 그러나고.
0: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 남자분들은 그 속정이 오히려 깊기 때문에 겉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마음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예.
0: 아니 뭐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윤미정님도. 예.
1: 그래서 또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을 예. 거예요.
0: 사연거리로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남편 험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1: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순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딸의 도움을 받아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인화했어요.
0: 아, 예.
1: 쉽게 사진 찍는 시대라지만 저는 아직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인화해서 이렇게
0: 그렇죠.
1: 보고 하는 게.
0: 종이사진 그게 훨씬 네. 더 정감이 있죠. 네. 예, 맞아요.
1: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보면 이렇게 낡았잖아요.
0: 색깔이 바라고.
1: 이렇게 바래고 막 예. 이래가지고 그 앨범도 왜 예전에 이렇게 뭐죠? 딱 붙는 거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딱 붙이고.
0: 아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떼면은 잘 안 떼지기도 하고.
1: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쩍쩍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0: 옛날 앨범 참 그 어느 창고에 있을 텐데 어떻게 잘 돼 있나 모르겠네요.
1: 저도 아유. 가끔 봐요.
0: 자 다음 사연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강북구의 최민호님의 사연입니다. 요즘은 옛날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 들으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 곡 듣다 보면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던 감정이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청하셨습니다. 아까 한순희님께서 청하신 네. 노래가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였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세 분의 신청곡을 쭉 들어볼게요.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0: 네, 세 번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방금 들으신 곡은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였습니다. 윤미정님, 한순이님, 최민호님 잘 들으셨죠? 다음은 전북 익산에서 왔습니다. 문경호님,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젊을 때는 아들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딸 셋이 세상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아플 때마다 셋이 번갈아 와서 간호를 해줍니다. 지난달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 딸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 옆 환자 보호자가 아드님은요 하기에 저는 딸이 전부입니다 했더니 복도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연만 주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1: 네, 예. 맞아요. 이게 또 병간호하는 게 쉽진 않지만 따님분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0: 더
1: 맞춰서
0: 꼼꼼하게 잘 챙기죠. 예. 아들은 이렇게 해주시니 서툴러요. 아무래도
1: 간병하는 게. 예. 예. 툭툭하겠죠.
0: 복 받으신 분입니다.
1: 네. 예. 자, 이어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박영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젊은이들 아유 큰일이 나니까요.
0: 왜요?
1: 우리 큰아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얘기 못 꺼내게 해요.
0: 결혼을 안 한다.
1: 네. 조카들도 혼기가 다 차 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참 답답해요. 결혼하면 좋다고들 해야 하는데 옆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들 하니 그것도 또 큰 문제예요.
0: 아니 옆에서 누가 그럽니까? 또 이렇게
1: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0: 보통 장난 삼아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네. 미혼 친구들한테 아유 혼자 살아 뭐 이렇게 넋두리처럼 네. 하는데 그게 뭐 사실
1: 진짜는 아니고 그죠.
0: 반반 정도 될까요?
1: 네.
0: 자, 오늘 진짜 마지막 사연인데요. 서울 구로구에서 왔습니다. 김봉남님. 요즘은 뉴스를 보다가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보다가 괜히 혼잣말도 하게 되고요. 옆에서 아내가 그만 좀 봐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채널을 돌립니다. 아, 뉴스가 아닌 텐채널로 네, 네. 네, 일부러 돌리시나 봐요. 괜히 혈압만 올라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아, 좋은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저도 이 뉴스를 평소에 뭐 라디오 뉴스도 하고 네. 또 토요일마다 TV 뉴스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뉴스는 좀 슬픈 혹은 나쁜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예. 어쨌든 좋은 소식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조용남의 물레방아 인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할 때 폐경기를 떠올리는 건 호르몬의 불균형이 주는 여러 증상들 때문일까요? 호르몬 결핍이 주는 여성 건강의 위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까요? 또 잘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면서 혈액 내로 분비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임신, 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 또 폐경 이후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성들은 생리 시작부터 폐경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일생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성장을 하고 크면서 크게 변화들이 초경을 시작하고 또 임신 출산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남성과 다른 특별한 그런 생리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호르몬 여러 가지가 뭐 다 공통적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프로게스테롤 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좀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여성성을 만들고 또 생리를 유발을 하고 또 여성의 이제 특징적인 신체 변화들 뭐 유방과 골반이 발달한다든지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 적고 또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들이 초경과 임신 출산 폐경까지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1: 네, 그 여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0: 네.
1: 이 호르몬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의 특징적인 그런 신체 변화들로 나타나고 또 피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관절들 뼈를 또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고 어떤 기분이나 인지 조화 또는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뭐 반응을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시기들 생리를 준비하는 배란기 이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 이후에 그 자궁 내막이 변화되고 자궁 내 평화근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때 이제 초기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좀 이제 안태시켜준다, 좀 착상을 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하고 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폐경 이후에

0: 여러 가지 뭐 골다공증이 오거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우리 안면홍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제 생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살아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생리를 하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작용인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궁 내막도 근육층이고 그 근육층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반으로 점점 크면서 이제 태아를 자꾸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배란기 이후에 급격하게 자궁 내막이 이제 무너져 나오면서 그런 출혈도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배란 전에는 이제 난폭이라고 해서 난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자궁 내막도 점점 두텁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고요. 또 이제 배란이 될 때 이제 뭐 LH 서지라 그래서 이제 LH 호르몬이 이제 황체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황체기라고 파열된 난포가 황체를 이루면서 프로게스테론도 만들고 자부궁의 분비기를 준비시키면서 착상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란 이전에 작용하는 호르몬, 배란 이후에 작용하는 호르몬, 또 임신이 진행이 되면은 또 임신에 맞춰서 하는 호르몬들처럼 여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들은 주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주기성 또는 뭐 가임기 여성일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그런 호르몬 변화들 또 이제 폐경 전후로 또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다양하게 다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징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호르몬이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테너 사인이라고 해서 테너 그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차 성징의 변화들의 그런 시기들이 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뭐 음모가 발달한다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적으로 발달하는 거를 좀 구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춘기가 발달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상하부 내하수체 자궁 난소축이라고 해서 HPO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여성 호르몬 내분비 호르몬 대사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맞춰서 키도 크게 되고 뼈도 튼튼하게 되고 또는 뭐 신체도 발달하고 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황체대증 2000년 전에 쓰였던 책도 뭐 7이 14에서 14살이 되면 천개가 달에서 충인맥이 성하고 뭐 생리를 주기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어떤 이런 시기 때를 맞춰서 어떤 건강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호르몬과 관련되는 그런 2차 성징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뭐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까요?
0: 그렇죠.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항상 우리 몸의 건강이 양과 음, 음과 양의 균형도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쌓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이제 발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음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축적하고 두텁게 하고 쌓아가는 부분들을 좀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양적인 부분 우리가 뭐 배란기 이후에는 기저체온도 올라가고 뭐 분비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배란 이전에 자궁 내막도 증식 성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때는 이제 난폭기에 대상하는 자궁 내막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고루수를 억제해서 뼈도 더 많이 만들고 피부는 만들고 피부도 이제 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분비기 이후에 나오는 거 라서 뭔가 분비를 시키고 안정화해서 황체기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신을 유지하면서 피도 잘 만들어지고 착상을 준비하고 또 정자도 차단하고 또 체온도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만 생성이 된다면 프로게스테론은 난소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

0: 있는 그런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도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에스트로겐도 난소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난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만 90% 이상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뭐 부신이라든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뭐 임신을 하면은 태반에서도 만들어지고 뭐 부신 피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뭐 극소량에서는 뭐 뇌나 지방 조직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만든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에는 꼭 그런 해당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적 으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폐경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시기들이 여성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난소 기능이 정지되어서 오히려 그럴 때에도 그 말초 지방 조직에서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화된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과체중인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덜 온다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작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폐경 증상을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꼭 난소에서만 다 만들어진다고 보진 않고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전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임기 동안에도 여성 호르몬에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생리라는 게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아주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그 불면증에 심하게 이제 앓게 되는 경우들이나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생리불순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 시상하부 뇌하 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뇌신경계 호르몬 내분비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신경계의 작용들과 또는 호르몬적인 것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급격하게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체지방량이 너무 부족해서 오거나 또는 굉장히 불면증에 심하게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각의 이런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과 작용을 통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뭐 인종이나 다른 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의 변화나 뭐 식생활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차이도 오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더 심하게 한 뭐 기분 장애, 생리 전 기분 장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난소는 생식 능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소실되는 시기가 폐경인 거죠?
0: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폐경이라는 정의가 생리를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난소 기능이 생식 능력을 잊어버렸다. 배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 간혹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생리를 계속 하는데 폐경인가요? 물어보지만 오히려 난소, 배란이 되지 않고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무배란성 생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폐경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때 견제가 되는 것은 여성에게는 여성이 자기가 태어날 때 난소 내 그 1차 난모세포 좀 분할이 안 된 원시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조금씩 이제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키워서 그걸 뭐 2차 난모세포 또 해서 난포로 이렇게 하나씩 빼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배란을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개가 뺐어서 결국은 이제 일생 동안 보면 뭐 450에서 500개 정도를 이제 뭐 빼서 쓴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뺐을 게 없는 경우들이 되면은 그 시기가 폐경인 거고 보통 나이는 49에서 50세가 되는데 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40 이후가 되면은 폐경이 되더라도 조기 폐경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빼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한 개씩 따박따박 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란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보조생식술을 하면서 과배란을 좀 반복적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배란 난소 기능이 좀 더 빨리 줄어들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난소에 혹이 있어서 뭐 또 어떤 치료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또 빨리 이제 그런 난소의 그런 기능들이 생식 능력들이 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그 임신 기간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키우고 또 출산하고서 육아를 하는 동안은 또 수유하면서 생리를 또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 기간이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신체적으로 큰 변화 시기지만 난소 기능으로만 보면은 휴식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임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몸이 힘든 시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휴식을 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뭐 폐경이 되면 폐경기,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폐경기 증상도 개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폐경이 오는 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생리를 잘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 폐경이 오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이건 생리적인 반응인데 요즘에 이제 뭐 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후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의 원 50% 정도는 폐경에 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지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한 25%에서 한 20% 정도가 좀 심하게 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만도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는 생활 습관 이런 또는 뭐 출산 횟수나 또는 뭐 수술 여부나 또는 환경적인 약물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폐경기에 오는 것을 여성 호르몬 변화라고 보진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것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인식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폐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종으로 음허 화동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쫄아들면서 그것이 뭔가 장부의 불균형 상태, 음양의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는 건데 평소에 만약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수분도 충분히 많고 피도 많고 근력도 좋은 사람들은 좀 갱년기 증상이 좀 덜 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게 더 심하게 갱년기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신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요?
0: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안면홍조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 열이 훅 났다가 뭐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이제 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바소모토 심텀 그래서 어떤 혈관 운동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질이 건조하다든지 요실금 증상이 또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불면증도 요즘에는 이제 또 같이 갱년기 증상하고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이때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뭐 갱년기를 하면 무조건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단순히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뭐 화병처럼 화가 버럭버럭 나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나 갱년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오십견이라고 해서 동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절 통증이나 근육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그런 인지장애 애들 뭐 건망증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 갱년기가 더 진행되면서는 심혈관계통 질환이나 골다공증,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폐경 전에는 남성들에 있어서 더 위험도가 높다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서질환 이런 부분도 오히려 폐경기가 되면서 만성적으로 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신 건강의 위험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밀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도 이때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0: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은 예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골 감소증이 오고 또 골다공증이 하는 거는 또 증상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도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살짝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가방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가장 심한 게 골을 대사를 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폐경 되고 나서 한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은 뭐 25% 정도가 골량이 감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폐경 후에 10년 이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뭐 30에서 40%까지 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성은 그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좀 심해서 우리가 뭐 척추나 이런 부분 뭐 압박골절이 된다든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보다 이제 그 대퇴골이나 큰 뼈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삶의 질에서 문제까지도 또는 수명에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 오거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경우는 또 한순간에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히려 보면 폐경이 오기 전에 이제 40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년 이제 골 감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지탱해주는 근육량도 40이 넘어가면서는 매년 1, 2%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골밀도로 검사도 폐경기가 되면은 평소에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좀 심하게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도 하면서 생활 개선을 꾸준히 해야지 오히려 뭐 폐경 이후에 3, 40년의 그런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 상태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하던데 일단 비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 여성들에 있어서는 체형 변화가 가장 오는 거를 또 요즘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여성들은 주로 이제 뭐 허벅지나 이제 엉덩이, 여성의 그런 체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살이 찌다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남성형 비만이라 그래서 복부 비만, 특히 이제 배가 찌는 게 아니라 복부에 있는 내장이 살이 찌게 되는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냥 단순히 체중이 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은 뭐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뭐 당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통 질환이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들 예를 들면 열량 제한을만 해서 살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바로 폐경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의 원료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남는 잉여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내장지방에 더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섭취를 덜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리는 거를 같이 하지 않고 뭐 젊었을 때처럼 내가 정말 굶어서 살을 뺀다고 하면은 거의 100% 실패를 하는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단기간보다는 섭취하는 거를 또 무제한 줄이는 것보다는 음식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가 열량은 조심을 하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는 섭취를 하면서 근육량을 높이고 활동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침치료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침치료가 폐경기 여성 운동, 특히 혈관 운동성 안면홍조증이나 위로 열 나는 것,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이제 불면증,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할 때 마음이 좀 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의학 맥락에서 음어화동이라고 해서 수분도 마르고 부족해지는 우리가 허증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장작이 되면서 정말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위축성 질염이나 자꾸 이제 뭐 어떤 염증은 아니지만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관절에서도 뭐 설이 나고 여러 가지 체력이 떨어질 때에는 이럴 때는 자음 또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0: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상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폐경 이후로는 근육 빠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운동도 필수겠죠?
0: 그렇죠.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네. 가장 강조하는 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의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갱년기, 폐경기 증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관 운동성 증상, 바로 혈관 운동,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다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0: 또 심하게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도 예방하는 것도 근력일 수도 있고 오십견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운동이고 근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내가 평소에는 너무 하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폐경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좀 어느 정도 운동이 좀 몸에 익고 꾸준히 하는 걸 생활 습관화가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의사가 쓴 책을 들고 오셨네요. 어떤 책인가요?
1: 예, 가짜 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 가짜 환자란 어떤 환자일까요? 나이롱 환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한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 건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 김현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분은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책들을 써왔습니다. 2021년에 현대 의료가 다루는 죽음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네. 죽음을 배우는 시간 이란 책을 집필을 했죠. 그리고 의사 엄마가 기록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기록하면서 네. 딸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딸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그 정신질환을 대하는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한국의 현대 의료체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불편하지만 모두가 직시해야 할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짜 환자란 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뒤틀린 의료 현실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조차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0: 저도 저자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읽었는데요. 주로 직접 경험한 일들을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가짜 환자라는 책을 쓰셨네요. 뒤틀린 의료 현실과 우리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예, 사실 병은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각자 도생의 분위기 가운데 과로성,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들의 문제. 이들의 병은 과연 이들 개인의 문제일까요? 또는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횡행하는 각종 과잉 검사 또 수술에 타깃이 되고 있는 중년층들의 이야기. 이거 역시 불편한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순리마저도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세대별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왜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가 왜 질병으로 아픈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라고 설명하는데요. 30여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고 또 대화해온 저자는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 의료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은 갈등만 조정하면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도와줄 수 없고 제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집필 동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료 과잉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만연함을 책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0: 네.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는 지적이 공감하게 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가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가짜 환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현대 의료 장비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추면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소소한 이상 증상까지 잡아내는 바람에 수백만 원의 검사비와 또 한가득 마음의 걱정만 얻게 되는 유형들. 첫 번째 가짜 환자들입니다.
0: 네.
1: 수많은 세포, 그것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계로서의 인체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0: 네.
1: 오작동하더라도 금세 자체적으로 고치면서 기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작동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작동을 잡아내는 이른바 첨단 장비와 정밀 검사가 안타깝게도 사실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 환자를 환자력 가려내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감도가 높은 검사일수록 필연적으로 비환자를 비환자로 가려내는 정도, 이게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종 정밀 검사들이 일종의 거짓 양성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이렇게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과잉 검사와 이 진단의 문제, 사실 의료 현장에서 적지 않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0: 네.
1: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았더니 네.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걱정을 하다가 이게 왠지 아픈 듯한 느낌과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환자는 이곳저곳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줄 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0: 네.
1: 끝없는 검사의 수렁에 빠진 채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1: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칭 검사 뺑뺑이를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0: 네.
1: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아픈 걸까 아프지 않은 걸까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환자들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들므로써
0: 네.
1: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환자들은
0: 네.
1: 정작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실제로 한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0: 예.
1: 실제 기대 수명과 비교해서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유독 낮은 편에 속하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스스로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0: 네, 그렇네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낳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요. 지금 의사분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0: 네, 그렇네요.
1: 첫 번째 가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0: 네.
1: 이번엔 두 번째 가짜 환자의 유형.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모두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드는 경우입니다.
0: 네.
1: 저자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늙음이다. 죽음이다. 근데
0: 네.
1: 현대의학이 어느새 이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노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0: 네.
1: 노화 현상으로서 점차 굳어가는 관절에 무리한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0: 네.
1: 요즘 치매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행하면서 기약 없이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0: 아.
1: 이렇게 생과 사의 일종의 숙명마저도 의술로 치유하려는 이 노화 비즈니스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 환자에게 끝없이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증명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요즘 유행하는 마법의 신약,
0: 네.
1: 최첨단 수술 이런 연구개발과 계획들이 노인 빈곤 해결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투여해야 할 보건 관련 예산들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이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철학이 실종되고 있고 그 대신 삶과 죽음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퍼져나가고 이 혐오에서 피하기 위해서 의술로 이걸 고치려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화 비즈니스라고 하셨는데 이 노화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이 단어가 참 씁쓸하긴 해요.
0: 네.
1: 이게 의료 현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실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년 세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 세대의 건강을 위한 각종 영양제 산업이라든가 무슨 뭐 요즘에 뭐 수면을 도와준다라는 거라든가 별의별 사실 것들이 다 노화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는 가짜 환자의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0: 네.
1: 병원이 아닌 사회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장시간 노동, 경쟁에 빚어진 이 과로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층들의 문제,
0: 네.
1: 중장년층들의 문제,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 가짜 환자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는 대사질환과 정신질환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0: 네.
1: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건강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대사질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역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몰입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보수와 복리 후생이 충분하지 않고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끝없이 시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이 반복이 되고 이게 오히려 환자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실제로 섬유근통이라든가 신체와 장애 이런 환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직접 다 진찰을 해보면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경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만 처방받다가 결국 약이 잘 안 들으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현장에서 저자는 때로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쉼이 그리고 안정이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때로는 약이 아니라 쉼과 안정, 또 사람과 자연이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과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0: 그렇죠.
1: 이 책은 병에 걸린 건 환자가 아니라 어쩌면 의료제도와 한국 사회일지 모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를 이해하는 진찰행위, 이거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누구나 아마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환자를 알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찰입니다.
0: 그렇죠.
1: 환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0: 네.
1: 그런데 이 진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진찰에 대한 보상보다 오히려 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0: 아.
1: 유독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0: 네.
1: 의사에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0: 아,
1: 유튜브,
0: 예.
1: 기타 유사 과학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19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필수 의료가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의학 산업 자체가 자본 질서에 의해서 정밀 검사, 예방 치료,
0: 네.
1: 신약 개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0: 아.
1: 저자는 이런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왜곡을 먼저 바로 잡아야지만 3분 진료, 과잉 진단,
0: 아.
1: 공공의료 붕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완벽한 건강이란 게 있을까요?
0: 없죠.
1: 없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어딘지 조금은 불편한 무언가를 갖고 살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오늘날 과잉된 건강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료 시간이 좋은 의사를 가늠하는 판단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0: 네.
1: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진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의료 과잉 검사와 진단이 낳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가짜 환자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물건 하나도 처음 들어온 역사를 따져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 옛사람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책 두 권,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꼬와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를 오늘 책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광석의 변해가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옛사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책 두 권입니다.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 거와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관심으로 이 책 두 권을 골랐을까요?
2: 네, 이 옛사람들이 남긴 물건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중에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고 보는 것들은 유명한 사람이 남긴 물건이라거나 어떤 역사적 사건의 촉매제가 되었던 시대를 바꾼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공감 가는데 무리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거 대표적으로 뭐 도자로 만든 접시 같은 거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걸 쓰고 있고
1: 네.
2: 제가 볼 때는 미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2: 그때 유물 보면 지금도 예쁘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이제 관심사 속에서 옛 물건과 취향에 대한 책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 이야기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신경미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은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 거입니다.
1: 제목에서부터 근심과 염려가 묻어있는데 당시에도 지금처럼 흡연을 둘러싼 논의가 적지 않았나 봐요.
2: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자의 경험담에서 시작이 돼요. 몇 해 전에 그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마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막 아프다 연발하셨대요. 그러다가도 아무 말씀도 없이 자취를 감추셔서 찾아가 보면 제 말씀은 야 운동해서 빨리 낫는다고 해서 내가 산책하고 왔다. 그런데 걸어가시는 뒤를 맡아보면 매캐한 담배 냄새가
1: 네.
2: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흡연자들의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저자가 그렇군요. 특히 또 조선시대 그런 담배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대목들을 한번 이야기로 풀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조선시대의 담배와 흡연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1: 담배가 한반도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조선시대의 담배를 둘러싼 논쟁 지금보다 왠지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
2: 네, 정말 재미난 이야기, 예상 밖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담배는 17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 담배가 마법 같은 풀로 여겨져서 남령초라고 불렸대요. 이 의미가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 담배가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던 거고요.
1: 네.
2: 담배는 짧은 시간 안에 조선의 일상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던 선비들에게는 그 시름을 잊게 해주는 것, 또 사시사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농부에게는 잠시 허리를 펴고 갖는 휴식, 또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배가 부를 때는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데요.
1: 네.
2: 또 한편으로는 생명 부재에 낯선 사람들도 담배 한 내를

0: 비옥한 논밭에 돈이 되는 담배를 심느라 곡식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벼 농사가 근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해치는 일이라는 거.
1: 먹는 것도 아니고.
0: 네.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노비가 양반 앞에서 맞담배를 지피는 풍경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던 지식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1: 네.
0: 이런 맥락 속에서 담배가 지독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면서 세상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요망하고 간사한 뿌리다. 그래서 앞서 그 얘기했던 남영초와는 반대해서 요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또 피는 입장에서는 네. 받아들일 수 없겠죠. 한번 중독되면 뭐 도움받는 부분도 또 있으니까요.
0: 예. 그 이 책에 보면 그런 담배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근심을 태우는 연기. 이건 장점에 대한 얘기겠죠.
1: 네.
0: 그리고 질서를 흐리는 불꽃. 이건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1: 그렇겠죠.
0: 여기에 등장하는 되게 재미난 인물들이 많아요. 저한테 좀 의외였던 인물은 개혁군주이자 호학군주로 널리 알려진 정조의 담배 사랑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안 어울리네요.
0: 그렇죠. 바른 생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1: 네.
0: 1792년 정조 16년에 정조가 내원에서 수확한 담배를 신하에게 하사하기도 하고요. 그 하사할 때 야, 이 담배 내가 그 국내에서 길렀는데 최고급 담배로 꼽히는 3등초에 못지않은 품질이 너무 좋다. 한번 태워봐라.
1: 네.
0: 이렇게 권하기도 했대요.
1: 그렇군요. 근데 또 언뜻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나
0: 아, 마음고생 많았죠.
1: 마음고생이 네. 많았어요. 뭐 풀 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재배하고 뭐 나눠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때도 이 담배를 둘러싼 논의들이 신하들 속에서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0: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는 그런 책문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왕은 말하노라 여러 가지 식물 중에 사용함이 이롭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담배만한 것이 없다. 이 풀은 본초에도 실려있지 않고 이의에도 보이지 않지만 후세에 나와서 약상자 속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면서 의견을 묻는 건데 일단 자기 의견을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1: 네.
0: 신하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정조가 얼마나 담배를 이제 일상적으로 즐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정조가 이제 잠든 사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내내 기다렸던 신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신하한테 얼마나 기다렸느냐 물으니까 신하가 아, 담배 한 대 피울 만큼 시간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한 걸 보면 정말 담배가 궁궐에서도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현대 한국에서도 한때는 뭐 대중교통 안에서도 담배를 필 정도였으니까.
0: 예전에 기차 안에 네. 그런 재떨이가 있었죠.
1: 회사에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앞에 사람한테 연기를 뿜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봤던 게 저 신입 초 때만 해도 있었던
0: 아,
1: 얘기거든요.
0: 그랬군요.
1: 그러니까 네. 뭐 그 시절은 당연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이 책에서 제가 웃으면서 봤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정약용도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대요.
1: 그렇군요.
0: 생각해보면 정약용도 오랫동안 유배생활 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 저자가 정약용과 정조가 애연가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장면을 상상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조정에서 대신들이 담배가 농사를 마치니까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고 또 저잣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담배 농사를 우리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금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궁궐 후미진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거예요.
1: 네.
0: 물론 상상입니다. 정약용이 얘기합니다. 전하, 신하들과 백성의 상반된 요청에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라. 내 속이 타들어가니 이 연기로라도 달래야지.
1: 그래요. 근데 사실 담배 요즘은 또 백해무익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0: 네.
1: 그 해악과 폐단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 당시도 뭐 적지 않았겠죠.
0: 그 이 실학자들 안에서도 실학자들이 경세가들이니까 담배 농사 권장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그 기호품으로서의 의약품이 아닌 기호품으로서의 담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18세기 실학자 이덕리가 남긴 글 중에 담배에 대한 폐단을 막 10가지로 쭉 늘어놓은 글이 있어요.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진기를 소모하게 한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재촉한다. 담배 연기가 옷가지를 물들인다. 불씨를 늘 가까이 하게 되니까 불이 나기 쉽다. 입속에 늘 긴 작대기를 물고 있다 보니 치아가 상한다.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담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대화 나누다가도 그 맥락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강 악화, 화재 위험, 용모와 태도 불량,

0: 사회 질서의 문란까지 담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쟁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땅에서 담배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이어가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책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꼬 만나봤고요. 두 번째 책 만나봅니다.
0: 네. 이번에도 오늘의 관심과 과거의 관심이 하나로 모이는 책인데요. 임학 연구자로 나무에 관한 책을 꾸준히 집필한 박상진 교수의 책인데요. 이 박상진 교수가 임학자니까 그간에는 주로 살아있는 나무들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걸 네. 연구해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풍속화나 산수화처럼 옛사람들이 남긴 그림 속에서 나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네.
0: 요번에 나온 책 제목이 그래서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입니다.
1: 네. 정말 옛 그림에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이나 물건 중심을 두고 보다 보니까 나무를 주인공으로 보기는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대체로는 배경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옛 그림 속에서 나무가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배경을 나타내는 소품이 많고 배경이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안 그린 거예요. 묘사가 좀 거칠고. 그래서 그림만 보고는 그림 속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 물론 맨날 나오는 소나무는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쵸. 다른 나무는 본인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의 주변 환경, 화가의 어떤 고향이나 행적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1: 네.
0: 책에는 한 50여 편의 그림과 그 속에 등장하는 나무가 펼쳐지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나무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림이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더라고요.
1: 새한도는 수목으로 그려졌고 또 그림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인상에 남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 나무의 사연을 알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새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귀향살이를 하던 1844년에 그려졌는데 그 선비들이 수목만 사용해서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입니다.
1: 네.
0: 이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량한 겨울 들판에 허름한 집 한 차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네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이 생각해보면 문인화니까 당연히 진경산수는 아닐 거잖아요. 그 마음속의 풍경을 그려낸 관념산수일 텐데 그래도 추사가 모델로 삼은 나무는 있을 것 같아서 저자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김정희가 귀향 가서 살았던 제주 서귀포 대정 마을에서 익숙한 나무들을 보고 그렸지 않았을까? 이 대정 일대에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 주로 자라는 금솔, 즉 해송이 흔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나무는 금솔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1: 네. 그럼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 네 그루가 다 소나무일까요?
0: 그렇습니다. 그 새한도에 등장하는 그 집 앞에 오른쪽에 있는 그 늙은 노목이 있어요. 이게 제일 그래도 크게 그려진 나무인데
1: 네.
0: 껍질이 거북의 등처럼 갈라지고 비스듬히 자라고 있다. 이 고목이 돼서 영양이 부족해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소나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젊은 나무인지 아느냐. 껍질이 세로로 길게 갈라지면서 줄기도 곧고 또 잎이 촘촘해서 그 솔잎을 쥐어지고 있다. 억세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게 곰솔이 딱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두 그루 설명을 드렸고 왼쪽 그 집 뒤에 두 나무는 더 가는 어린 나무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늙은 소나무 한 그루와 곰솔 세 나무 이렇게 네 그루의 나무가 그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해석이 혹시 이전과 다른 걸까요?
0: 아, 이 네 그루가 다 그 계통의 나무라는 거는 예전에도 알려져 있었던 건데
1: 네.
0: 이 다른 그 해석을 저자가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도 또 구구절절인데 새한도는요. 역관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귀한 서적을 구해서 추사에게 줬던 제자 이상적에게 담내로 그려진 그 그림이었어요.
1: 네.
0: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소나무니까 겨울에도 시들지 않아서 새한송백이라고 불렸대요. 그 나무들이.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도 새한도가 된 것인데 그 오른쪽 집 앞에 있는 한 그루는 소나무 나머지 세 그루는 잣나무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송백에서 송은 송나무인데 백이 잣나무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저자가 전적들을 뒤져보는데
1: 네.
0: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왜 측백나무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늘잎을 가진 나무들의 백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그 측백나무의 백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에도 백자를 붙이면서 이게 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저자가 나무의 생태들을 보니까 잣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새한 송백이라고 하니까 자 송은 소나무 하나, 백은 잣나무 셋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 네.
0: 이 막자로서 저자가 들여다보고 여러 전적들을 찾아보니까 아 이것은 그게 아니라 내구루 다 소나무다.
1: 그렇군요. 나무를 워낙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만 찾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이 보지 않았던 그 그림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관점과 능력을 찾게 됐네요.
0: 우리가 뭐 하나에 푹 빠지면 세상 모든 게 다 그걸로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때론 단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저자는 세안도에서 이제 잣나무 얘기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잣나무가 빼곡하게 등장하는 그림은 뭘까? 이걸 또 찾아보는 거예요. 겸재 정선이 그 금강산 그림 많이 남겼잖아요.
1: 네.
0: 여기에 나온 산수화 중에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화강백전의 의미 자체가 철원 김화라는 곳에 잣나무 숲이라는 뜻이래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정말 잣나무가 빼곡하게 들이차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조선에서는 잣나무를 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 백에 담긴 겸재 정선의 그림인 거네요.
0: 이 그림에는 또 슬픈 역사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이 앞서 그 배경이 철원의 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병자호란 때 인조 15년 그때 평안도 관찰사 병마절도사가 이 철원군에서 남하하는 청나라 군대를 맞아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하고요. 평지에 진을 쳤던 군대는 졌고요. 잣나무 숲을 거점 삼은 군대는 대승을 거둔 겁니다.
1: 아, 잘 숨어서 그랬을까?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쯤 지난 어느 날에 겸재 정선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전쟁터를 상상하면서 남긴 그림인 거고요.
1: 네.
0: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그로부터 한 200년이 흘렀을 때는 한국 전쟁 때 이 철원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면서 최대 격전지였잖아요.
1: 네.
0: 이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장소인 겁니다.
1: 정말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림인데 아, 이제 잣나무 보면은 이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가 잣나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렇게 막 비늘잎이 하나하나 막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선의 그림에서는 먹 번짐 효과로 입부분을 처리해서 그냥 잣나무가 다 모여있는 울창한 숲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오거든요.
1: 네.
0: 이것도 잣나무의 특성하고 저자는 연결짓는데 잣나무의 생태적인 성질이 홀로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서 이웃나무들과 함께 자라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숲에 가보면 그 굵은 나무와 막 가는 나무가 섞여 있는데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는 기뻐한다. 이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이 있는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는 잣나무가 햇볕이 적게 드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큰 소나무가 그 햇빛을 가려주면 살아가기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이런 사연까지 잣나무와 소나무의 생태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1: 네, 정말 한 폭의 그림 안에 역사와 생태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데 옛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죠. 이 그림에서 정말 읽어낼 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작가는 마지막으로 그 그림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숲처럼 빽빽하게 잣나무를 그려놔서 아마 청나라 군을 물리친 우리 군사들의 높은 사기를 승화시킨 거 아닐까. 그리고 그 그림에 잣나무의 뿌리들이 막 밖으로 드러나 있어서 다른 잣나무가 넘어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겸재 정선이 항전하는 군사들의 어떤 강인한 의지력을 보여준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1: 네.
0: 그림 왼쪽 아래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나와요. 이게 충렬사인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효종 1년 때 그 장군들을 모신 사당이 세워지고 충렬사라는 현판을 사액했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런 그림의 디테일까지 보게 되는 아주 재미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1: 네, 박상진 교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까지 만나봤는데요. 책 속에 나오는 그림 하나하나 또 그 속에 등장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정도 동안 벌어진 사고를 생각해보면 우선 SK텔레콤 사고가 있었고
1: 네.
2: 또 LG유플러스와 KT에서도 이제 각자 사고가 있었고요. 또 쿠팡 아무래도 작년에 제일 큰 사고가 있었죠.

0: 기도 했었죠. 이런 사고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서비스인데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티빙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참고로 지난 4월 기준으로 티빙의 한 달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데
1: 맞아요.
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저도 티빙 켤 때마다 자꾸 사과문이 뜨고
0: 네.
1: 복잡하게 뭐가 계속 올라와서 좀 걱정되긴 하던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한 상태죠?
0: 네, 맞습니다. 티빙이 6월 3일 홈페이지와 OTT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서 뭐 지난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티빙에서는 이번 사고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어떤 정보들이 노출된 건가요?
0: 우선 유출된 정보의 항목을 보면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DI, 휴대폰 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털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다만 티빙 발표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휴대폰 번호의 경우에는 마지막 네 자리가 암호화가 돼 있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도메인을 제외한 아이디 부분이 암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메일, 한메일 이런 주소만 남고 아이디는 가려졌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암호화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티빙 발표만 놓고 보면 뭐 유출된 정보들이 암호화가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티빙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티빙 및 기타 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뭐 권장이라고 하지만 이거 다 하려면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예. 티빙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0: 사실 이 귀찮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이게 텔레비전에 연결해 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텔레비전의 리모컨으로 로그인을 다시 하는 게 이제 엄청 귀찮은 일이고
1: 맞아요.
0: 또 서비스를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랑 공유해놓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바꾸면 상당히 좀 일입니다.
1: 그렇죠.
0: 일단 대응 관련해서는 좀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티빙이 대응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고 발생일이 6월 2일인데 3일에 바로 공지를 했고요.
1: 네.
0: 유출 사실을 또 인지한 이후에 공격자의 IP 주소에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바꾸고 또 모니터링 정책을 변경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티빙에서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센터를 통해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피해를 확인하고 또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 네.
0: 같은 날 티빙 최주희 대표이사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식만 놓고 보면 사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다른 기업들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 네.
0: 빠르게 조치를 했고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1: 네.
0: 사실 기존에 몇몇 업체들, 이제 큰 업체들이 그 개인정보 유출을 문자 메시지나 안내를 상당히 늦게 보낸다든가 또 홈페이지에만 올려놔서 이용자들이 모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1: 그렇죠.
0: 티빙 같은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또 성격과 조치 내역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마다 이 화면을 띄우면서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였던 태도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덮으려고 하거나 좀 숨기려고 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비판이 좀 많다 보니까 티빙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0: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겠죠.
0: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티빙의 발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1: 네.
0: 또 티빙이 과연 보안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티빙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좀 상황을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도 있죠.
0: 네,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또 개인정보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좀 한 곳 더 설명해드리자면 결혼정보 업체의 대표격인 듀오라는 업체가 있죠.
1: 네.
0: 이 듀오 업체가 지난해 1월 해킹으로 인해서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11억 9,700만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이 듀오가 시스템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좀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0: 네.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이 업체의 고위 임원이 좀 문제적 발언을 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해킹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사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이 다음 말이 상당히 황당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주는 회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회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임원의 이런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원은 이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쿠팡도 해킹 사태가 있었고 위약금을 물었지만 쿠팡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는 적지 않은 업체들이
1: 네.
0: 이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사과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우리도 억울하다, 뭐 잘못했냐,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심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처럼 느끼지 않았고
1: 맞아요.
0: 이런 법제가 또 많이 강화되지 않을 때에도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건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쨌건 그 법적으로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피해자일 수 없다는 거. 해킹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관련해서도 저는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좀 더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채널을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이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고나고라는 이름의 채널인데 이런 이제 채널들을 우리가 보통 테크 유튜버, IT 유튜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나고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다른 테크 유튜버랑은 다르게 좀 여성 테크 유튜버로 주목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채널을 소개할 때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1: 와.
0: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한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나고는 이분의 크리에이터 이름이기도 한데 고나고 이게 뭐 약간 뭔가 좀 장난스러운 이름 같기도 한데요.
1: 네.
0: 이분 본명이 최고나 씨입니다. 그래서 유학 갔을 때 이분이 이제 고나니까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고나고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줘서 고나고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원래 테크 유튜버로 처음 시작을 하신 건가요?
0: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이분이 원래 초기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은 대부분 테크 전문가의 영역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일상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브이로그나 이런 걸 올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수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뭐 길 가는 브이로그나 집에서 이제 컴퓨터 하는 모습이나 책상에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비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제품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아는 사람의 이제 그런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작 고나고 씨의 그런 일상에 관심은 안 가지고
1: 네.
0: 그 제품 어때요? 뭐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답하는 영상을 조금씩 올리게 됐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고정적으로 전자기기 리뷰라는 영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1: 네.
0: 이후에는 거의 주력으로 테크 유튜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분의 초기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테크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초반에는 미국에 살았어요.
1: 아.
0: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가 안 된 따끈따끈한 유명 IT 제품들을 국내보다 더 빨리 접할 수 있고 더 빨리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초반에 이 채널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요즘에 전자기기 리뷰하는 채널 꽤 많던데 이 채널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분이 여성이고 그래서 주 구독자층도 많은 부분이 좀 여성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IT 기기나 뭐 전자기기 하면은 되게 남성적인 소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자체가 좀 틈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남자 유튜버들이 잘 안 다루는 게 좀 그런 게 있죠. MBTI로 치면 너무 T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디자인에 대해서는 남성분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고 또 디자인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자기기를 다루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들처럼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에도 좀 몰입하게 되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밝습니다.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딕션이 좋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밝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댓글에서도 뭐 언니 이거 어때요? 그냥 언니 언니 하는 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작정하고 방송한다, 뭐 리뷰한다가 아니라 소통한다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좀 디테일한 부분과 좀 솔직한 소감 이런 것도 많이 해주는 것도 좀 하나의 차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본업이 따로 있나요?
0: 이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을 섭렵했는데 원래 본업은 피아노를 했었고요. 또
1: 네.
0: 영어도 했었는데 미국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할 때는 피아노 레슨을 주로 했었고요. 한국에서 와서도 피아노 레슨을 하고 영어 교육 관련된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고로 이제 언제부터 미국에 섰는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30대니까
1: 네.
0: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성장기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영어가 매우 능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전에 수업을 하고 또 오후부터 촬영하고 편집하는 식으로 지금은 영어 교육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나요?
0: 아무래도 이제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고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보면은 이게 여성분들의 취향과 IT 기기의 접점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이폰인 것 같아요.
1: 아.
0: 아이폰 제품의 좀 디자인이나 그런 기능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이 크리에이터의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잘 맞닥뜨려지는 것 같은데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아이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디자인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좀 확장해서 아이폰 관련된 기능 소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이폰 반드시 끄고 써야 할 설정 8가지 영상이 조회수가 132만회에 달하는데 그만큼 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이폰을 애용하는 분들일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남성 유튜브 분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갤럭시 설정 뭐 이런 게 많거든요.
1: 네.
0: 이 차이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참고로 대표적인 설정을 저도 이제 아이폰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이제 옛날에 쓸 때 생각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폰에서 사파리 탭에 들어가면 많이 방문한 사이트 미리 로드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자기가 많이 방문한 사이트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편리함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배터리와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알아서 그 사이트를 알려주는 건 좋지만 실제 잘 쓰지도 않는데 데이터를 수시로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아. 배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배터리를 그렇죠. 또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꺼두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애플 맞춤형 광고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꺼두면 맞춤형 광고가 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또 아이폰 신제품 리뷰, 또 출시가 안 된 아이폰 신제품 행사장에서 접

0: 작업하고 살펴보는 영상, 또 모든 아이폰 총 정리 뭐 이런 영상 등이 인기가 많고요. 이것도 이제 이분의 특징인데 2021 진짜 잘 산 애플 액세서리 톱3 이 영상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 영상에 소개된 게 스마트폰 거치대 상품인데
1: 네.
0: 이게 거치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세로랑 가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작업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상품이었습니다.
1: 네. 금 기자가 인상적으로 본 컨텐츠는 어떤 거였나요?
0: 일단은 2-3만 원대 센스 있는 선물 추천 리스트 톱5라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이게 선물을 추천하는 이제 영상 기획에서부터 이제 남성 크리에이터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이 선물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기도 했었는데 USB로 작동하는 미니 가습기 이게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디퓨저로도 쓸 수 있는
1: 네. 이제
0: 그런 기능이 또 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손난로, 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차량용 제품들, 무선 제품 방향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채널 를 이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영상도 있었는데
1: 네.
0: 지금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0: 벌써 습하고 덥고 막 이런데 웨어러블 쿨러라는 제품이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1: 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0: 웨어러블 쿨러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얼마 전에 제 알고리즘에 딱 떠가지고 이게 뭔지 한번 보게 되고 또 이
1: 네.
0: 채널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됐었는데, 이제 웨어러블 쿨러라고 하면 일단 웨어러블 하면은 이제 몸에 이제 부착하거나 걸 수 있는 건데
1: 네.
0: 쿨러라고 하면은 뭔가 시원함을 줘야 되잖아요.
1: 네.
0: 이거 손 선풍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 아니고요.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유행했던 게 사람들이 손 선풍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1: 네.
0: 이 제품은 그런 류의 제품은 아니고 심지어 소니에서 만든 제품인데 독자적인 제품입니다. 목 뒤에 붙이고요. 목 뒤에 이 기계를 붙여서 목 뒤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또 겨울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게 냉장고의 원리 같은 거 좀 응용해서 만든 기기라고 하는데
1: 네.
0: 한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같은 기분까지는 낼 수 없겠지만 좀 시원한 상황을 유지하는 아이스팩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팩에는 얼음물을 여름에 하고 다녀도 금방 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솔직하게 리뷰를 그냥 써줬는데
1: 네.
0: 더위를 없애지는 못한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더위에서 버티기 쉽게 덜 필요하게 만들어주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뭐 지하철역에 가는 뭐 10분, 15분이나 이동하는 동안 여름에 더위 때문에 컨디션이 크게 좌우되는 분들이라면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개인 맞춤형으로 이게 더위를 나는 별로 안 타라고 하는 분과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제품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좀 신중하게 이분이 설명하는 이유가 이 제품 가격대가 30만 원대입니다.
1: 그래서 비싸네요.
0: 네, 손 선풍기는 4-5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1: 그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0: 그쵸에서 그래서 이거 웬만한 네. 그 이동형 집에 있는 이동형 에어컨 네.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1: 하여
0: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 컨디션의 좌우가 많이 되는 분이라면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라서
1: 네.
0: 오늘은 다행히 별로 덥지는 않았어서
1: 네. 네,
0: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채널 고나고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어드릴게요.

녹슨 철모 장순익. 목숨진 자리마다 계절은 다시 뜨거워지고 신락 같은 그리움 달고 살며 깊어가는 만추에 노송 총탄에도 끄떡없는데 가거라 38서나 잔솔밭 기고 일어설 때 주군이의 영웅 같은 평화의 저 비둘기 잡지 마라. 자유의 날개짓 울부짖을 때 망한의 철모는 비오는 날 더욱더 서럽게 울음운다. 피 끓는 젊음은 깊은 산속에 묻지만 산화한 그 넋은 어디에 묻는단 말인가. 살아남아서 아직도 숨쉬는 친구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친구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철모의 주인공들을 기억하는 날이길 바라봅니다. 장순익 시인의 녹슨 철모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은 제71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영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날이죠.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면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기념일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요?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을 지낸 시각장애인 본인이 겪은 일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 한 번은 관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예를 표했는데요.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랍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국민 의례가 진행 중이라 말을 할 수 없어서 순서가 모두 끝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알고 보니 태극기가 왼편에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왼편을 향해 섰는데 이분만 정면을 향해 서 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하게 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기념일의 공식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런 실수를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방향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아가 공식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준비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허성희의 노래 듣습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고 얼마 전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뒤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까지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 여행을 마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라 라트비아로 떠나봅니다. 라트비아는 국토 면적이 64,589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2위 정도인 작은 나라입니다만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17위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술고래 나라로 유명하다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함께하시죠. 차수경의 노래 먼저 듣습니다. 용서 못해.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0: 회장님은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1: 저는 쨍 하는 날보다는 햇볕이 약간 좀 흐린 그런 날이 좋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날은 있어요. 아주 비 오기 직전에 아주 네.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날 좋아합니다.
0: 제가 언젠부턴가 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는 네. 희한하게 비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1: 당연히 저도
0: 비 이거 성격이 좋아하죠. 좀 저 우울해서 그런가요? 성격이 좀 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비를?
1: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비가 오면 일단 차분해지죠. 저기압이 되면 사람이 일단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네.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내면을 또 탐색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저도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0: 희한하게 저는 비가 오든 쨍하든 눈이 오든 폭풍이 나고 심지어 뭐 장마철이든 뭐든 날씨의 영향을 1도 안 받아요.
1: 아.
0: 그거 참 뭐 희한한데.
1: 네. 좋으시네요. 뭐
0: 하여튼 네 어느 정도 참고가 됐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상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중반이고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하고 안마수련원을 졸업한 뒤로 안마원을 운영한 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6개월 전 집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안마원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요. 그 뒤로 외출하는 것이 두렵고 낯선 곳에 갈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70살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답니다. 이런 제가 괜찮은 걸까요?

0: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셔요. 그리고 얼마 전 손목 골절 부상을 입으셨네요. 그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1: 네. 이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또 지금 한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골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어떤 그런 삶이 잘 견뎌오시고 버텨오셨잖아요.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분 7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죽지라도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잠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이런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겪는 반응이죠?
1: 그렇죠. 충분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잠시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잠시 위축이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0: 네.
1: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상심하거나 마음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0: 그런 감정이 들 때요.
1: 네.
0: 이걸 그냥 뭐 단순히 참고 넘긴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주위에 이야기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0: 네.
1: 그런 속에서도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렇게 타인과 가까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이런 두려움 같은 마음이 계속될 경우에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1: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쪼그라들 때 이럴 때 특히 큰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이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분명히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0: 네.
1: 좀 호흡도 좀 길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네.
0: 그 손목 골절 사고 당한 이후에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하시잖아요.
1: 네네.
0: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저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0: 네. 어떤 걸까요?
1: 그래서 이렇게 늘 낯이 익고 이렇게 가까이에 집 주변에 가까이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혼자 힘들다고 하신다면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 이런 분들과 가까이를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부터

0: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네. 다녀보시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좀 쉽게 여겨지는 곳부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런 걸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드물어지고 이러다 보면 다 네. 힘들어질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고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1: 근데 이분 보면요. 네네. 그 내가 70을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이미 두려움의 정도가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분 지금 그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심각하다고 본인이 느끼셨을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자꾸 그 부분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1: 네.
0: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백곰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백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1: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 네. 그 대상이 오히려 생각난다.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자신이 했던 일을 그냥 환기시키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아주 가깝게 우선 자신의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서
1: 호흡, 명상 네. 같은 거요?
0: 그렇죠.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길게 뱉고 이렇게 해보시면 내 낼숨과 들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1: 네.
0: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또 일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덜어질 수 있습니다.
1: 취미생활 같은 건 어때요?
0: 당연히 좋습니다. 자신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눈의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즐겨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한두 가지는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운동도 좋다고 하셨어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거기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0: 네.
1: 누구나 다 죽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현재의 삶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내쉬고 있는 내 숨을 잘 이렇게 들숨과 날숨 이런 것들을 네. 호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느껴보시고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혹시 종교를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0: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종교 갖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1: 네.
0: 뭐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가 그 안에 보면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편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네. 시각장애를 가지신 지가 꽤 오래 됐다고 하셨는데
0: 네네네.
1: 아직도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0: 네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장애를 갖는 것과 내가 장애를 수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이런 장애 수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막상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장애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일상에서 또 특히 남성분의 경우 어떤 감각적인 자신의 감정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이게 실수로 어떤 큰 일을 다시 또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랬었을 때 그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오거든요.
1: 네.
0: 아마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과 장애를 받아들이는 이 수영의 단계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1: 네.
0: 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접점에 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0: 네네네.
1: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활용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 지금까지 정말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잠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또 내면을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과연 장애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시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지금 이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항상 응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라나 아이즈의 노래 같이 듣죠. 점점.

살맛 나는 세상, 장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을 뵈었습니다. 교장으로도 재직한 적이 있는 비장애인입니다. 이분 지난 교사 생활을 떠올리시는데 장애 학생들과의 기억이 가장 깊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한 지적장애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학생이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하더랍니다. 장애 학급이 있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매일 그 반에 들러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장애 학생들과의 경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했을 때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 학생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비장애 학생이 그랬다면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인상적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장애인인 그 선생님이나 장애인인 저 모두 장애 학생과의 경험이 그렇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싱거운 국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살아나죠.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장애가 때로는 세상을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훈의 노래 듣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까지는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 음악여행을 함께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시간에 음악여행을 떠나볼 곳은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 중 하나인 라트비아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역시도 뭐 이렇게 아주 친숙한 국가는 아니죠. 정보가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데.
0: 네.
1: 일단 발트 3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그림이 보여질 것 같아요.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이제 게 발트 3국인데 발트해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발트해 서쪽 편 왼편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반대편 쪽이죠. 발트해를 가운데 두고 오른편 쪽에 이제 발트 3국이 있는데
0: 네.
1: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리투아니아가 가장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등분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편이 바로 이제 라트비아, 다시 그 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이렇게 3국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트비아는 북쪽으로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러시아가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또 이제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과 이제 이 라트비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수도는 리가고요. 리가라고 했을 때 이거 발음을 뭐 L 발음이야 R 발음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면 편하시게 하시면 R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리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0: 네.
1: 예전에는 이 발트 3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라트비아가 이제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를 했었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발트 3국 모두 다 한국인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고요.
0: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군요.
1: 그렇습니다. 발트 3국의 수도가 모두 유럽의 문화 수도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위쪽에는 에스토니아의 이제 탈린이 쓰는데 그곳이 네.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4년도에는 라트비아의 리가도 바로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0: 이렇게 문화 수도로 지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유럽에서.
1: 네.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0: 네. 네.
1: 자, 이 라트비아라는 나라 소개를 오늘 먼저 좀 해드릴 텐데 면적은 세계 122위 정도 그러니까 64,589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네요. 인구가 180만 명입니다. 굉장히 소국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를 보면 국민소득의 한 절반 정도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를 제조업, 나머지 23%를 농업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0: 네.
1: 라트비아 인구 중에서 이제 라트비아인들이 61.8%인데 이 라트비아인 인구가 점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한 25%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이런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위도가 높고요. 멕시코 난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냉대 습윤 기후를 띠고 있는데 전 국토가 발트 3국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없습니다. 평야지대고요.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게 해발 311m 내외니까 우리 뭐 동네 뒷산도
0: 그러네요.
1: 될 것 같습니다.
0: 그냥 편안한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요. 이 언론 자유지수라고 해마다 이렇게 세계적 예.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자유화가 되어 있는데 세계 17위예요. 굉장히 부러운 나라이고 의원내각제 공화국입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 투표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대통령이 이걸 의회에서 딱기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네. 도박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부결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된다.
0: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파워 게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이 직접 국민 투표를 해서 의회 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그 얘기긴 한데 굉장히 그 권력 뭐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원이 한 2000년경부터 이 지역에 발트인들이 거주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12세기 말부터 독일인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1년에 바로 이제 수도 리가시가 건설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8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인들이 이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독일하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에 독일이 이 라트비아를 리투아니아 보호령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내준 거죠. 이렇게 됐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분할이 막 되고 이러면서 네. 일부는 스웨덴 지배하에 들어가고 또 뭐 일부는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이제 뭐 약간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0: 지금 우리가 이 일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합니다.
1: 그렇죠. 대부분 네. 이 지역이 이제 그런 소국들이고
0: 네, 지정학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위치니까요.
1: 열강들이 이렇게 또 러시아라는 또 강력한 세력 또 서쪽으로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바다 건너 있긴 하지만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약소국들이 뭐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7세기 중반에는 약간 이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쿠를란트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대서양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함대죠. 대서양을 누비면서 약간 세력을 떨치기도 하고 해외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약간 이제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정 러시아를 지배를 받게 된 게 1795년 이때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1920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가 1940년에 딱 20년 뒤에

0: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러시아가 이걸 강제로 다시 점령했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국민 투표를 했는데 무려 97.6%로 친 소련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 가입 신청을 해버린 거죠.
1: 네.
0: 뭐 이런 구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도 점령이 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가 독일이 패배하면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으로 복귀를 했었고 뭐 이런
1: 네.
0: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 뭐 이 지역 다른 뭐 리투아니아도 그랬었고 비슷한 역사를 겪었죠. 결국 1991년에 독립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소련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1: 네.
0: 자, 이제 노래를 듣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 1982년에 발표됐던 미국 여가수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뜻하는 바는 날개 밑에 바람이 부는 거를 이제 형상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이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려면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부양을 해 주는 거잖아요.
1: 받쳐줘야죠.
0: 바람이. 네. 네.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나를 떠받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의미 있는 곡 선곡해 주셨네요. 배트 미들러가 부릅니다. Wind beneath my wings.

0: Bette Midler의 Wind Beneath My Wings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라트비아 여행에 앞서서 역사와 기본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트비아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 라트비아가요. 술고래 나라로 유명합니다.
0: 네.
1: 지난 시간에 리투아니아도 그랬었고요. 대충 또 약간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술 많이 마시기는 유명한데 이 라트비아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이게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라트비아 의회에서 지난해죠. 2025년 8월 1일부터 이제 어떤 법을 선포를 했는데 상점에서의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6시까지로 딱 제한하는 이런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0: 합니다. 네, 법으로 아예 그냥 네, 제안을 뒀군요.
1: 그런 정도로 아마 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이제 전통주라는 게 발삼이라는 그 리큐르가 또 유명하다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여러 이제 약용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여러 약초도 섞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러시아 제국 시기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랬었다고 하고요. 라트비아가 또 이제 우리나라와는 영화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0: 네.
1: 안중근 의사를 다뤘던 영화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하얼빈이라고 개봉을 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영화 속에 그 블라디보스톡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0: 네.
1: 이곳의 모습들이 약간 그 블라디보스톡과 좀 분위기가 흡사하다.
0: 과거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양이군요.
1: 네. 그래서 이곳을 골랐다고 하고요.
0: 네.
1: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 예전에 있었죠. 이 영화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에서 제작이 됐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그 엉터리 구조대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큰 지 오래됐기도 해 이 작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잘.
1: 네,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 하고요.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0: 네.
1: 자, 라트비아가 음악 쪽에 특히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세하고 그런 따뜻한 감성이 보이는 종교음악 종교적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도 또 유명한 사람, 토브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기억이 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잘 아시죠? 심승옥 씨. 그 원곡이 마리냐가 준 삶이라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0: 예.
1: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981년에 라트비아 가요제에서 발표가 됐고요.
0: 그렇군요. 러시아 곡이 아니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듬해 러시아어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라 푸가초바라는 네.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알라 푸가초바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0: 네.
1: 거죠. 네. 근데 이 그 알라 푸가초바 또 이 가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다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라트비아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예.
1: 최근의 일이죠. 자, 뭐 그냥 클래식 지휘자 뭐 마리스 얀 선수 이런 사람도 유명하고요. 아쟁 총각이라고 온라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고음을 내는 특이한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바로

0: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네. 비탈리, 비타스죠. 비탈리가 아니고 비타스라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게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칼리파라는 래퍼가 발표했던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래퍼니까 노래는 이제 객원 보컬을 사용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찰리 푸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1: 네.
0: 2013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폴 워커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출연했던 배우고 그 추모곡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분노의 질주 시리즈 7편에 삽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날이 날이님만큼 네. 선곡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신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선곡, 다양한 여행 정보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위즈칼리파의 See You Again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연휴가 많았던 5월을 보내고 나니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나 여가 정책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들은 개인 중심의 여가보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더 높은 만족도를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일주일 동안 장애인의 취미 활동 참여율은 5.5%밖에 되지 않았고 물리적, 인지적 제약은 물론 사회적 낙인이 여가 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었는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장애인에게는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행사만 만들고 참여하라, 독려할 게 아니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불독맨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불독맨션의 좋아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주식시장을 이루는 3대 수급 주체의 성격 짚어보고요. 장애 공감에서는 죽는 이는 모두 날아오른다는 제목의 소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인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순간을 믿어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주식창을 보면 매일 거래량과 함께 수급동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수급동향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1: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자료된 듯이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주가는 사고자 하는 힘과 팔고자 하는 힘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이런 거래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돈이 몰리면 사실 쓰레기도 금값이 되기도 하고요.
0: 예, 예.
1: 돈이 빠져나가면 황금도 헐값이 되는 게 시장의 내곡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0: 예,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수급을 읽는 것은 날씨를 보고 매출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당연한 일인 겁니다.
0: 그렇네요.
1: 특히 거래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죠. 돈의 주체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식시장의 3대 수급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

0: 투자자, 즉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은 뭐.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1: 일명 개미들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는요. 개인들이나 일반 법인으로부터 모은 거대한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간접적으로 운용해주는 법인 투자자들입니다.
1: 그렇죠. 예.
0: 여기에는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기관, 아, 예. 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은행 등이 모두 포함이 은행도. 됩니다.
1: 예. 세 번째가
0: 세 번째는 이제, 예. 예,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1: 예, 예.
0: 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해외의 국부펀드, 연기금, 국경을 넘어서서 한국 시장에 들어온 모든 외국계 자본을 총칭한다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3대 주체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종목을 매매하면서도 움직이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1: 자, 그럼 먼저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매매 특징부터 알아보죠.
0: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에 지배를 잘 당하고요.
1: 그렇죠.
0: 이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1: 예.
0: 거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의 접근성이나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0: 되게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정리된 정보를 그러니까. 접하고 그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분위기에 가장 크게 반응할 수밖에
1: 네.
0: 없죠. 시장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고 대박 뉴스 나오면 너도 나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1: 최근에 뭐 그죠 거의 다 그랬죠.
0: 네. 예. 반대로 조금만 악재가 터지면 공포해지셔서 투매를 하게 됩니다.
1: 예.
0: 즉 개인은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흐름의 끝자락을 뒤따라가는
1: 그러니까
0: 이제 예. 아, 추종의 매매 성향을 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온도가 과열되어서 투기적인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1: 네.
0: 늘 대세 상승기 끄트머리쯤에서
1: 그러니까.
0: 이런 열기가 많이 오르곤 합니다.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공하고 99명이 다 실패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체. 기관 투자자들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은 네. 어떤 원리로 움직입니까? 좀 철저히 계산된 어떤 뭐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법적 기준에 따라서
1: AI처럼
0: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예.
0: 네, 각 기관마다 펀드 운용 규칙이 있고요. 분기별 성과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을 강제로 제한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이 칼같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의 규모가 개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이들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조적으로 매매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1: 네.
0: 펀드 내부 규칙상 특정 종목의 비중이 과도해지면 기계적으로 팝니다.
1: 그 팔더라고요, 진짜. 예.
0: 예. 반대로 시장이 폭락해도 연기금 같은 곳은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볼 때는 단순히 샀다 팔았다의 타이밍을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규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1: 아하.
0: 배경 논리를 파악하는 그런 지혜, 그렇게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1: 네. 개인과 기관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3대 주체 가운데
0: 네.
1: 어찌 보면 이분들이 더 큰 파괴력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외국인
0: 네.
1: 투자자들 어떤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금을 움직입니까?
0: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적인 주체가 바로 외국인의 자금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이들은 한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호재나 악재보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
1: 네.
0: 즉 매크로 환경에 따라 대규모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이로스코프 바늘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입니다.
1: 예.
0: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기계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도망쳐버립니다.
1: 그러더라고요. 예.
0: 예, 주가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또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1: 보는구나. 예.
0: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현재 한국이라는 신흥국 시장을 얼마나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기상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근데 이렇게 3대

0: 주체의 성격이 다르다면 주가가 올랐을 때 누구의 돈으로 올랐느냐에 따라 상승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1: 같은 매수 우위 상황이라도 상승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장세의 체력과 유통기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들만 엄청나게 사들여서 올린 장이
0: 그런 적이
1: 있다고
0: 있었죠.
1: 가정한다면 그것은 변동성이 극도로 크고 사소한 뉴스 하나에도 흐름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0: 맞아요.
1: 쉬운
0: 다음 날 왕창 떨어지고
1: 어쩌면
0: 그러더라고요.
1: 사마귀의 모래성 같은 장사라고 말씀드릴
0: 진짜
1: 수가
0: 그런 것 같아요.
1: 있겠습니다. 입장 많이 들어가시죠? 네, 사실.
0: 그러니까 뒤로 많이 들어가죠. 그쵸.
1: 네.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다져진 상승장은 펀더멘털이 비교적 단탄하고 안정적이지만 이들은 철저한 목표가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상승의 상단이 막혀 있어서 폭발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0: 어느
1: 이렇게
0: 정도
1: 말씀드릴 수가
0: 벌면은 바로
1: 있겠습니다.
0: 팔아버리니까 거기는
1: 맞아요. 결국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상승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라고
0: 쌍끌이
1: 하는데,
0: 매수.
1: 예. 이 거대 자본들이 손을 잡고 함께 주식을 쓸어 담을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거대한 추세가 형성이 되고 대세 상승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0: 최근에 뭐 8천까지 올라온 게 이제 그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매일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추종하는 이른바 수급 추종 매매를 하는 게좀 안전한 전략일까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초보 투자자들께서 외국인과 기관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0: 저도 함정에
1: 기관과
0: 빠졌죠.
1: 외국인은 자금력이 무한대에 가깝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진 주체들이죠.
0: 그러니까
1: 그들은 어떤 종목을 매집할 때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0: 그렇죠.
1: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0: 아,
1: 공매도나 선물 거래
0: 공매도.
1: 같은 정교한 회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익을 보전하는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0: 전문가들이니까.
1: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현물 주식의 주가 상승 하나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실 자금의 여력도 짧죠.
0: 그럼요.
1: 덩치 큰 고래들의 움직임만 보고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는 고래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주가 흔들기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0: 그러니까요.
1: 고스란히 손절매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0: 뭐 반대매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1: 예.
0: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1: 네.
0: 좋을까요?
1: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보다 무조건 유리한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것은 바로 만기가 없는 시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죠.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은 매 분기, 매달 이게 성과 평가를 받아야 되죠.
0: 그렇지, 그게 업이니까.
1: 수익률이 안 좋으면 고객들이 돈을 뺏어버리고요. 심지어 직장을 잃기도
0: 그럼요.
1: 합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인 실적 압박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인 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역시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사실 주권이 없는 자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좀 다르죠. 내가 빚내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면
0: 그러니까,
1: 내일 팔든, 3년 뒤에 팔든, 10년 뒤에 팔든 그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거대 자금들의 규칙과 환율 때문에 유망한 기업을 헐값에 던질 때그 물량을 받아서 느긋하게 묻어둘 수 있는 인내심이야말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빚내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1: 맞아요.
0: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저는 저기 벌었다는 분들보다 잃었다는 분들
1: 네.
0: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훨씬 많거든요.
1: 네.
0: 이게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과도한 욕심,
0: 그치, 한 200%,
1: 과욕이고요.
0: 300%.
1: 예, 즉 시장의 방향성을 내가 예측하고 지배하겠다는 오만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0: 그렇구나.
1: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영리한 추종자 마인드가 필요한데, 많은 개인은 뉴스의 화려함만 보고 상단에서 폭탄을 받아내는 역할을 자처하고
0: 그러니까.
1: 계시는 거죠.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는 거대한 심리의 시험장이라고
0: 심리
1: 이렇게
0: 시험장. 그건
1: 많은 분들이
0: 맞네.
1: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지갑의 체력과 자금의 성격을

0: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1: 네.
0: 남의 돈의 흐름만 쫓아다니는 것은 나침판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 예.
0: 깊이지기면 백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내 돈의 무게를 먼저 아는 것이 수급을 잇는 것보다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부터는 단순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만 보지 말아야겠군요.
0: 네. 오늘의 상승은 누구의 판단이라는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 종목을 사는지,
1: 어허.
0: 혹시 환율과 금리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닌지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항상
1: 예.
0: 시간의 넉넉함을 가지고
1: 그러니까.
0: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 자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포트폴리오 진짜 이제 한 곳에 다 넣는다. 이제 몰빵은 절대 하지 말고 그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도 잘 실행이 안 돼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B1A4가 부릅니다. 잘 자요. 굿나잇.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보죠.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소설 한 편을 준비하셨는데 제목이 주군이는 모두 날아오른다 입니다. 독일 작가의 작품이라면서요.
1: 네. 독일 배우이고요. 연출가이기도 한 요하임 마이어호프의 데뷔작인데요. 네네. 소설 이전에 영국으로 먼저 발표되었어요. 네,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 소설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연극 발표 이후 소설 6부작 전편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300만 부 이상 판매됐고요. 11개국에 번역됐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구스타프 그린트겐스상과 말라파르테 문학상 같은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입증하게 된 거죠.
0: 네.
1: 네, 정신병원이 집이었던 소년의 유년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되묻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신병원이 집이었다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뜻 와닿질 않거든요.
1: 네. 10살 남짓한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자란다는 독특한 설정만으로도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예, 주인공 이름이 요하임인데요.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 원장의 막내 아들이고 작가 자신이에요.
0: 예, 예, 예.
1: 예, 그런데 이 병원에는 정신질환자 1,500명이 수용되어 있고요. 이 병동에서 그 병동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걸 통해서 이 주인공은 알파벳을 익혀요.
0: 아.
1: 그리고 서로 다른 불안을 안고 오직 자기 세계에만 열중하는 환자들에게서 삶을 관찰하고요. 또 밤이면 통곡인지 환호인지 모를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걸 자장가 삼아서 잠드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0: 그런 거군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된 정신병원도 실제로 있었던 곳이겠네요.
1: 네. 요하임이 자란 곳이 북독일에 위치한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인데요. 요하임의 아버지가 처음 이 정신병원의 원장이 되었을 때 이미 환자가 1,5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립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원이 되기 전에도 이미 150년간 다양한 멸칭으로 불리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시설이었다고 하고요. 환자 침대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요. 병동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요. 그렇죠. 또 병동과 병동 그리고 정신병원과 외부 세계는 견고한 문과 높은 담장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넓고 폐쇄적인 왕국의 가운데에 요하임 가족이 사는 집이 있었던 것이죠.
0: 예. 그러면 저 주인공인 요하힘은 네. 어떤 인물인가요?
1: 뭐 책을 몇 페이지도 읽지 못할 만큼 산만한 아이예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스스로 분노발작이라고 표현을 예, 예. 할 정도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는 예, 소년이고요. 세상과 잘 지내려고 나름 애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0: 만만치 않죠.
1: 네, 소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요하임은 매일 아침 등교길에 늘 같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8명의 환자를 마주쳐요.
0: 네,
1: 정신질환의 유형 또 강도에 따라서 정신병동이 나뉘어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근데 그 병동들 사이를 지나서 병원을 떠나지 않으려는 입원 환자 또 입원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환자
0: 그렇죠.
1: 들로 늘 아수라장인 정문을 통과하죠.
0: 아, 예.
1: 또 경비원에게 인사를 한 뒤에야 병원을 나서는 아이인데요. 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틀려 있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예. 한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요하임에게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안락한 공간이에요.
0: 집이니까.
1: 그리고 안전한 놀이터이기도 해요.
0: 예.
1: 예. 그곳에서 존재를 꾸밈없이 드러내는 환자들의 명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0: 예, 예.
1: 또 밤마다 울려 퍼지던 그들의 절규와 비명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줄곧 그리워합니다.
0: 그리워한다고요?
1: 네네. 네.
0: 유아힘이 정신질환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도 좀 남다르다면서요?
1: 네. 유아힘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자신이 선생님들의 골칫덩어리이고 가족들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0: 예.
1: 그렇지만 스스로를 주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싶은 욕구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가지고 있죠.
0: 예.
1: 예. 그런데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이해받지 못하던 유아임은 공교롭게도 세상이 정신

0: 성질환자라고 부르는 페르디난트에게서 공감과 위로를 받는데요. 페르디난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남들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도 자기만의 강박적인 루틴을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페르디난트는 의사인 요하임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은 음모론을 오직 요하임에게는 들려줘요.
1: 아, 그래요?
0: 네. 요하임은 그의 말을 모두 믿은 유일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깊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구나, 예.
0: 네, 페르디난트가 말하거든요. 나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다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하임이 나도 이렇게 감동한 표정으로 속삭이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하임이 유일하게 무서워한 환자인 종지기조차도 그저 커다란 종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울리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1: 예, 예.
0: 그 후로부터는 서로 친구가 되는데요. 오히려 환자가 아닌 어른들, 예를 들면 뭐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그 상황을 간혹 학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1: 선생님.
0: 1년 내내 털옷만 입는 영어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은 환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1: 예, 예.
0: 심지어 그분들은 요하임에게 오히려 폭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1: 그렇죠.
0: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자의 진솔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좋은 의사였던 그 아버지가 계신데요.
1: 네네.
0: 그 아버지 역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외로움에 지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평생 외도를 일삼아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분인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예. 그리고 이제 소설 제목인 주군이는 모두 날아오른다라는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소설 속 주인공은 형과 아버지 등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겪게 돼요.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 죽은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 네.
0: 사실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자란 주인공에게 삶과 죽음 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
1: 그럼요.
0: 것이라서요. 그래서 죽은이가 날아오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고정관념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주인공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0: 이 작품 전체가 정상성에 대한 질문이자 유쾌한 풍자예요.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이런 근본적인
1: 그런데.
0: 질문을 하면서 읽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어린 요하임은 모든 인간의 면면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써요.
1: 네.
0: 비록 자기는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1: 네.
0: 아이들도 나름 어른들에게 학습돼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죠. 어린이라는 관찰자만이 보일 수 있는 편견 없는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깊은 위로를 받을 수
1: 그래요.
0: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이 제목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르는 어쩌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날씨? 시간? 아니면 핸드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눈 상태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은 더 잘 보이는 플러스 날인지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날인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언젠가부터 독특해진 저의 시력 패턴 이야기. 첫 곡 듣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럭키 듣고 오시죠.

요즘 제 일상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잘 보이는 날과 잘안 보이는 날. 저는 잔존시력이 조금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시력 상태가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 느낌이 딱 오죠. 오늘은 잘 보이는 날이네.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움직이는 것도 편하고 괜히 기분도 조금 들뜨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휴대폰 화면 윤곽조차 흐리게 보이고 빛만 겨우 느껴질 정도라 하루 시작부터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 계획에 은근히 눈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이잘 보이는 날에는 괜히 약속도 잡고 싶고 혼자 외출도 해보고 싶어지는데 잘안 보이는 날에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성격까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는 잘 걸었던 길인데 오늘은 왠지 혼자 걷기 두려운 느낌? 과연 저는 이 신기한 시력 패턴에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노래 한곡더 듣고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스테이씨의 GPT 듣고 오시죠.

잘 보이는 날에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앞의 길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건물 윤곽이 어떤지 정도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세상이 조금 더 넓게 열려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 보이는 날은 거의 전맹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빛 정도만 희미하게 느껴질 뿐 형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스스로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제 삶의 일부가 돼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지낸 지 한 5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침마다 오늘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행성인 제가 언젠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하라고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서울 때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저를 천천히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예전에는 변화가 두려웠다면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는 날에는 그날의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잘 안 보이는 날에는 다른 감각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까요?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사람들은 흔히들 시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제 스스로도 제가 얼마나 보이는지 명쾌하게 짚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력차가 많이 나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플러스 날과 마이너스 날을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만의 방식도 생기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날에는 괜히 사람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조금 더 보이는 날에는 괜히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고요. 이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오늘의 빛이나 색깔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플러스 날과 마이너스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시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없어도 작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이너스 날의 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날도 결국은 제 하루의 일부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장애청년 DJ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G의 웨이브.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0: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 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0: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묘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1: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연유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2: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유야, 이건 사기야.
1: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3: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사됐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사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1: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0: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1: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0: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은 계속 저 초인으로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리 오빠들 도장에서 훈련도 하게 됐고 이런데 어떻게 초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라투스랑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활용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3: 너 되게 뻔뻔하다.
1: 유라의 말을 들은 연유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유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0: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 연유의 마음속에 미안함 대신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다.
0: 우리 말은 똑바로 하죠. 뻔뻔한 건 선배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뭐?
1: 연희는 유라에게 눈을 부라렸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현우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팔을 잡았지만 연희는 현우의 팔을 밀쳐내고 말을 이었다.
0: 능력 속인 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등록인데 등록 초인이라 그러고 능력도 머리가 좀 좋은 게 다라더니 남의 능력 지우는 거라면서요. 선배 어머니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범초본에 복수하려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전 적어도 제 사적인 이유로 모두를 이용해 먹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선배가 뒤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우리랑 같이 소초모 활동했는지 혼자 무슨 꿍꿍이었는지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요.
3: 너 말 막한다.
4: 야, 잠깐만.
1: 가만히 앉아 유라와 연유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없던 란주가 조용히 둘을 저지했다.
4: 속인 건 둘 다 마찬가지지. 난 너희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1: 이렇게까지 차분한 란주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연유는 자기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치솟았던 말을 삼켰다.
4: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납득되게 설명해야 할 판국에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3: 아니야, 나 사과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이야기할 게 많아서.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범초본 이야기도...
4: 범초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아까 효석이랑 오면서 얘기했어. 우리 둘은 범초본 가고 싶어. 가서 같이 일할 거야.
1: 유라의 말을 자르고 란주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이내 유라의 얼굴에 다급함이 서렸다.
3: 아, 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벙처보는 갈만한 곳이 아니야. 우리 대우해준다는 거 다 뻥일 거라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려고 소초모 만든 거잖아.
2: 우리 대우해준다는 게 다 뻥일지 네가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 졸업인데 이대로면 우린 미래가 없다고.

0: 그런데 범초본에서 먼저 들어오라잖아. 별거 아닌 능력이라고 무시만 받다가 드디어 우리 능력도 써먹을 만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잡는 게 맞지 않아?
1: 식탁 의자에 앉아 연희와 유라의 싸움을 보며 다리를 떨고 있던 효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2: 선배, 우선 지금 풀어야 할 일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서초모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저도 범초본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지금껏 잘해왔잖아요. 네? 전투도 잘하고 흔적이랑 증거도 잘 찾아왔고 장서윤도 구했고.
1: 조심스레 의견을 말하며 현우는 연유를 흘끗 쳐다봤다. 연유는 범초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범초본에 합류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초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3: 아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소초모에 합류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남고 싶은 걸까?
1: 연희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남고 싶었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양궁 연습만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연희에게 히어로가 되어 활약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현우를 쳐다봤다.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의 존재는 다음날 또 어떤 하루를 보낼지 기대하게 했다.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들이 자신의 사정을 조금 더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서 비난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서운했고 화마저 났다. 자신의 활약을 전혀 중요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역시 마음을 상하게 했다.
3: 이런 마음으로 함께 소초모를 할 수 있을까?
1: 연희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0: 우리끼리 뭘 잘해왔다는 거야. 위험천만하게 활사되는 애랑 오합지졸 넷이었지. 현우, 너 제대로 혼자서 라투스 잡아본 적 있어?
1: 효석이 현우에게 묻자 현우는 할 말이 없어졌는지 얼굴을 숙였다. 유라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란주가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4: 솔직히 권유란 이 사정이나 과거 얘기 학교에서까지만 해도 궁금했는데 이젠 정말 듣기 싫어졌어. 지금껏 널 걱정했던 게 다 바보짓 같아. 처음에 소초모를 만들자고 할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소초모 한다고 해서 신난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니? 네 원대한 복수 계획에 놀아나는 모습이 지금 범초봉 못 가게 하는 것도 네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린 친구도 아니었던 거야.
1: 란주가 유라를 향해 쏟아내듯 말했다. 말은 날카로웠고 최대한 냉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란주는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4: 아니야, 란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0: 여기서 얘기 더 듣고 싶겠냐? 너라면?
1: 효석이 빈정거렸다. 란주는 계속 변명하려는 유라를 무시하고 연희를 향해 몸을 틀었다.
4: 서연이, 넌 초인도 아니면서 초인이라고 우릴 속였어. 너도 권유라랑 똑같아. 사람 기만하니 재밌었어? 네가 라투스 많이 잡았다고? 그래, 초인들보다 라투스 더 많이 잡아서 좋았겠네. 이제 너 혼자 잡으러 다녀야 할 거야. 소초모도 끝이고. 하긴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연희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는 이 부당한 공격들을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끌어올랐다.
5: 나 아니면 공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저 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요? 그 잘난 초인들끼리 범초본을 가든 서초본을 하든 잘해봐요.
1: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유라의 집을 나왔다. 현우도 뛰어나와 엘리베이터까지 연희를 뒤따라왔다.
2: 연희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가지 마.
1: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현우의 눈을 보자 연희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현우는 엄마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어린아이처럼 연유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런 현우를 보니 자신이 한 말에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연유는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제 상처가 앞섰기에 연유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벨이 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연유는 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4: 미안해, 현우야. 미안해.
1: 씁쓸한 현우를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모임에서 쫓겨나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진작 초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은 자꾸만 마음 한구석으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자신의 존재와 활약을 지워버린 선배들을 향한 서운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가 더 크게 부풀고 있었다. 연희는 눈물을 훔쳤다. 다시 예전으로, 양궁을 하던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 다행인 거라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되뇌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유의 두 뺨에는 자꾸만 눈물이 뚝뚝 흘렀다.

0: 현우, 고양이맨 등장. 연희와 헤어진 현우가 유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란주는 보이지 않았다. 효석과 유라만 유난히 넓어 보이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베란다의 통유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훑고 지나가는 거실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1: 란주 선배는요?
2: 화장실.
0: 효석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현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1: 각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사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하지만 란주나 효석, 유라의 입장에선 연희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란주, 효석, 연희의 입장에선 밝혀진 유라의 비밀이 황당할 것이다.
1: 그렇다면 나는?
0: 현우는 해가 저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유라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예상한 부분이라 놀랍지 않았다. 다만 소초모를 복수의 도구로 여겼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부터 자기 능력과 부모님 일을 솔직히 얘기해줬어도 이해하고 소초모 역시 당연히 함께했을 텐데. 현우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바깥에서 자신의 영역을 배회하고 있을 늠름한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언제나 망설임이 없는 도련님이라면 이런 일도 명쾌하게 답을 찾을 것 같았다. 연희와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다. 초인이면 좋은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났다.
1: 연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까?
0: 현우는 아예 초인인 척 해버린 연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다.
3: 가자.
0: 란주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효석에게 말했다.
4: 선배들!

0: 잠깐만요.
1: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0: 아까 다들 연희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0: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1: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0: 네, 저 연희 좋아해요.
1: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0: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현우.
1: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3: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보 난갈 게 확실하고.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원래 사랑의 국경, 존수, 혈통도 없는 그 신라가 그 자유연애 지상국이라가지고.
1: 미실은 법적인 남편이 있었음에도 진흥왕의 공식 후궁이었다는 겁니다.
2: 아니 어째서 아버지 진흥왕의 애첩만 골라 잡아.
3: 아 신녀입니다. 아 춘샤와 같은 마음의 남자들이 헉 계셔.
4: 악마견 좀비견 뭐 그런 품종으로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5: 청취자들이 등장인물 촌수정이가 안 된다고 계속 화나요를

화이파 한국인 177번째 풍월주 김유신 13번째

0: 현재 태자 전하의 위치는?
1: 예, 신녀입니다. 아, 종전과 동일합니다, 궁주님.
0: 아직도 포명의 담벼락?
1: 예, 또 신녀입니다. 아유, 꿈딱지. 아주 그냥 잘싹 붙어가지고.
0: 들어오너라. 어떻게, 구했어?
2: 아유, 제가 누굽니까? 예? 전하의 미실! 내 동생, 응? 이 미생이 그깟 개 그 새끼 몇 마리 먹고 했을까봐, 응? 품종별로 다 집합시켰어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신유입니다. 에? 아유, 태자께서 보명공주의 담벼락에서 철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0: 이래서 인생은 타이밍이지. 다 끌고 와.
2: 예, 누님.
3: 미실 공주님이 율린문으로 입장을 하십니다.
0: 공주님, 납시였습니까?
4: 미실의 신분도 궁주라고는 하나 일반 궁주들과는 급이 다른 넘사벽 궁주였다.

0: 아주 잘 꾸며놨네. 리모델링은 언제 한 거야?
1: 제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0: 동리은 태자 전하께서 이렇게 자상하시다니까.
1: 아닙니다, 공주님. 절대 태자 전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0: 아, 누가 보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알겠네. 죽을 죄. 어? 죽을 죄 말이야, 죽을 죄. 별일도 아닌 걸 뭘 그리 벌벌 떠느냐? 응? 리모델링을 해서 보기가 좋단 얘기야.
1: 안으로 드시죠.
0: 아니 뭐 안에까지 들어갈 일은 아니고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불쌍한 유기견들을 보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몽땅 끌고 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1: 유기견이요?
0: 여기저기 궁마다 몇 마리씩 맡기는 중인데 어떻게 보명공주도 몇 마리...
1: 당연하죠. 이들을 풀어놓으면 얼마나 잘 뛰어놀겠습니까.
0: 그렇지. 잠시만. 담당이 되겠느냐?
1: 무서워. 아니야. 담당을 하는 수밖에.
0: 아이고, 예쁜 새끼들. 애견야외 카페라 생각하고 마음껏 뛰어놀으렴.
1: 살려주세요!

0: 미실이 동륜태자의 마음을 홀린 보명공주의 궁에 개를 풀어놓은 그날 밤.
1: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태자 전하.
2: 누구? 아이, 미생공.
0: 미실의 지령을 받고.
3: 보나마나 시장 마지막 골목 개미집에서 대포를 한잔하고 계시겠지. 청생 떨 때 가시는 곳이거든.
2: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1: 아유, 몰랐지요.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는 길에.
2: 아니, 난 그래도 술친구가 필요하던 참이었어. 이모!
4: 이모입니다!
2: 여기 저 잔 하나.
4: 아유, 잔입니다!
0: 우연을 가장해서 동륜태자와 마주한 미생.
1: 아니, 저기, 저 요즘 찍고 계신 게 로코가 아니라 멜로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2: 로코 멜로 그 차이가 뭔가?
1: 로코 그러니까 그 로맨틱 코미디는 이 해피엔딩이 많지만 멜로는 100% 새드엔딩이지요.
2: 로코든 멜로든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1: 아, 저기 잠시 귀 좀. 응? 자, 여주인공이 보명궁주라고요.
2: 전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가?
1: 아이고, 궁 안에 빨대 꽂혀 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스캔들입니다.
2: 보명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내 애를 태우는지 모르겠네.

0: 몰라.
1: 야, 이 노래도 잘하시네. 자자자자 한 잔 받으세요. 에이. 이렇게 한 잔 쭉 들이켜고 마사나이 담게. 어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0: 괜찮을까?
1: 거칠고 과격하게 느닷다 없이 불현듯.
0: 쳐들어가?
1: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죠.
2: 좋아할까?
1: 아우, 이벤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2: 그래?
1: 태자 전하께서야 뭐 태자라는 그 타이틀 덕에 연애도 거저하셨겠지만 이 민간인 수준의 남정네들은 그냥 이벤트 구상하느라 그냥
2: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
1: 어디 보자. 담장을 넘는 이벤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 담을 넘는 남자라니.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2: 네. 담장을 넘으면 멜로를 로코로 바꿀 수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상대가 보명궁주라면 아, 그 정도 이벤트는 그냥 예의죠, 예의.
0: 아, 네. 아이, 어쩐지 안 넘어온다 했다. 아, 내가 넘어가면 될 것을.
1: 아, 그러니까. 자자자자자자.

0: 어찌 되었느냐?
1: 지금까지 누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0: 태자 전하가 오늘 밤 보명의 궁으로 가겠구나.
1: 누님의 뜻이니 이루어질 겁니다.
0: 그래야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면 충분해.
1: 아, 그러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누님. 그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드리는 질문인데.
0: 견뎌.
1: 아니, 누님. 그러니까 그 오늘의 이 공작은 이게 치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공작입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랑의 배신자, 동륜태자에 대한 응징인지 아니면 차세대 권력을 쥐게 될 권력자의 제거인지 그 어느 쪽의 무게가 더 실리는지.
2: 대답이 없는 미셸.
1: 아, 참, 누님. 아니, 살짝 힌트라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아, 진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0: 보명.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는 내 마음을 어째서 당신만 모른단 말이오.
1: 거칠고 과격하게 느닷없이 부르네.
0: 그래, 거칠고 과격하게.
1: 이벤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0: 그래, 이벤트야 이벤트.
1: 내가 보고 싶어 담을 넘는 남자라니. 이야,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0: 로맨틱한 이벤트. 아, 이거 보름달까지 둥둥 떴으니까.

0: 이벤트 하기 딱 좋은 밤이네.
1: 빛을 빛을 보명공주의 공으로 방향을 트는 동륜태자.
0: 기다려보면 이 태자가 납신다.

0: 아, 가면. 아, 이거 생각보다 높아 이거. 아, 가면 씨발. 아이, 근데 그동안 너무 곱게만 커가지고, 아이.
1: 보명공주의 공탄벼락에서 보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담을 타려고 시도하는 하체부실 동륜태자.
0: 아, 그래, 그거야.
1: 하는 행태로 봐서 도움닫기 뛰기를 시도하려는 듯. 어, 그렇다.
0: 자, 간다.
1: 첩병 빨던 힘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서든 자신의 몸을 담장 위로 끌어올린다. 자, 여기까지는 성공. 아이, 저런. 자만심에 취해 보명공주의 궁 안쪽으로 훌쩍 몸을 날렸지만, 아, 이 하체부실 어쩌면 좋아. 순간

0: 그러니까 응? 동륜 태자가 아버지의 후궁인 나랑 또 다른 후궁인 그 보명공주랑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춘수 정리는 다음에. 미실 이명호.
1: 세상에 나쁜 건 없다고 했어. 방송국 전화번호가 뭐다. 이자요.
2: 아, 그래도 목 좀 꼭 부탁드려요. 저는 걔가 무서워요. 동륜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찾아갑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대 흩어져 있던 소래 염전의 일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는 시흥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내만형 갯벌이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든 내만형 갯벌은 내륙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을 말하는데요. 내만형 갯벌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갯골이 있습니다. 갯골은 썰물이 되었을 때도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소중한 자연유산인 내만형 갯벌과 갯골을 볼 수 있는 곳이 시흥 갯골 생태공원인 것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는 문턱 없는 관광지 또는 열린 관광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와 편의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염전체험과 해수체험 등 몇몇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염전체험의 경우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지만 햇볕이 강한 7월과 8월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탐방로를 따라 생태 탐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는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짧은 코스는 30분, 긴 코스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볼거리가 많고 걷는 거리가 적당한 B코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길이는 3.8km인데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종합 안내소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사구 식물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비롯해서 갈대, 띠, 갯방풍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 식물원에서 갯골을 건너는 부흥교와 갯골 습지센터를 지나면 이번에는 흔들 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흔들 전망대는 이름 그대로 흔들거리는 전망대인데요. 22m 높이의 전망대 위에 서면 살짝 흔들거림이 느껴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흔들 전망대에서 내려온 후에는 염전을 상징하는 옛 건축물인 소금창고를 지나 종합 안내소에 도착하면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탐방이 끝나게 됩니다. 예전에 소금을 보관하던 곳인 소금창고는 본래 시흥 갯골을 따라서 40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수도권 전철인 서해선 시흥시청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번을 타면은 시흥 갯골 생태공원 정류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후 첫 입장 표명입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에 넋을 기립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갯벌 고립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해경의 유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성.
1: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3: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0: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0: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등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예우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은 최전방 소총수로 보내주십시오.
3: 전쟁 안 나게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0: 의료진들에겐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세심한 보살핌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4: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애웠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입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은 대부분 빠져나왔지만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함성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정치권 안팎을 연일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개표소 현장부터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밤샘 시위가 계속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시위대가 개표소 주변을 메웠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5: 날이 밝아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시위대 숫자는 오후 들어 빠르게 늘어났고 경찰 추산 3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선관위를 규탄했습니다.
7: 핸드폰 속에서만 이제 분노를 표출했는데 지금 사태에서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일부터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8: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어준 게 아닌데 정말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시위대가 개표소 출입구 주변을 에워싸면서 하루 가까이 개표소에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개표소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함 행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소 인근에선 대형 콘서트도 개최됐지만 집회 참가자들과 관람객 사이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4: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는 서로를 향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9: 주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10: 선관위의 발표를 도대체 믿을 수도 없습니다.
4: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9: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도 국민적 분노에 답을 내놓으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11: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 최고위원입니다.
11: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재선거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는데 당은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국정조사 등 가능성을 열어놨는데도 국민의힘이 원구성엔 협조 없이 특검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원구성은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9: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의 대통령 겨냥 비판을 두고도 비겁한 구태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12: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9: 부정선거 주장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4: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 받고 순간 당황한 분들 계셨을 겁니다. 후보자들은 많은데 누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갈팡질팡하다 버려진 표가 전국적으로 100만 표를 넘겼습니다.

0: 자녀들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가 이래도 괜찮을지 황정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 올해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 전체 투표수의 4%에 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5배가량 많습니다.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공약이 많아 후보 간 차별화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그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걱정도 좀 있고요.
1: 후보 수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표가 나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16자리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온 곳은 4곳에 그칩니다. 6명은 30%대 득표율로 당선됐고 30%를 못 넘긴 당선인도 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지지해도 당선된 셈입니다.
3: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투표장 앞에 가서 전화를 주셨어요. 누굴 뽑아야 되냐고, 너무 많다고.
1: 교육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4: 정당의 추천 방식으로 하되 그 정당의 당원이라든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약간 거리를 두게 하는
1: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진통을 겪은 단일화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0: 4년간 월드컵을 기다려온 축구 팬들 가슴 설렐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침내 결전지 멕시코에 입성했습니다. 도착 순간부터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의 인기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5: 축구대표팀을 태운 항공기가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해 선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멕시코의 상징 마리아치 악단이 경쾌한 연주로 대표팀을 환영했고 선수들은 주지사에게 선물받은 전통 모자를 직접 써보며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실감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독일전 골로 멕시코의 극적인 16강 진출을 도왔던 손흥민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6: 경기 결과로 또 멕시코 팬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해서 두 팀 다 조별 예선 통과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대한민국 화이팅!
5: 대표팀이 묵는 숙소 앞은 교민뿐 아니라 현지 팬들까지 500여 명이 몰려들어 다 같이 대한민국 꼬레아를 외쳤습니다.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커다란 함성이 쏟아졌는데 역시 멕시코 팬들이 가장 반긴 선수는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8: 손흥민이 가장 좋아합니다. 열심히 뛰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훌륭한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몬세 과달라하라 시민입니다.
5: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경기장까지 월드컵 개막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약속의 땅을 밟은 대표팀은 이제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밤사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모르고 치솟던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비트코인, 금값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새로운 공포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박예춘 특파원입니다.
9: 전날보다 1% 넘게 내린 채 출발한 나스닥 지수. 힘 한번 쓰지 못하고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진 건 1년여 만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증시가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5월 취업자 수가 전문가 전망치의 2배가 넘는 17만 2천 명 늘었고 3월과 4월 취업자 수도 종전 발표보다 9만 3천 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는 뜻이지만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누른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보다 물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10: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큰 정책 조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9: 금리가 이어지면 SMA 인공지능 분야의 됩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와 스털링과 코닝 등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의 주가도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10: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하는 가장 특이적인 종목들이 지금 타격을 입을 겁니다. 기술주가 대표적입니다.
9: 비트코인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계에 6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금값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11: 다음 주 나올 미국의

0: 4호 헬기를 타고 온 미군 장병들이 잇따라 선체 갑판으로 내려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 유조선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연루돼 있다며 강제 검문과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발끈한 이란은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유조선 4척에 자폭 드론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드론 4기를 격추시킨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까지 타격하며 응수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이 가운데 6발을 요격하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미국은 주장했습니다. 무늬만 휴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란은 동결된 자산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이례적으로 미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 우리 돈 37조가량의 동결 자금을 먼저 해제해주면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1: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2: 이란과 합의를 원한다면 240억 달러의 신뢰 시험대입니다. 미국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우센 레자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입니다.
1: And the path will be opened.
0: 오바마 행정부의 현금 지급을 수차례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공언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우방국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진수식에서 좌초 사고를 겪었던 북한의 구축함 강건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가 직접 승선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점과 맞물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4: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입니다. 강건호가 진수된 지 1년 만에 동해상에서 시험 항해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혜가 함께 승선한 모습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기동성이 작전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4: 강건호 진수식은 지난해 5월 처음 열렸는데 물에 띄우려던 배가 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기울어지며 좌초됐습니다. 겨우 배를 건져 6월 진수식은 다시 강행됐지만 정상 항해가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는 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북한이 강건호 항해를 1년 만에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6: 한미의 대중국 경제에 있어가지고
2: 양국은 북한 대학원 대학교
6: 최선봉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을 분석합니다.
4: 지난 9차 당대회에서 해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승인한 김 위원장. 해군 무력을 핵전쟁 억제 역량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1만 톤급 신형 구축함 건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2026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기차 시대가 하늘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안전성 인증에 성공한 전기 비행기가 국내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전기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륙한 지 불과 몇 초 뒤 초유람을 맞은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경비행기 같지만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돌아 배출가스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소음이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제작된 이 전기 비행기는 1년간의 시험을 거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경기 화성에서 출발해

0: 상공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2, 3년 뒤에는 배터리 기술이 더 좋아져서 아마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프라이빗하게 전기 비행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0: 비싼 항공료를 쓰지 않고 내연 기관보다 부품이 적어 유지 보수도 편리합니다. 전기 비행기는 전기 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1시간 충전에 약 2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 날개형 전기 비행기는 인증을 받았지만 도심 항공교통을 위해 활주로 없이 비행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는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수직 이착륙기 상용화 시점을 지난해로 계획했다가 안전성 문제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2: 드론이 이제 뜨면서 많이 이제 깔려지면서
3: 이제 한국대
2: 확장하면 유해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타는 여객 쪽의 문제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이제 분야인데 정책적 방향이 조금 이제 너무 성급하게 갔고.
0: 친환경 미래 항공교통은 그 시장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4: 세월 속에 가슴 속에 묻어뒀던 아버지의 무공 훈장을 70년 만에 받아들었습니다. 이 한 6.25 참전용사 가족의 끈질긴 집념과 조사단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자세한 사연 김용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 현충원 충원당을 찾은 아들. 총상으로 불편한 다리에도 억척스럽게 살았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6: 피는 혼자 나오셔가지고.
7: 혼자
6: 나오셔가지고.
5: 이곳에 모셔진 건 최근.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야 훈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병무청도 모르던 서운 사실을 무공훈장 조사단을 통해 극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6: 받으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자식이지만. 제가 받은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5: 서훈 시기는 전쟁 중인 1951년.
8: 이분은 고양군에서 1사단 11년대 소속으로서 전투에 참여를 해서
5: 훈장 명령서의 한자 이름이 60년대 한글로 옮겨지며 성이 잘못 기록됐고 고향인 북한 주소만 남아있어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격동의 시절 혼란스러운 기록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9: 작은 단서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게 지푸라기처럼 검증하는 데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10: 6.25 무공훈장 서훈자는 약 18만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개의 훈장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공훈장 조사단의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11: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호국 영웅 선배님들의 무공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든 아들. 더 많은 이들이 긍지를 되찾기 소망합니다.
6: 끝까지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5: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12: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에 출전할 퍼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팬 선수 미디어 투표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손흥민은 정기리그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합쳐서 공식전 21경기에서 2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명이 뽑힌 공격수 부분에 손흥민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는 슈퍼스타 메시 그리고 시카고의 카위 포러스인데요. 손흥민이 MLS 올스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입니다. 최초는 2003년 LA 갤럭시에서 수비수로 활약한 홍명보 감독인데요. 이 둘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현재 조별리그 결전지 멕시코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멕시코에 가 계신다고요?
1: 네, 사흘 전에 과달라라에 도착을 했고요. 한국보다 시차가 15시간 느려서 그 현지 시간은 6일 오전 6시 20분 경입니다.
0: 네.
1: 날씨는 좀 낮에는 더운 편이지만 그 우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소나기가 내리고요. 야간 경기라서 경기 때는 21도에서 24도 안팎.

0: 확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에 입성했죠?
0: 네, 대표팀이 앞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 훈련을 하다가 그 전세기를 타고 현재 시간 5일 오후에 그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릴 과달라하라에 입성을 했고요.
1: 네.
0: 버스를 타고 멕시코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또 호텔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현지 팬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0: 네, 저도 호텔에 가봤는데요. 약 500명 정도가 몰렸고요. 멕시코 팬들이 그 꼬레아 또 소원을 외치면서 사실 월드컵 상대국인데도 그 우리 선수들을 손님처럼 맞이를 해줬습니다.
1: 네네.
0: 그 아무래도 2018년 월드컵 때 그 우리나라가 독일을 잡아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국과 손흥민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또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1: 그렇죠. 또 한류 영향도 있겠고요. 대표팀의 본격적인 월드컵 행보가 시작됐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도착일에는 훈련 없이 휴식을 취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오픈 트레이닝을 합니다. 쭉 훈련을 하다가 10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요. 11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12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또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1: 네. 자, 대표팀이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경기장에 가보셨다고요?
0: 네,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 또 가봤는데요. 그 외관은 그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생겼고요. 또 경사진 외벽은 또 잔디로 덮여 있었습니다.
1: 네.
0: 멕시코 프로팀 그 치바스의 홈구장이고 건설 비용만 3천억 원 이상이 또 들었다고 하고요. 마지막 준비로 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경기장에 고지대인 게 체감이 되시던가요?
0: 네, 아무래도 이곳이 해발 1571m 고지대거든요.
1: 네, 네.
0: 강원도 오대산 정상과 좀 맞먹는 높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 한 번씩 좀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실제로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재보니까 그 인천공항에서는 98%였는데 이곳에서는 90에서 93%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그 몸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었다는 의미인데 또 이런 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90분간 뛰어야 됩니다.
1: 가끔 띵한 느낌도 드시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좀 실제로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1: 네.
0: 한 번씩 이렇게 좀 숨이 가쁜 상황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미국 고지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보름 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이런 환경에 좀 잘 적응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리고 치안 우려가 있는데 멕시코 안전은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그 과달라하라가 그 세계적인 범죄 조직 카르텔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또 경기장 인근에서 또 시신이 담긴 가방 456개가 쏟아졌다고
1: 네네.
0: 하고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좀 벽에 실종자 사진들이 많이
1: 네네.
0: 붙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경기장 주변과 시내에 또 총으로 무장한 국가 방위대가 많이 배치가 됐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좀 밤에는 좀 이동을 자제하는 게 낫겠다는 또 조언을 들었습니다.
1: 네, 자 대표팀이 조별리그 상대국도 평가전을 치렀는데 멕시코는 대승을 거뒀다고요.
0: 네, 멕시코가 그 톨루카에서 세르비아를 맞아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0: 먼저 실점을 내줬지만 바스케스와 히메네스의 골을 묶어서 4골차 대승을 거뒀고요. 다만 상대팀 세르비아가 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에 좀 블라오비치 같은 핵심 선수들이 좀 대거 빠진 2군이라는 점은 좀 그래도 그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멕시코가 고지대에서는 더 강한 것 같네요.
0: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그 경기가 열린 톨루카도 해발 2670m에 위치를 했거든요.
1: 네.
0: 뭐 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지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9년 이후에 그 자국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16승 7무로 지금 2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특히 뭐 상대 자책골 장면이라든지 그 중거리포를 보니까 고지대라서 공이 더 빠르고 세게 나가거든요.
1: 네.
0: 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표팀이 1차전 상대 체코도 월드컵 최종 리허설을 승리로 마쳤죠.
0: 네, 체코가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과테말라를 3대1로 꺾었는데요. 특히 1대1로 맞선 후반전에 그 키 199cm 장신 공격수 토마스 호리 선수가 정말 파괴력 넘치는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공축구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체코의 약점 어떤 점이 보이시던가요?
0: 네, 전반 40분 실전 장면에서 드러났는데요.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가 들어오니까 수비와 골키퍼가

0: 굉장히 또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과 오영규처럼 굉장히 침투가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발이 느린 체코 수비수의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경기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네. 체코도 베이스캠프에 입성했죠.
0: 네, 체코 대표팀도 그 베이스 캠프인 미국 댈러스로 이동을 해서 여장을 풀었고요. 체코는 일단 우리나라와 1차전이 열리는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좀 미국에서 계속 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멕시코에 뒤늦게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언제 여기 들어올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북중미 월드컵 현지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가 전해 드렸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KBO 리그 5월의 수비왕은 삼성 박승규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월간 가장 결정적인 호수비 일을 선보이면서 팀 승리에 이바지한 선수를 뽑는 캡스플레이라는 이제 수상 부문이 있는데 5월 수상자는 박승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 네.
2: 5월 1일 대구 한화전입니다. 일단 공격에서 2-3에서 4-3으로 역전하는 투런포를 일단 만들었고 그리고 9회 초 2-4 2루 상황에서 허인서가 친 약간 바가지서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의 전력으로 달려들어서 다이빙 캐치로 경기를 끝내는 호수비를 선보였고
1: 네.
2: 이게 KBO가 선정한 5월의 수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문학구장으로 가보죠. 허경민의 말로 홈런으로 KT가 SSG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죠.
2: 네, KT가 SSG에 7-3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3회와 4회, 6회 1점씩 뽑으면서 3-0으로 앞서긴 했는데 6회 말 전희산에게 투런을 맞고 7회 말 에레디아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3-3 동점을 허용을 했어요.
1: 네.
2: 그 이후 그러나 8회 초 안타와 몸에 맞는 공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고 허경민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만루포를 터뜨리면서 7-3으로 앞섰습니다.
1: 네.
2: 순식간에 분위기가 KT 쪽으로 넘어왔고 그대로 승리를 따라했습니다.
1: 네. 13연패 후 4연승에 도전에 실패한 SSG는 결국 외국인 선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2: 네, SSG가 칼을 뽑았습니다. 미치 화이트를 보내고 토마스 해치를 59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화이트가 어깨가 좋지 못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1: 네네.
2: 해치 선수는 의외로 좀 익숙한 선수죠. 2024년 11월 부산이 계약했다고 발표한 선수였는데 당시 메디컬 테스트에서 어깨가 안 좋다는 점이 나오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1: 네.
2: 시간이 흘러서 다시 SSG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하게 됐네요.
1: 네네. 자, 이번에는 창원으로 가보죠. 오장한의 데뷔 첫 홈런으로 NC가 LG의 전날의 패배를 서력했네요.
2: 네, NC가 LG의 8-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도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1회와 3회 1점씩 주면서 0-2로 밀렸고 3회 말 이우성이 적시타를 치면서 동점 그리고 4회 말 박건우가 솔로포를 때려서 3-2 역전까지는 갔어요.
1: 네.
2: 근데 여기서 5회 초 다시 실점하면서 재역전을 허용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7회 말 오장한이 5월 트럼프를 쏘면서 5-4로 뒤집었습니다.
1: 네.
2: 서호철, 권희동이 잇따라 점수를 내는 적시타를 내면서 7회에만 5점, 8-4가 됐습니다.
1: 네.
2: 최종 8-5 승리입니다. 이호준 감독이 오장한을 두고 타격 자질이 좀 있다. 큰 거 하나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게 나왔네요.
1: 네. 자, LG는 불펜에서 무너졌죠?
2: 네, 선발 토러스트가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7회 김진수와 김강률이 대거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만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1: 네.
2: 특히 김강률 선수가 김진수 투수가 남겨온 주자를 다 승계주자 실점을 허용하면서 완전히 경기가 넘어간 모양새가 됐네요.
1: 네,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죠. 삼성이 연장 접전 끝에 기아를 잡고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죠.
2: 네, 삼성이 기아를 3-2로 잡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경기인데 6회 말 기아가 5선으로 투런 홈런으로 먼저 2-0으로 앞섰습니다.
1: 네.
2: 그러나 7회 초 삼성이 1-2루 기회에서 구자욱이 2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동점이 됐고 계속 이 상태로 2-2가 유지되다가 10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민호가 왼쪽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치면서 3-2로 앞섰습니다. 이게
1: 네.
2: 결승점이 됐고 기아 선발 양현종은 5이닝 무실점, 삼성 선발 장찬희도 5.1이닝 2실점, 선발들은 잘 던졌는데 기아는 마무리 성형타기 10회 초 홈런을 맞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선제 투런포로 기선을 제압한 기아 오선우가 수비 중에 들것에 실려 나갔죠?
2: 네, 6회 말 선제 투런 홈런을 치면서 한껏 기세가 올랐는데 8회 초 수비에서 부상이 나왔습니다.
1: 네네.
2: 1-3루 상황 삼성 김상준이 1루 방면 땅볼을 치고 1루를 향해 전력으로 뛰었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선우도 공을 잡은 다음에 1루로 거의 몸을 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선우가 그라운드에 크게 떨어지면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오른쪽 어깨를 좀 다쳤고
1: 네.
2: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1: 네.
2: 아직 검진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예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에서는 강백호의 빈자리를 노시환이 채우면서 한화가 롯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2: 네, 한화가 롯데에 7-2 역전승 거뒀습니다. 연이틀 승리하면서 위닝 확보고요. 선발 에르난데스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타선도 0-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8회 4점, 9회 3점 내면서 넉넉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8회 초 1사 만루 상황,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 허인서의 2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단숨에 4-2 역전에 성공했고, 9회 초 페라자의 적시타 이어서 노시환이 투런 홈런을 치면서 7-2로 벌어졌습니다. 노시환은
1: 네.
2: 2안타 4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1: 네, 한화 정우주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군요.
2: 네, 마침내라고 하면 되겠죠. 에르난데스가 6회까지 2실점만 하고 잘 던지고 내려갔고 7화 말 정우주가 올라왔습니다. 장두성, 손호영, 김민성을 땅볼 뜬 공으로 막아내며 1이닝 퍼펙트. 그리고 8회 초 타선을 뒤집으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1: 네.
2: 정우주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잠실구장으로 가보죠. 농군 패션으로 키움이 전의를 다졌는데 두산을 넘지 못하고 4연패에 빠졌네요.
2: 네, 두산이 키움의 9-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수는 1회 초 키움이 먼저 냈습니다만 두산이 1회, 2회 1점씩 뽑으면서 금방 역전에 성공했고 3회 말 대거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6-1로 달아납니다.
1: 네.
2: 그리고 6회, 7회 계속 추가점 뽑으면서 대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2: 키움은 에이스 안우진이 나왔는데 3이닝 6실점 안타를 너무 많이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고 최고 시속 159km까지 던지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6회에 시즌 1호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죠?
2: 네, 6회 초 키움 공격 상황입니다. 선두 타자 임병욱이 타석에 섰고 투수는 두산 최민석입니다.
1: 네.
2: 2부째 145km짜리 속구를 던졌는데 이게 임병욱 선수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향했어요. 몸에 맞는
1: 네.
2: 공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임병욱 선수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크게 흥분하면서 최민석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고 주심과 포수 양의지가 말리면서 좀 어수선했고 그 사이에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1: 네.
2: 2분 정도 걸렸고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빅리그 연속 경기 최대 안타 기록을 13으로 늘렸죠.
2: 그렇습니다. 오늘 시카고 컵스 원정 경기에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 2루타를 하나 치면서 4타수 1안타 그리고 몸에 맞는 공 하나 만들었습니다.
1: 네.
2: 1회와 4회는 범타였으나 5회 초에 이제 무사 1루 상황에서 우측 2루타를 치면서 13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갑니다. 두 경기 연속 장타도 만들었고요.
1: 네.
2: 이후 매 체프먼 홈런 때 홈도 밟았습니다. 기존에 2024년에 11경기 연속 안타가 개인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걸 계속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데프트 메이스 이현중이 NBA에 다시 도전하네요.
3: 네, 일본 리그를 평정했던 이현중 선수가 다시 한번 NBA 무대를 도전합니다. 7월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하는 NBA 썸머리그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뛰게 되는데요.
1: 네.
3: 썸머리그 도전이 뭐 NBA 계약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두 번의 도전에 비해서 기량이 올라왔고 또 스퍼스 구단 역시나 이현중 선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썸머리그 활약이 또 NBA 진출로 이어질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이현중이 오늘 NBA 썸머리그 참가를 앞둔 각오를 밝혔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NBA 파이널을 기념해서 단체 관람이 있었는데 그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실패를 많이 했지만 또 실패한 만큼 많이 배웠고 또 슛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수비에 대한 자세도 새롭게 한 만큼 이 대한민국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 네.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은 아시아컵 2회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에 패했죠.
3: 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U18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이 FIBA 아시아컵 동아시아 예선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대표팀은 홍콩, 대만, 일본을 차례로 꺾으면서 8월달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1: 네.
3: 다만 마지막 경기였던 오늘 중국전에서는 80-92로 아깝게 패했는데요. 그렇지만 윤지훈과 윤지원, 이 경북고의 두 쌍둥이 형제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확이 있었습니다.
1: 네. 여자 프로농구 BNK는 창단 후 처음으로 남성 코치를 영입했네요.
3: 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BNK 썸은 일찌감치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었습니다.
1: 네.
3: 그동안 전원 여성 코칭 스태프만 기용해왔던 BNK였는데 팀을 지켜왔던 이종혜, 변현아 코치 대신에 군화단 김영아 코치의 체제로 바꾸면서 팀 분위기 전환을 깨했습니다.
1: 네.
3: 또한 아시아 쿼드 선수로 지난 시즌 신한은행에서 뛰었던 센터 타니무라 리카 선수를 영입하면서 골밑도 새롭게 강화했습니다.
1: 네. 우리은행의 아시아 쿼드 선수 였던 아야노는 일본 무대로 복귀했죠.
3: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은행에서 뛰었던 가드 오니치카 아야노 선수가 일본 리그의 아이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 네.
3: 아야노 선수는 지난 시즌에 9.9득점, 2.4리바운드로 시즌 중반부터 우리은행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던 가드였는데요. 올 시즌은 WKBL을 떠나서 다시 일본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요.
1: 네.
3: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 새로운 아시아쿼드 선수를 물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6월 중순쯤 되면은 발표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오늘 열린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뉴욕의 샌안토니오의 한 점차 승리를 거뒀죠.
3: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니스 간의 NBA 파이널 2차전 오늘도 뉴욕 니스가 웃었습니다. 105-104로 105-104로 이기면서 시리즈를 2-0으로 앞서가게 됐는데요.
1: 네.
3: 원정 팀이 파이널 1, 2차전을 모두 이긴 거는 NBA 70년이 넘는 역사상 이번이 겨우 세 번째라고 합니다.
1: 네.
3: 오늘 승리 덕분에 뉴욕은 53년 만에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1: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승부가 갈렸죠.
3: 그렇습니다. 뉴욕이 14점 차로 앞서다가 막판에 동점까지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웬반야마가 실책을 범했고
1: 네.
3: 웬반야마의 실책을 가로챈 제일런 브런슨이 자유투를 넣어주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1: 네. 자, 선수들의 활약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뉴욕 니스는 3명의 선수가 20득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제일런 브런슨이 오늘도 20점으로 활약을 했고요. 또 카린 서니 타운스가 21득점과 함께 수비에서도 웬반야마를 상대로 선전을 해줬습니다.
1: 네.
3: 또한 미칼 브리지스 역시나 3.4개와 함께 20점을 활약을 했는데요. 이 세 선수 덕분에 뉴욕 니스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공지에 몰린 샌안토니오 이제 적지에서 3차전을 치르게 되죠.
3: 그렇습니다. 3차전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장소를 옮겨서 6월 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3차전 같은 경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관람이 예정돼 있어서
1: 네.
3: 더 붐비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차전 티켓 가격이 가장 싼 자리가 지금 1,46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구 경기가 될 전망인데 이런 뉴욕 팬들의 또 여러와 같은 성원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래저래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 가장 싼 게 1,5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3: 맞습니다. 지금 티켓이
1: 네.
3: 2차 티켓 사이트에서 지금 1,000만 원을 넘게 줘도 못 구할 정도로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됐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프로농구 소식 KBS N 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러시아의 10대 테니스 선수가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첫 우승에 도전하네요.
4: 네, 우리 시간 잠시 후 밤 10시에 시작하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19살의 미라 안드레에바가 114위 선수 마야 흐발린스카와 상대하게 됩니다. 안드레에바는 2022년 프로로 데뷔해서 처음 메이저 무대에 오른 2023년부터 윈블던 16강에 진출하면서 4세대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1: 네.
4: 프랑스 오픈에선 2024년에 4강, 지난해 8강까지 올랐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 올 시즌 35승째를 준결승에서 수확하면서 WTA 투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이 멘탈이 약한 게 좀 흠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1: 네.
4: 특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라켓을 집어 던지거나 또 공을 관중석으로 쳐서 보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훨씬 차분해진 모습으로 코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결승 상대인 흐발린스카 선수 이번 대회 최고의 신데렐라죠.
4: 네, 이번에 프랑스 오픈 본선에 처음 진출한 선수인데요. 예선 3경기를 포함해 3주에 걸쳐 9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세트만 내주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1: 네.
4: 이번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 통산 1승이 전부였고요. 특히 이제 클레이 코트 대회에선 두 번밖에 못 이겨본 선수인데요. 그런데 1라운드에서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국의 정신원을 꺾은 것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4: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예선을 통과해 프랑스 오픈 결승에 오른 게 예발린스카가 처음입니다.
1: 네, 내일 남자 단식도 메이저 첫 우승 도전자들의 맞대결이죠?
4: 네, 세계 3위 알렉산더 치베레프가 14위의 플라비오 코볼리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치베레프는 프랑스 오픈에선 2년 전에 준우승, 작년엔 호주 오픈과 또 2020 US 오픈에서도 결승에서 패한 선수입니다.
1: 네.
4: 올해는 이제 세계 2위 알카라스 선수가 불참했고요. 또 1위 선수 신네르도 초반 탈락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우승 기회가 돌아갔는데요.
1: 네.
4: 치베레프는 코볼리에게 상대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평소에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치베레프는 그랜드슬램 대회 결승에서 상대하게 될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코트에선 서로 이기려고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1: 네. 세계 수영 연맹이 국제 대회 결승 레인을 8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요?
4: 네, 이 결승 무대 문턱을 낮춰서 이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 네.
4: 세계수영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기 운영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4: 먼저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코스 25m 세계선수권과 수영경영 월드컵 실크로드 투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단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는 400m 이하 개인종목 준결승과 결승전이 10개 레인에서 치러집니다. 미국과 호주, 중국 등 일부 강국들이 점령하던 결승 라인업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수들이 진입할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이제 예선 9위로 아쉽게 탈락하던 상위권 스타 선수들이 결승에 생존할 확률이 높아져서 대회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레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양끝 레인을 비워서 파도를 흡수하던 8레인 체제와 달리 10개 레인을 꽉 채워 경기를 하면 이 바깥쪽 레인이죠. 0번과 9번 선수가 벽에 반사된 물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요.
1: 네.
4: 그래서인지 턴 횟수가 많아서 파도 분산 효과가 큰 25m 쇼트코스 대회에서 먼저 검증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4: 또 이제 턴이나 부대식 공간 확보가 중요한 800m와 1500m 등 장거리 종목과 또 개영은 종전처럼 일단 8개 레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롱코스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도 10개, 10레인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종합 격투기 스타 맥그리거가 5년 만에 UFC 복귀전을 치르는군요.
4: 네, 맥그리거가 미국의 맥스 홀로웨이와 7월 12일 대결한다고 UFC 사무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기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UFC 329 메인 이벤트 경기로 열립니다.
1: 네, 네.
4: 맥그리거는 UFC 사상 최초 2개 체급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고 홀리웨이는 전 패더급 최강자인데요.
1: 네.
4: 맥그리거는 2018년 하빕 누르마고 메도프에게 패한 뒤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경기 중 다리를 골절상을 입은 뒤 옥타곤을 떠났던 선수입니다. 이번에 5년 만에 치르는 경기에서 홀로웨이와 13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앞선 2013년 8월 경기에서는 맥그리거가 3대 0 심판 전환을 지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1: 네.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도핑 문제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요?
4: 네, 프랑스 올림픽 지난 5일 로랭이 12개월 동안 소재지 의무 보고를 3차례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0개월 징계가 이제 지난 2월 9일부터 소급 적용돼서 2027년 10월 9일에 끝나는데요.
1: 네.
4: 이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프랑스 태권도 최초의 금메달을 따면서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이죠. 레지옹 되네르까지 받았던 선수인데요. 징계 후에는 2028 LA올림픽 출전권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집에 인터컴이 고장나서 검사관의 방문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선수의 변호인 측은 징계 기간이 4개월 정도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역대 우리 축구대표팀이 터뜨린 월드컵 골 얘기네요.
2: 네, 재밌는 시간 될 것 같네요. 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일 체코와의 경기로 북중미 월드컵에 포문을 엽니다.
1: 네.
2: 혹시 그동안의 월드컵에서 한국이 몇 골이나 넣었는지 아실까요?
1: 아, 이거 어려운데요.
2: 계산을 다 해보셔야

0: 되는데요.
1: 한 40골 정도?
0: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39개의 골을 터뜨렸는데요.
1: 대략 그렇게 근접했군요.
0: 네. 과연 40번째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사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은 늘 골망을 흔드는 시원한 골로 기억되지 않나 싶은데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박창선의 오른발에서 한국의 월드컵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1: 그때 장면 생생합니다. 이때 상대가 이 마라도나가 뛰었던 아르헨티나였죠.
0: 네. 이때 1-3으로 졌지만 박창선의 골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남긴 득점이었는데요.
1: 네.
0: 한국의 월드컵이 그 전까지는 출전의 의미가 강했다면 그 박창선의 골 하나로 승리하지는 못해도 골을 넣는 대회라는 의미로 변한 거죠.
1: 네.
0: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은 한국 축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회였습니다.
1: 네. 그 당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0: 네. 그 스페인전에서 0-2로 끌려가던 중이었는데 후반 막판에 홍명보와 서정원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2-1을 만들었고요.
1: 네.
0: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황선홍과 홍명보가 따라붙는 골을 넣었습니다.
1: 네, 네.
0: 이때도 승리는 없었지만 강팀을 상대로 끝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여줬죠. 네.
1: 네. 이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나온 골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월드컵이죠.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인데요.
1: 네.
0: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에서 황선홍의 선제골 그리고 유상철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1: 황선홍 선수였군요.
0: 네,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1: 네, 네. 이 황선홍이 월드컵 첫 승의 포문을 열고 유상철이 이제 구치기 골을 넣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안정환의 동점골, 또 포르투갈전에서 박재성의 골은 한국을 첫 16강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16강 이탈리아전에서는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고요. 연장에서 이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을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전율을 느낀 그런 네. 기적 같은 골이었습니다.
1: 어느새 24년이 지났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골 모음을 함께 들으시면서요. 그때의 감동도 다시 느껴보시죠.
2: 이훈령 다시 한번 잡으려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3: 골입니다.
2: 한국!
3: 네.
2: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3: 역시 황선홍이네요.
2: 네. 슛팀의 오른발 슛! 골! 두 번째 골!
3: 유상철입니다.
2: 한국이 폴란드에게 두 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8년 월드컵 사상 첫 번째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이영표 다시 한번 제쳐 올렸죠. 네, 반대편 헤딩 가슴으로 트래핑
3: 슛!
2: 너무 여유 있었어요. 가슴으로 트래핑 오른쪽으로
3: 네.
2: 제치고
3: 아, 슈팅 나와도 좋은데요.
2: 좋은 게 변화 슛!
3: 골!
2: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3: 만세!
2: 한국 설기현! 설기현의 동점골!
3: 설기현입니다.
2: 후반 막판 설기현 동점골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4: 자 이제 연장 이천수 일단 뒤로 내주고 이영표가 올려줍니다. 헤딩! 골!
0: 네, 네, 생생하네요.
1: 아, 감동이 생생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박지성의 헤딩골,
0: 네.
1: 결승골이었죠. 이 한일 월드컵은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뤄낸 월드컵이었는데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0: 네, 세 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었고요. 특히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1: 네.
0: 2002년 포르투갈전은 한국의 16강행을 만들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은 준우승 후보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는 원정 월드컵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한 경기였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출전 선수와 관련된 골 얘기도 전해주시죠.
0: 네, 손흥민이 네 번째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에서 첫 골을 넣은 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멕시코와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1: 네네.
0: 지금 한국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자가 세 골씩을 기록하고 있는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이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 40번 번째 골 혹은 그 이후의 골의 주인공이 된다면 한국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가 됩니다.
1: 네. 네. 손흥민이 리빙 레전드긴 하지만은 직전 대회였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세대 교체가 됐죠.
0: 네. 그러니까 월드컵 득점의 주인공들이 바뀐 대회였는데요. 특히 가나전에서 조규성

0: 상이 두 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은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고요. 또 포르투갈전에서는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었고 황희찬이 역전골을 터뜨렸는데 이 골로 한국의 16강 행이 결정됐습니다. 네. 또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백승호의 강한 중거리 슛으로 39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의 40번째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40번째 골을 넘어서 더 많은 골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 안세영이 중국 천이페이의 역전승을 거두고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진출했죠.
1: 네, 오늘 자카르타에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천 시리즈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안세영이 중국의 천이페이를 상대로 1시간 18분간의 대혈투 끝에 이 세트 점수 2-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우승에 이어서 2주 연속 우승 그리고 이 대회 또 우승까지 이렇게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0: 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1: 특히나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또 고지 400승을 또 밟기도 했는데요. 안세영은 이 준결승전에서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를 아쉽게 내준 후에 3세트 들어서 안세영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한 때 7-17 무려 10점 차까지 뒤쳐졌었는데요.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마다 눈을 찡그리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더니 결국 천이페이의 체력을 먼저 고갈시켰어요. 특히나 안세영은 심지어 16-20으로 상대에게 먼저 매치 포인트를 내준 이 벼랑 끝 상황에 몰렸는데 거기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더니 18-20에서는 천이페이의 이런 결정적인 푸시 공격을 반사신경으로 받아 쳐냈습니다. 결국 20-20 듀스를 만들었고요. 23-21로 대역전극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천이페이도 경기가 끝나고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안세영은 완벽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0: 네. 거침없이 4강에 오른 심유진은 일본의 야마구치에 막혀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죠.
1: 네, 세계 랭킹 26위인 심유진이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16강에서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쯔이를 2-0으로 완파하는 대형사고로 쳤습니다. 네. 그리고 8강까지 무실 세트로 진출했거든요. 네, 사상 첫 인도네시아 오픈 코리아 더비 결승전을 기대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준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케네에게 0-2로 지면서 결승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0: 네, 그럼 내일 결승에서는 안세영과 야마구치가 맞붙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결승전의 리매치인데요. 당시에도 안세영이 3세트에서 끌려가다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바 있거든요. 이번에도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남자 복식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대만조를 가볍게 누르고 4강에 진출했고요. 말레이시아조와 결승 티켓을 다투게 됐습니다.
0: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자 태권도 김유진은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은메달을 따냈네요.
1: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2026 세계 태권도 연맹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랭킹 경쟁의 시작점이라 의미가 큽니다.
0: 네.
1: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유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결승에서 브라질의 파셰쿠에게 라운드 점수 0-2로 패하면서 아쉽게 은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1: 이 선수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그 올림픽 랭킹 1위인 절대 강자거든요. 이 브라질 선수가. 근데 김유진이 결승에서 주 무기인 오른발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의 그 탄탄한 몸통과 또 머리 기술에 막히면서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0: 네네.
1: 또 다른 유망주 선수가 있었는데요. 여자 67kg급의 홍효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 준결승에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헝가리의 마르톤 선수에게 졌는데요.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0: 네.
1: 이 두 선수 모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LA올림픽을 향한 소중한 자산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의 AVC 컵 조별리그가 잠시 후부터 시작되죠?
1: 네, 잠시 후 밤 10시에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 배구 연맹컵 여자 대회 조별리그 B조 첫 경기 키르기스스탄전이 펼쳐집니다.
0: 네.
1: 특히나 이번 대회는 일본, 중국, 태국 등 이런 강팀들이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거든요.
0: 네.
1: 우리 대표팀이 자신감을 회복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0: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가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동부로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도로가 미끄러우니 주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강하게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또 전국은 20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3도, 현재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농인 국제교류 행사인 아시아 대프엑스포 2026이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플레이스 남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은 농인의 파워, 농인의 자부심인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의 농인 공동체가 참여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농인 창작자와 기업, 단체들이 신기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물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농인 공동체의 국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공식 무대여서 그 의미가 큽니다. 행사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릴 예정이고요. 202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농인 커뮤니티가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아이브의 I am.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영화 전문 매체 신의 21의 조현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조현나입니다.
0: 예. 네. 자,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의 계절감에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21년 8월 개봉한 션 헤이더 감독의 코다인데요. 이 코다라는 제목은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를 의미하고요. 영화도 코다인 10대 소녀 루비의 삶을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0: 예.
1: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의 신작 그리고 독립 영화를 소개하는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됐고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름을 알렸고요.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으로 익숙하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0: 예.
1: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중심이 된 영화로선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최초의 청각장애인 남성 연기상 트로피를 거머쥔 작품으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0: 자, 그럼 먼저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주인공 루비는 부모님과 오빠 모두 청각장애인인 코다입니다. 가족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아직 학생인 루비도 부모님을 도와 전화나 판매 협상 등의 일을 도맡고 있는데요. 유일한 청인으로서 가족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런 루비는 학교에서 또 마일스라는 남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를 따라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의외로 자신이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무대를 꾸밀 뿐만 아니라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루비가 없으면 세상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루비는 자신의 꿈을 향한 여정을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0: 예, 앞서 최초의 청각장애인 남성 연기상 수상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루비의 가족은 다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캐스팅이 된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루비의 오빠 역에 각각 말리 메를린, 트로이 코처, 데니얼 듀런트가 캐스팅이 됐는데요. 다들 농인계의

0: 베테랑 배우입니다.
1: 예.
0: 특히 엄마 역의 말리 매트리는 작은 신의 아이들로 1987년에 이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래 말리 매트린만 캐스팅이 될 뻔했는데요. 말리 매트린의 제안으로 아빠, 오빠 역에도 청각장애를 지닌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어 사용과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장애 경험의 묘사가 훨씬 사실적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1: 예.
0: 실제로 아마 영화를 보시면 가족 간의 우애가 상당히 돈독한데 그런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코달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요?
0: 네. 2014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미라클 벨리에는 실제 코다인 베로니크 플랭 작가의 자서전 수화, 소리, 사랑해 이 작품이 원작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2023년에 코다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기도 했고요.
1: 예. 미라클 벨리에와 코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청각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했다는 점이 미라클 벨리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 프랑스 영화를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다 보니까 배경도 프랑스의 낙농업 가정에서 미국의 어업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묘사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 원작은 코미디 비중이 훨씬 크고 장애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다에서는 원작의 유쾌한 분위기는 유지를 하되 전작과 같이 장애를 웃음 요소로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청각장애 가족 안에서 유일한 코다인 이 딸이 느끼는 어떤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다뤄줍니다.
1: 예.
0: 루비가 가족의 통역사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이번 영화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음악 선생님도 원작에서보다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멘토에 가깝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연 장면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1: 루비가 노래를 잘하니까 공연 장면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 추가가 된 건가요?
0: 네, 이 루비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루비의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완전히 묵음 처리를 한 채로 루비의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작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다에서 훨씬 직관적으로 이 장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1: 예, 그 외에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나요?
0: 사실 인상적인 장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루비의 부모님이 딸의 공백을 두려워해서 그가 떠나는 걸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딸이 노래를 좋아하는 루비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루비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루비가 노래를 할 때 목에 손을 대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진동을 느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의 울림이 굉장히 컸고요. 또 루비가 음대 입시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객석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수어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노래를 이 루비가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을 수도 볼 수도 있는 무대를 올리게 된 건데요. 직접 영화를 보시면 정말 그 감동이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예, 비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로이 코처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도 수상소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코다가 청각장애인의 세계와 비청각장애인의 세계를 연결해줬다면서 감독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었고요.
1: 예.
0: 자신이 받은 상을 청각장애인 공동체, 코다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에 바친다면서 지금은 우리의 순간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예, 다른 영화와는 달리 배우들의 수어를 더 자세히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촬영의 차이도 있었나요?
0: 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영화들을 좀 상기해보시면 감정씬에서 배우의 눈빛이나 표정, 뭐 울거나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얼굴만 클로즈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코다에서는 이 프레임 안에 배우의 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 예.

0: 원작인 미라클 벨리에가 사실 프랑스에서 상당히 흥행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코다는 단순한 미라클 밸리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관한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하고 가족 드라마를 훨씬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그러했듯이 청각장애인이 주인공이더라도 주로 비장애인인 배우를 기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네, 코다는 청각장애인 배우를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했고 또 해당 배우가 아카데미 수상까지 하면서 영화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배우와의 협업이 얼마나 훌륭하게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우입니다.
1: 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해와 공감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션 헤이더 감독의 코다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헬스장 기구에 점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한 트레이너의 따뜻한 행동이 많은

0: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각장애인 회원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헬스장 기구마다 점자를 붙인 분입니다. 정지우 트레이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현재 청각장애인 노인복지센터와 헬스장에서 운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최근 헬스장 기구마다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화제가 됐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1: 제가 그 MBTI가 ENFP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그 회원님이 오셨던 그 날은 특히나 그 상상력이 좀 제대로 발휘가 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0: 예.
1: 그리고 제가 평소에 농아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청각장애 노인복지센터에서 운동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렇게 농아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언어나 뭐 글자, 단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결국 예. 수어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시각장애인 회원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점자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결국에는 점자로 표시를 해줘야 결국엔 읽을 수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평소에 공공기관에는 많이 붙어있는 걸 봤는데
0: 예.
1: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에는 특히나 이런 점자 같은 게 아예 없다고 제가 생각을 들어서 한번 헬스장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착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게 스티커 같은 걸로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휴대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점자 인쇄기가 있어서
0: 그렇군요.
1: 네,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0: 예.
1: 사비로 구매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영상이 조금 많이 알려지고 예. 난 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휴대용 점자 인쇄기로 스티커를 붙이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처음 사용할 때는 정말 복잡해서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0: 예.
1: 그 점자 인쇄기에 유튜브에 본인들이 올려놨다 사용법을 올려놨다고 예. 해서 찾아봤는데 그 영상도 이제 막 10년 전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이어서
0: 예.
1: 화질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 봐야겠다 해서 아무거나 막 만들어봤죠. 아이스크림 예.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0: 붙이기 전에
1: 그렇죠. 미리 만들어봤는데
0: 예.
1: 이게 아라는 자음이랑 이 아라는 모음이
0: 예,
1: 어떻게
0: 예.
1: 보면 말을 할 때 같은 발음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아와
0: 이응과 아. 예.
1: 그러면은 이제 자음 모음을 따로 점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라는 약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어를 활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미음 우, 리을이 아니고
0: 예.
1: 미음하고 울이라는 약자를 써서 점자를 인쇄를 해서 붙이게
0: 예.
1: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하다 보니까 기구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게 많아서 결국엔 다 영문 이름이다 보니까 이걸 알파벳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한글로 불리는 대로 만들어서 붙여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 3분이면 한 두세 개는 그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0: 직접 해보신 일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1: 네,
0: 해주시는군요. 궁금한 게 회원분들께서 처음 점자를 만져봤을 때 그
1: 네.
0: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1: 저도 사실 이게 그 영상이 커진 이후에 회원님들이 좀 많이 알아보신 것도 있어서가지고 일단 해당 시각장애인 회원님보다 거기를 원래 이용하시던 비장애인 회원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정수기랑 그런 종이컵 쪽에 점자를 붙여놨었는데
0: 예.
1: 정수기에도 온수, 냉수, 정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온수를 또 트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걸 가장 먼저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장애인 회원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정수기 쪽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점자를 많이 보셔서 막 지나가는데 얘기하시는 것도 듣기도 했었어. 와, 누가 붙였는지 되게 신박하다.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0: 예.
1: 그때부터인지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회원님들 저랑 눈이 좀 많이 마주치시거나
0: 예.
1: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농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어르신 회원들을 위해서 수어를 직접 배우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거기 그 건물에 6층이 아마 농아인 협회가 있었을 거고요. 4층이 제가 일하는 곳이고 3층에는 그 경기도 수어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지자체마다 수어를 좀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협회에서 처음에 수어를 먼저 배웠었죠. 근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기여서 제가 온라인 교육은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0: 예.
1: 집중이 잘 안 돼서. 특히나 이런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0: 오프라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농인분들 만나서 또 소통을 하기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아예 안 열릴 때였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었고 그렇게 수어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운동이랑 엮이게 된 계기도 조금 신박한데 혹시 데플림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예, 알고 있죠.
0: 이제 패럴림픽은 있고 이제 데플림픽이 있는데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청각을 제외하면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제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 패럴림픽에도 해당이 못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면 사실 그 열기가 싹 사라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이후에 패럴림픽도 관심을 많이 못 받지만 결국에 데플림픽은 그보다 더욱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 운동에도 조금 수월을 많이 써서 내가 이걸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던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헬스장에서 자주 쓰는 수어 표현이 있을까요? 좀 저희가 뭐 배워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특히나 헬스장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심 그리고
1: 조심해.
0: 부탁하다.
1: 부탁하다.
0: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조심은 양손을 이 명치 위쪽에 살짝 움켜쥐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고 근데 손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약간 몸을 웅크리면서 조심하세요
1: 느낌?
0: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1: 조심하세요.
0: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비수직이요라고 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무표정으로 조심하세요보다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좋고
1: 예.
0: 그리고 부탁한다는 표현이 결국에는 조심히 부탁한다. 조심해 주셔라.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부탁은 보통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지켜 세워요.
1: 최고다 할 때 이렇게.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바닥 반대편 손바닥을 펴서 이 엄지손가락을 향해 흔들어 주시면 돼요.
1: 이게 부탁합니다.
0: 이렇게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 농아노인복지센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군요.
0: 많은 도움이 되죠.
1: 자, 농인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비장애인들보다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0: 특히 농인분들은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청신경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청신경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귀에 있는 균형감각인 정전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정전기관 기능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문을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청각장애인분 한 분을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수업료를 받기에는 의사소통이 좀 안 되니 같이 이걸 반반 부담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로 운동을 시켜봤는데 선천적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시더라고요. 뭘 잡고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특히 낙상이 노인분들한테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선 더욱이 이런 밸런스 잡는 능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 트레이너나 운영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자 하나로 모든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소한 배려 그리고 내가 수어로 인사를 하는 처음 왔을 때 뭐 수어를 다 알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인사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자, 정지우 트레이너가 꿈꾸는 배리어 프리 헬스장 앞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은 운동 공간이 있을까요?
0: 제가 만약에 제 센터를 창업을 한다고 하면
1: 예.
0: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어우러지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요즘에 또 한창 마라톤이나 최근에 하이록스라는 대회가 또 한창 인기예요. 그런 대회에서도 이제 장애인 특별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하고 같이 출전을 한다든지 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 대회도 한번 같이 나가보고 싶기도 해요. 예.
1: 자, 끝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께 운동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0: 이제 우리 요즘 주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주식에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1: 예.
0: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결과보다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바뀔 나의 미래의 모습에

0: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한번 꼭 용기를 내서 근처 헬스장이라도 꼭 방문해 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점자 스티커 하나, 수어 인사 한마디가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편하게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구나라는 안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정지우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벌써 6월이에요. 1년이라는 여정의 절반에 이르는 이 시기는 상반기 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현대인이 주말이나 휴가, 심지어 짧은 휴식 시간조차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불안감에 시각을 다투며 살아가요. 쉬는 날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자기 개발 영상을 보거나 자격증 책을 펼치고

0: 밀린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마치 인생의 낙오나 게으름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하게 물어볼까요? 쉼 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이 분주한 움직임은 정말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일까?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일종의 행동 중독 신호로 보기도 해요.
1: 예. 행동 중독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0: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행동 중독은 과잉 효율성 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며 시간을 쪼개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인간을 가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내가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안정감을 학습하게 되어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유능한 사람인 것 같고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우리 내면은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1: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0: 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 팀 카서와 라일 리치의 연구 논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들은 효율성과 물질적 성취, 생산성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는 개인일수록 주관적 안정감이 현저히 낮고 불안과 우울 수준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삶을 채찍질할수록 내면의 빈곤은 오히려 심화된다는 것인데요. 효율성이라는 견고한 함정은 우리가 멈추는 순간 그 민낯을 드러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 억압해 두었던 외로움, 허무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멈춤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자신을 소진시키곤 해요.
1: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한 대기업 간부 A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늘 완벽한 할 일 목록을 지워나가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 잠시 숨을 돌려야 하는 주말이 오면 이상하리만치 심한 가슴 두근거림과 공황 증상을 겪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쉼이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에요. 멈추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면 내 가치도 사라질지 몰라라는 근원적인 불안이 그를 덮쳤고 그는 그 불안을 피하고자 번아웃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는 현상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목소리라고 이야기해요.
1: 예,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신호를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0: 네, 게슈탈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A씨를 비롯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매우 정직한데요. 상반기 내내 쉬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휴식과 회복일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내 몸의 간절한 욕구를 바탕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야 하고 마음속에 뚜렷하게 완성해낸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게슈탈트라고 부르는데요. 즉,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니 잠시 멈추고 충전해야겠다는 알아차림이 우리 마음의 전경으로 떠오르죠. 그러나 효율성 강박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 본연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배경으로 밀어내버려요.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당위적인 생각이 온전한 알아차림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해가 지속될 때 우리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만 하는 행동하기, 즉 부잉의 굴레 속에서 정작 내 모습 그대로 숨쉬는 존재하기, 즉 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1: 예,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뭘까요?
0: 예,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나뉘어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과를 내려는 doing, 즉 행동하기의 상태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빙, 즉 존재하기의 상태가 그것이에요. 현대인의 불행은 삶의 저울이 부잉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데서 비롯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머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도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어요. 에너지를 외부로 소진하기만 할 뿐 정작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정서적 접촉과 충전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영혼은 갈수록 메마르고 심리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비대해진 행동의 굴레를 벗어나 존재의 안식처로 돌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1: 예, 일상 속에서 여유를 만들고 불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효율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존재의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의도적인 공백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하루 일정표에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산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기대를 완벽히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신체적 감각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필연적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변화의 역설, 수용의 원리처럼 그 불안을 서둘러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알아차리고 바라봐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의 취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줄 때 불안은 비로소 정화되고 진정한 멈춤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생겨나며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지요.
1: 예,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도약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0: 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자리한 쉼표의 여백이 있기에 비로소 멜로디는 생명을 얻고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요. 스포츠 선수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 무릎을 깊숙이 구부리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 역시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구간을 지나야만 해요. 1년의 한가운데인 6월의 신선한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상반기 동안 치열하게 버텨온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온전하게 숨쉬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에요. 이번 한 주만큼은 두잉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비잉의 평온함 속에서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수지가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2: 네, 6월 23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지원 품목 소개해드리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OCR 장치와 영상 확대 시스템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용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용 품목 중에서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촉각 디스플레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 기타 제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사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은 단순히 글자를 듣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습이나 업무, 또 문서 작성, 스마트기기 활용처럼 능동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할 때는 점자와 음성, 촉각 기반의 입력 출력 환경이 함께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품목들은 시각장애인의 학습, 또 직업활동, 정보 활용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점자 정보 단말기가 촉각을 활용하는 제품이 되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점자 정보 단말기는 뉴포트 브레일, 그 다음에 한 손에 6 미니, 한 손에 7 32셀, 한 손에 7 40셀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화면 정보를 점자로 읽을 수 있게 또 점자로 입력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자를 표기해주는 디스플레이 기능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서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이동하는 정보기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0: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품명에 붙어있는 32셀, 40셀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점자의 셀수를 의미하는데요. 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한 줄에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휴대성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셀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어서 본인의 사용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예, 점자 출력기와 점자 라벨 메이커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0: 네, 점자 출력기에는 매직 브레일 점자 라벨 메이커에는 6-이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점자 출력기는 컴퓨터가 이미 작업을 끝낸 문서나 각종 정보를 종이 점자 문서로 출력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점자 정보 단말기가 노트북, 컴퓨터까지 포함된 제품이라면 점자 출력기는 점자를 종이에 프린트해주는 프린터기 같은 역할이라고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점자 라벨 메이커는 생활 속 물건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나 라벨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통에 약이 어떤 게 들었나 구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파일 철, 뭐 조리 도구, 각종 스위치, 개인 물품에 점자 표기를 붙이면은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점자 출력기나 점자 정보 단말기가 학습과 업무용 정보 생산이라고 생각하면 점자 라벨 메이커는 생활 정리나 일상 자립에 조금 더 가까운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촉각 디스플레이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0: 그렇죠.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점자 돌기가 한 줄씩 튀어나와서 촉각으로 정보를 주는데 이 촉각 디스플레이는 이름처럼 더 넓은 면적으로 여러 줄 혹은 그림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촉각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올해 닷패드 브레일 이모션이 지원되는데요. 일반적인 점자 정보 단말기가 주로 문자 정보, 그러니까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촉각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구조나 배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촉각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자를 읽기보다는 더 넓은 형태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사용자에 따라서 익숙함의 차이도 크고요. 또 실제 활용 목적이 분명해야만 사용하실 때 의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거나 또 특정 전문 학습이 필요하거나 점자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촉각 디스플레이는 특히 체험이나 상담이 좀 중요하고 단순히 신기한 첨단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를 꼭 필요한 걸 가능하게 해줄까 이걸 따져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도 궁금한데요. PC를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올해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는 센스 리더 베이직, 센스 리더 어센드, 센스 원이 지원되는데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는 일반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메뉴, 문서, 또 웹페이지, 프로그램 내용을 컴퓨터가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읽어주고 키보드를 중심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음성 안내 기능도 올리시면 조금 비슷한데요. PC 환경이 워낙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학생이라면 문서 작성이나 온라인 수업, 또 직장인이라면은 역시 서류 작성이나 뭐 문서 업무, 이메일, 또 일반 사용자라면 인터넷 검색이나 정보 확인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단순한 보조기구라기보다는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접근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화면 학대 소프트웨어와 특수 키보드는 어떤 분들께 필요한 건가요?
0: 네, 화면 학대 소프트웨어는 숲, 나무, 플로이 리더 광학줌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저시력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맹이 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고요. 컴퓨터 화면을 부분적으로 더 크게 보면서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조절하고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확대용 돋보기에는 VES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수 키보드는 터치 스크린 대신 물리적인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게 돕는 제품으로 리보 3S, 리보 미니가 지원됩니다. 리보 계열은 단순히 키보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또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품목에는 AI 아토 뷰어 온기 소리 2026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단순히 읽어주기 기능을 넘어서서 AI를 활용해서 정보 접근을 도와주는 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점자 관련 품목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올해 안내서에도 써 있는데요.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점자 라벨 메이커 같은 일부 품목은 점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60점 미만이 되면은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까다롭게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기기를 지원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고가 장비를 보급받았는데 점자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그게 방치되면 이제 지원 취지하고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재 점자 활용 수준 또 앞으로의 학습 계획,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1: 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수와 체험 안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신청은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접수는 홈페이지 at4u.or.kr, at4u.or.kr이죠.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접수가 다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588-2670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시각장애인용 제품들은 방송으로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나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ICT생활체험관 그리고 전국 순회체험전시회를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8일과 9일에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그리고 11일과 12일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순회전시가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오늘은 제70일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영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날이죠.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면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기념일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요?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을 지낸 시각장애인 본인이 겪은 일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 한 번은 관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향해 예를 표했는데요.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랍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국민 의례가 진행 중이라 말을 할 수 없어서 순서가 모두 끝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알고 보니 태극기가 왼편에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왼편을 향해 섰는데 이분만 정면을 향해 서 있던 거죠. 시각장애인이 하게 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기념일의 공식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이런 실수를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방향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아가 공식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준비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허성희의 노래 듣습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고 얼마 전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뒤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까지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 여행을 마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라 라트비아로 떠나봅니다. 라트비아는 국토 면적이 64,589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2위 정도인 작은 나라입니다만 언론 자유지수가 세계 17위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술고래 나라로 유명하다는데요.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함께하시죠. 차수경의 노래 먼저 듣습니다. 용서 못해.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0: 회장님은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1: 저는 쨍 하는 날보다는 햇볕이 약간 좀 흐린 그런 날이 좋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날은 있어요. 아주 비 오기 직전에 아주 네.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날 좋아합니다.
0: 제가 언젠부턴가 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1: 네.
0: 저는 네. 희한하게 비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1: 당연히 저도
0: 비 이거 성격이 좀 저 우울해서 그런가요? 성격이 좀 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비를?

0: 그 참 뭐 희한한데.
1: 네. 좋으시네요.
0: 뭐 하여튼 네 어느 정도 참고가 됐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상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중반이고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하고 안마수련원을 졸업한 뒤로 안마원을 운영한 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6개월 전 집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안마원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요. 그 뒤로 외출하는 것이 두렵고 낯선 곳에 갈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70살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답니다. 이런 제가 괜찮은 걸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셔요. 그리고 얼마 전 손목 골절 부상을 입으셨네요. 그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1: 네, 이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또 지금 한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골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어떤 그런 삶이 잘 견뎌오시고 버텨오셨잖아요.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분 7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죽지라도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잠시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이런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겪는 반응이죠?
1: 그렇죠. 충분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잠시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잠시 위축이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0: 네.
1: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상심하거나 마음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0: 그런 감정이 들 때요.
1: 네.
0: 이걸 그냥 뭐 단순히 참고 넘긴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주위에 이야기하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0: 네.
1: 그런 속에서도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주

0: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렇게 타인과 가까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러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런 두려움 같은 마음이 계속될 경우에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0: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쪼그라들 때, 이럴 때 특히 큰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이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분명히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1: 네.
0: 좀 호흡도 좀 길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네.
1: 그 손목 골절 사고 당한 이후에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하시잖아요.
0: 네네.
1: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저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1: 네. 어떤 걸까요?
0: 그래서 이렇게 늘 낯이 익고 이렇게 가까이에 집 주변에 가까이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혼자 힘들다고 하신다면 가족이나 아니면은 친구분들 이런 분들과 가까이를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1: 네.
0: 다녀보시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좀 쉽게 여겨지는 곳부터
0: 그렇죠.
1: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0: 그렇죠.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0: 네.
1: 이런 걸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드물어지고 이러다 보면 다 네. 힘들어질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고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1: 네.
0: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1: 근데 이분 보면요.
0: 네네.
1: 내가 70을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이미 두려움의 정도가 평범한 수준은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분 지금 그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심각하다고 본인이 느끼셨을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자꾸 그 부분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1: 네.
0: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백곰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백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1: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 네. 그 대상이 오히려 생각난다.
0: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자신이 했던 일을 그냥 환기시키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아주 가깝게 우선 자신의 호흡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서
1: 호흡, 명상 네. 같은 거요?
0: 그렇죠.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길게 뱉고 이렇게 해보시면 낼숨과 들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1: 네.
0: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또 일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덜어질 수 있습니다.
1: 취미생활 같은 건 어때요?
0: 당연히 좋습니다. 자신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즐겨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한두 가지는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운동도 좋다고 하셨어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거기 그 생각에

0: 매몰되지 마시고.
1: 네.
0: 누구나 다 죽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현재의 삶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내쉬고 있는 내 숨을 잘 이렇게 들숨과 날숨 이런 것들을 네. 호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느껴보시고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혹시 종교를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1: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종교 갖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0: 네.
1: 뭐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가 그 안에 보면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편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이분이 네. 시각장애를 가지신 지가 꽤 오래 됐다고 하셨는데
1: 네, 네, 네.
0: 아직도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장애를 갖는 것과 내가 장애를 수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이런 장애 수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장애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일상에서 또 특히 남성분의 경우 어떤 감각적인 자신의 감정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게 실수로 어떤 큰일을 다시 또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랬었을 때 그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오거든요.
0: 네.
1: 아마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과 장애를 받아들이는 이 수영의 단계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네,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접점에 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1: 네네네.
0: 오늘의 상담 내용을 잘 활용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분 지금까지 정말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잠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또 내면을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과연 장애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시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지금 이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항상 응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0: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같이 듣죠. 점점.

살맛 나는 세상, 장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을 뵈었습니다. 교장으로도 재직한 적이 있는 비장애인입니다. 이분 지난 교사 생활을 떠올리시는데 장애 학생들과의 기억이 가장 깊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한 지적장애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학생이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하더랍니다. 장애학급이 있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매일 그 반에 들러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장애학생들과의 경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했을 때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 학생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비장애 학생이 그랬다면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인상적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장애인인 그 선생님이나 장애인인 저 모두 장애 학생과의 경험이 그렇게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싱거운 국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살아나죠.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장애가 때로는 세상을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훈의 노래 듣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까지는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인 리투아니아에서 음악여행을 함께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시간에 음악여행을 떠나볼 곳은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 중 하나인 라트비아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역시도 뭐 이렇게 아주 친숙한 국가는 아니죠. 정보가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데.
0: 네.
1: 일단 발트 3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그림이 보여질 것 같아요.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이제 게 발트 3국인데 발트해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발트해 서쪽 편 왼편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반대편 쪽이죠. 발트해를 가운데 두고 오른편 쪽에 이제 발트 3국이 있는데
0: 네.
1: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리투아니아가 가장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등분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편이 바로 이제 라트비아, 다시 그 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이렇게 3국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트비아는 북쪽으로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러시아가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또 이제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과 이제 이 라트비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수도는 리가고요. 리가라고 했을 때 이거 발음을 뭐 L 발음이야 R 발음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면 편하시게 하시면 R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리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0: 네.
1: 예전에는 이 발트 3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라트비아가 이제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를 했었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발트 3국 모두 다 한국인들은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고요.
0: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군요.
1: 그렇습니다. 발트 3국의 수도가 모두 유럽의 문화 수도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위쪽에는 에스토니아의 이제 탈린이 쓰는데 그곳이 네.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4년도에는 라트비아의 리가도 바로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0: 이렇게 문화 수도로 지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유럽에서.
1: 네.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0: 네. 네.
1: 자, 이 라트비아라는 나라 소개를 오늘 먼저 좀 해드릴 텐데 면적은 세계 122위 정도 그러니까 6만 4,589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네요. 인구가 180만 명입니다. 굉장히 소국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를 보면 국민소득의 한 절반 정도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를 제조업, 나머지 23%를 농업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0: 네.
1: 라트비아 인구 중에서 이제 라트비아인들이 61.8%인데 이 라트비아인 인구가 점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한 25%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이런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위도가 높고요. 멕시코 난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냉대 습윤 기후를 띠고 있는데 전 국토가 발트 3국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없습니다. 평야지대고요.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게 해발 311m 내외니까 우리 뭐 동네 뒷산도
0: 그러네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냥 편안한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요. 이 언론 자유지수라고 해마다 이렇게 세계적 예.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자유화가 돼 있는데 세계 17위예요. 굉장히 부러운 나라이고 의원내각제 공화국입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게 가능합니다.
0: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대통령이 이거를 의회에서 안 닦기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네. 도박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부결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된다.
0: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파워 게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이 직접 국민 투표를 해서 의회 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게 그 얘기긴 한데 굉장히 그 권력 뭐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원은 한 2000년경부터 이 지역에 발트인들이 거주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0: 12세기 말부터 독일인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1년에 바로 이제 수도 리가시가 건설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8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인들이 이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독일하고 전쟁을 벌여서 결국엔 독일이 이 라트비아를 리투아니아 보호령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내준 거죠. 이렇게 됐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분할이 막 되고 이러면서 네. 일부는 스웨덴 지배하에 들어가고 또 뭐 일부는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이제 뭐 약간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1: 지금 우리가 이 일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합니다.
0: 그렇죠. 대부분 네. 이 지역이 이제 그런 소국들이고
1: 네, 지정학적으로 그런 있습니다. 위치니까요.
0: 열강들이 있게 또 러시아라는 또 강력한 세력 또 서쪽으로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바다 건너 있긴 하지만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약소국들이 뭐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7세기 중반에는 약간 이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쿠를란트 공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대서양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함대죠. 그리고 대서양을 누비면서 약간 세력을 떨치기도 하고 해외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약간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정 러시아를 지배를 받게 된 게 1795년 이때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1920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가 1940년에 딱 20년 뒤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러시아가 이걸 강제로 다시 점령했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국민 투표를 했는데 무려 97.6%로 친 소련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 가입 신청을 해버린 거죠. 네. 뭐 이런 구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도 점령이 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가 독일이 패배하면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으로 복귀를 했었고 이런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이 지역 다른 뭐 리투아니아도 그래서 꼭 비슷한 역사를 겪었죠. 결국 1991년에 독립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소련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1: 네.
0: 자 이제 노래를 듣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 1982년에 발표됐던 미국 여가수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뜻하는 바는 날개 밑에 바람이 부는 거를 이제 형상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이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려면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부양을 해 주는 거잖아요.
1: 받쳐줘야죠.
0: 바람이. 네. 네.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나를 떠받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의미 있는 곡 선곡해 주셨네요. 배트 미들러가 부릅니다. Wind beneath my wings.

0: Bette Midler의 Wind Beneath My Wings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발트 3국 중에서 라트비아 여행에 앞서서 역사와 기본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트비아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 라트비아가요. 술고래 나라로 유명합니다.
0: 네.
1: 지난 시간에 리투아니아도 그랬었고요. 대충 또 약간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술 많이 마시기는 유명한데 이 라트비아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이게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라트비아 의회에서 지난해죠. 2025년 8월 1일부터 이제 어떤 법을 선포를 했는데 상점에서의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6시까지로 딱 제한하는 이런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0: 합니다. 네, 법으로 아예 그냥 네. 제한을 뒀군요.
1: 그런 정도로 아마 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이제 전통주라는 게 발삼이라는 그 리큐르가 또 유명하다 그래요. 여기 이제 뭐 여러 이제 약용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여러 약초도 섞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러시아 제국 시기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랬었다고 하고요. 라트비아가 또 이제 우리나라와는 영화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0: 네.
1: 안중근 의사를 다뤘던 영화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하얼빈이라고 개봉을 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0: 오.
1: 네. 근데 영화 속

0: 한국의 그 블라디보스톡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곳의 모습들이 약간 그 블라디보스톡과 좀 분위기가 흡사하다.
1: 과거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양이군요. 네.
0: 그래서 이곳을 골랐다고 하고요.
1: 네.
0: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 예전에 있었죠. 이 영화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에서 제작이 됐던 크레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그 엉터리 구조대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작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잘.
0: 네,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 하고요.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1: 네.
0: 자, 라트비아가 음악 쪽에 특히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세하고 그런 따뜻한 감성이 보이는 종교음악. 종교적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도 또 유명한 사람, 토브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기억이 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잘 아시죠? 심수봉 씨. 그 원곡이 마리냐가 준 삶이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예.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981년에 라트비아 가요제에서 발표가 됐고요.
1: 그렇군요. 러시아 곡이 아니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듬해 러시아어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라 푸가초바라는 네.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알라 푸가초바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1: 네.
0: 거죠. 네. 근데 이, 그 알라 푸가초바 또 이 가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다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라트비아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최근의 일이죠. 자, 뭐, 그냥 클래식 지휘자 뭐, 마리스 얀손스 이런 사람도 유명하고요. 아쟁 총각이라고 온라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고음을 내는 특이한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바로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1: 네.
0: 비타스죠. 비탈리가 아니고 비타스라는 사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게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칼리파라는 래퍼가 발표했던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래퍼니까 노래는 이제 객원 보컬을 사용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찰리 푸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1: 네.
0: 2013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폴 워커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출연했던 배우고 그 추모곡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분노의 질주 시리즈 7편에 삽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날이 날인 만큼 네. 선곡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신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선곡, 다양한 여행 정보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위즈칼리파의 See You Again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보산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을 때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운전할 때도 깜빡이를 켠 옆차에 양보했을 때 그 차가 고마움을 표시하면 아주 흐뭇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들게 하면 내게도 좋은 기분을 선물합니다. 그런데요, 내 손이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당연한 듯 굴 때면 괜히 양보했다 싶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귀여운 이기주의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내 마음 편하려고 내 기분 좋으라고 한 일들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러블리즈의 아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귀여운 노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귀여운 모습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놓고 상대가 그만큼의 호응을 보이지 않을 때 입을 삐죽거리게 되는 것도 귀엽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베푸는 일 그 자체도 좋지만 솔직히 상대가 고마움을 표시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뿌듯합니다. 정말 잘했다 싶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서로 마음을 표시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 자주 나누면 너나 할 것 없이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완벽한 토요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두 곡 모두 명곡입니다.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그리고 조함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0: 헛되이 살지 말게. 잘 살아야 하네. 우리 몫까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밀러 대위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라이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매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삶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현충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1: 네. 네.
0: 이대화 평론가는 군대 다녀오셨나요?
1: 다녀왔죠.
0: 네.
1: 네.
0: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1: 저는 인천에서
0: 인천
1: 근무했습니다.
0: 네. 육군이셨나요?
1: 네, 육군이고 공병.
0: 어.
1: 네. 요즘은 공병들이 그 모두가서 막 건물을 짓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0: 예.
1: 주로 이제 외부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0: 예.
1: 그거를 뭐 병사들이 좀 감독하고
0: 예.
1: 이런 정도인데 그런 일들 하고 지냈죠.
0: 몇 개월 하셨어요, 그러면?
1: 몇 개월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0: 26개월? 어쨌든. 저는 26개월이거든요.
1: 저 때 군 예. 복무 기간이 갑자기 줄기 시작했어요.
0: 예.
1: 제가 좀 앞이어서 완전히 줄진 않았었는데 한 한 달 정도 줄었나?
0: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에 근무하셨나 봐요.
1: 네, 그때였습니다. 너무 좋았죠.
0: 조금 더 늦게 갔다라면 더 짧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럴 뻔했군요.
1: 네.
0: 자, 현충일에 만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뭘까요?
1: 얼마 전에 시즌 3이 종영을 했는데 역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0: 예.
1: 네. 시즌 3까지 방영이 됐다는 건 그만큼 팬들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인기가 꽤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이 시즌제로 여러 번까지 이제 거듭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유미의 세포들은 그걸 해냈어요.
1: 네. 한 OTT 회사에
0: 네.
1: 예, 방영이 됐는데 그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는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OTT의 좀 효자 상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이 역시 웹툰 원작이죠?
1: 네. 그러니까 웹툰을 드라마로 옮겨서 그런지
0: 네.
1: 만화적인 설정이 좀 재밌긴 한데요.
0: 예.
1: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이제 감정이 동요합니다. 뭐 상대방이 좋아졌다던가
0: 네.
1: 갑자기 뭔가 불안해졌다던가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감정 세포
0: 네.
1: 그 가상의 감정 세포들이 몸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막 부산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0: 예.
1: 근데 그때는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사와 애니를 왔다 갔다 하는 실험적인 구성을 띠는데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요즘은 이런 이제 구현 방법들 많이 나오죠.
1: 그렇죠. 네.
0: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볼까요?
1: 네, 주인공 유미. 연애를 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0: 예.
1: 흔히 우리가 뭐 연애 세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0: 그런
1: 하는데
0: 말을 하죠.
1: 네. 네, 그런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승진까지 했고 그만큼 일에 몰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0: 마음에 안 드는 남자.
1: 네, 제가 100번쯤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남녀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네, 별로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0: 다 안 좋게 시작하거나
1: 그렇죠.
0: 뭐, 티격태격하거나 그렇죠.
1: 그런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남자와 헤어지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다른 남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공 유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OST는 어떤 곡들이 있었을까요?
1: 첫 번째로 멜로망스 준비했는데요.
0: 네.
1: 우리의 이야기가 삽입이 됐고요. 멜로망스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발라드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입지가 아주 단단해졌는데 그래서인지 사운드 트랙 히트곡도 꽤 많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전에도 미스터 선샤인에서 좋은 날을 불러서
0: 그랬죠. 예.
1: 네,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0: 예.
1: 이 노래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멜로망스 사운드 트랙 쪽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요. 김민석 씨가 그러니까 멜로망스의 멤버죠. 이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사소한 사실이 사람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다는 걸 이야기한 곡이다. 네. 또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 대중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하게 돼서 새 앨범에 실을까까지 고민했던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정규 앨범에 실을까 고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아껴뒀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좀 퀄리티 자신 있는 곡을 사운드 트랙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1: 애정이 담긴 노래군요.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0: 우즈의 About You도 삽입이 됐는데요.
1: About You.
0: 네, 우즈 씨 얘기하면 항상 이야기되는
1: 맞아요, 맞아요.
0: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전설적인 역주행의 주인공입니다.
1: 우리가 군대 얘기를 시작했는데 관련이 있죠.
0: 네. KBS 불후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 방송에 군대에 복무 중이었던 이 우즈가 자신의 곡인 드라우닝을 불렀습니다.
1: 예.
0: 예. 거기서 이제 완전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회수가 보니까 3,119만 회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고요.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0: 참. 네. 그래서 군대에서 예. 불렀던 노래가 역주행해서 가수로 성공하게 되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 재밌는 역주행 신화를 썼고요.
1: 요즘 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몇 명 꼽으라면 그 안에 맞아요. 들어갈 거예요.
0: 이 드라우닝이라는 곡은 워낙 오래 차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우닝은 조금 더 락적인 에너지가 예. 넘치는 곡인데 이 About You, 이 유미의 세포들 사운드 트랙은 조금 더 감정적인 곡입니다.
1: 그러면 유미의 세포들에서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이어서 우즈가 부릅니다. About You.

0: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우즈의 About You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자, 이번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꽤 오래된 작품이네요.
1: 네,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본 드라마입니다.
0: 그런가요?
1: 네, 드라마 올인이고요.
0: 올인, 아, 대단했던 네. 작품이죠.
1: 방영 전부터 정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병헌, 송혜교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것부터가 화려한 출연진으로 네. 상당한 화제를 모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신선했는데 전문 도박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0: 그렇지. 소재도 그때만 했어도 이런 소재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1: 또 그 도박사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
0: 맞아요. 실존 인물이에요.
1: 네. 그래서 더 화제였고요.

0: 이병헌 씨가 실제 인물인 이름이 공개가 돼 있는데 차민수 씨를 만나서 그렇죠.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도움을 받았냐면 이병헌 씨는 평소에 이제 포커를 칠 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도박하는 장면 네. 같은 게 반드시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1: 예. 전문 플레이어로 보여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화제가 많았는데 현지 촬영.
1: 미국.
0: 네. 그때만 해도 현지 로케 이러면 막 연예가 중계 이런 데 나오고 그랬습니다.
1: 그 자체가 화제가 되는.
0: 네. 리포터들 막 거기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했고요. 촬영 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해요. LA의 현지 엑스트라가 정말 갱 출신이더래요. 네, 그래서 새벽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지를 장악한 다른 패거리, 라이벌 갱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출연시키지 않으면 총을 쏠지도 모른다 막 협박했다 그러고
1: 뭐, 마이클 잭슨 비티 생각나기도 하고
0: 네, 그 뮤직비디오에 라이벌 네. 갱들이 출연하잖아요. 네. 그만큼 다양한 에피소드가 또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1: 예, 드라마 인기도 높았고 주제곡도 인기가 많았죠.
0: 네, 고 박용하 씨가 불렀던 처음 그날처럼 그렇습니다. 이 노래 많이들 예. 좋아하실 텐데요. 그때만 해도 2003년이니까 통화 연결음이나 벨소리 차트 이것도 인기의 척도였는데 그때 계속해서 1위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조금 기억이 희미해지셨겠지만 처음에는 박용하가 아니라 후 WHO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1: 아, 처음엔 그랬어요?
0: 네.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은 박용하 네. 씨가 부른 거야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나중에 공개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후라는 예명을 지은 것도 박용하 씨라고 합니다.
1: 아,
0: 예. 네. 그때 비슷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뭐 배우 최진영 씨도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1: 그랬죠.
0: 영원이라는 곡 발표해서 큰 사랑 얻기도 했고요.
1: 나중에 최진영이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힌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누구게 마케팅이 유행한다. 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1: 예.
0: 드라마의 총괄 음악 감독은 김영석 씨가 맡았는데 김영석 씨는 뭐 이전에 엄청난 히트곡이 많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음악을 맡아서 I Believe 신승우 씨 최고 히트곡이 되기도 했죠.
1: 예.
0: 이 I Believe라는 히트곡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올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1: 네.
0: 올인 사운드 트랙도 워낙에 성공을 해서 그 자체가 또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야즈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었죠.
0: 네. 야즈가 괜찮아요 난이라는 곡을 불렀고요.
1: 예.
0: 박용하 씨의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그날처럼도 있는데 두 곡 다 들어보겠습니다.
1: 그러면 드라마 올인에서 먼저 야즈의 괜찮아요 난 듣고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드라마 올인에서 두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앞서 들으신 곡은 이아지의 괜찮아요 난 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1: 제가 이걸 안 했더라고요. 네, 영화 기생충입니다.
0: 우리가 기생충 안 했었나요?
1: 네.
0: 기생충 안 했었다니.
1: 네, 정말 영화도 재밌게 봤고 또
0: 세계적인 작품을 우리가 깜빡했었군요.
1: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한번 되짚어보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0: 와,
1: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네, 그 밖에도 진짜 본상들을 휩쓸었죠.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0: 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수상할 때마다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한국 영화이고, 봉준호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올렸고요.
0: 저 진짜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받을 줄은, 좀 그런 날이 올 줄은 전 몰랐습니다.
1: 네, 심지어 대중성도 있어서 한국에서 또 천만 영화를 네, 돌파하기도 했고.
0: 맞아요.
1: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한국 영화 역사상 뭐 최대 사건이죠.
1: 맞아요. 네, 간략히 줄거리를 짚어보자면 예, 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려운 가족과 화려한 단독주택에 사는 상류층 가족이 얽히면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게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런 이야기죠. 어려운 가족의 장남이 상류층 가족의 딸의 과외를 맡게 되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그 상류층 가족의 그 다양한 그 보조를 다 맡게 되죠.
0: 예, 예.
1: 뭐 예를 들어 아빠는 미술 과외도 예. 하고 운전사도 하고 가정부도 하게 되고 모든 일을 다 맡게 되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얽혀들기 시작하면서 파국이 점점 커지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이야기입니다.
0: 음악을 누가 맡았죠?
1: 정재일 씨가 맡았습니다. 네,
0: 대단한 음악 감독입니다.
1: 그렇죠. 예. 정재일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천재 수식어를 얻었죠. 그러니까 10대 때 아주 어렸을 때 예. 쟁쟁한 선배들하고 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적, 예. 한상원, 예. 정원영, 강호정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적 씨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실용음악 교육의 거장분들. 예. 그때도 이미 연주 잘하고 작편곡 잘하기로 예. 정말 유명했던 그 대선배들하고 같이 베이스를 치는 그런 긱스라는 밴드에서 같이 음악을 했는데, 저 친구는 누구길래 예.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해? 라면서 예. 다들 놀라워했던, 그리고 자기의 파트를 아주 멋있게 소화했던 그런 아티스트인데,
0: 10대 때 이미 그때부터 이름 날렸었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박효신 씨 음악 파트너로 상당히 유명했죠. 특히 야생화라는 박효신 씨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를 작곡해서 그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커다란 사건이 바로 이 기생충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 영화에 음악을 맡았었고 아마 그 인연으로 기생충도 맡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밌는 건 기생충으로도 음악 감독 유명했지만 예.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까지 맡으면서 정말 한국을 세계에 알린 드라마와 영화의 음악을 그러네요. 다 맡는 정말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0: 그리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외에도 영화 음악 많이 했습니다.
1: 맞아요. 예.
0: 그러면 기생충에서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최우식 씨가 네. 출연했던 배우 최우식 씨가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영화 마지막에 흘렀습니다. 재밌는 건 정재일 씨가 작곡했지만 작사는 봉준호 감독이 했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래니까 그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0: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1: 네.
0: 그럼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최우식이 직접 부른 소주 한 잔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최우식이 부른 소주 한 잔, 완벽한 토요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 또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사연 주셔도 되겠습니다. 샵에 잘 됐어. 이어서 주얼리가 부릅니다. 슈퍼스타.

주얼리의 슈퍼스타 그리고 샵의 잘 됐어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악뮤가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에도 세계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3년에서 4년 주기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이 대회 고개비행 부문에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승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네, 참 멋진 말이죠. 그가 하늘을 향해 띄우는 것은 종이로 접힌 꿈과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만약에 국난의 순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한 자유도 느껴보시고 누군가의 숭고한 헌신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목.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계 비행기 대회,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저는 몰랐어요.
0: 네,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뭐 참 재밌다. 보니까 뭐 멀리 날리는 부문도 있고 네. 멋지게 뭐 날리는 그 고개 비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 어릴 때 우리는 그냥 종이 비행기 접어서 네. 그냥 다 같이 누가 멀리 날려 하면서 샥 했던 그 기억밖에는 없었어요.
0: 옛날 교실 안에서 날려서 네. 막 그 네. 누가 멀리 날리나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 비행기 접을 때 아시잖아요. 날개를 보통 이제 쭉 펴서 날리지만은 네. 그 살짝 말아서 지금 날리면은 이게 고개를 막 해요. 얘가 비행기 돌면서.
1: 아, 이렇게 날개 살짝 끝을 날개를
0: 살짝 접거나
1: 말면요?
0: 올리면은.
1: 뭐 이렇게 방향에 이렇게 춤을 따라서 추면서 막 가는
0: 그 각도에 따라서 아. 이 고개를 좀 하거든요. 아. 회전 비행도 하고 막.
1: 오, 저도 그 종이 비행기 대회 한번 보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정말 신기한 그런 날리기가 많더라고요.
1: 아, 참. 그래요?
0: 예, 신기하게 접어가지고 신기하게 날리고. 네. 어쨌든 맞아요. 그걸 또 평생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 네, 네. 그러게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네. 태마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제일 먼저 김선정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부산에 계신 친정 엄마가 라디오에 제가 보낸 사연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으시대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연세가 92 되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냐면 딸 사랑한다 라고 전해달래요. 저도 우리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0: 네. 네. 김선정님의 어머님께서 네. 이 방송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부산에 네. 사시는군요.
1: 네.
0: 네. 아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따님 많이 사랑한다고 네. 하셨고요. 또 어머님도 또 따님 사랑한다고
1: 그러니까요.
0: 전해오셨습니다. 네. 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1: 네.
0: 다음은 양희열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0: 위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기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사 결과겠지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청하셨네요.
1: 네. 아이, 건강검진은 진짜 꼭꼭 네. 받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근데 저도 진짜 이 식사 못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힘이 들어요.
0: 그 금식,
1: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0: 가끔 금식을 하는 것도 몸에 도움이
1: 좋대요.
0: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일부러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단식이나 금식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
1: 네.
0: 몸에 뭐 독소도 다 빠져나간다 이런
1: 그런다고
0: 카더라가
1: 하다.
0: 많은데
1: 네.
0: 하시기 전에 자기 건강 상태도 좀 체크하셔야 되니까
1: 네.
0: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전문가
1: 네.
0: 상담하시고 예 어쨌든 양이열린 건강검진 이미 받으셨는지
1: 네. 받으셨을걸요.
0: 그죠?
1: 네.
0: 예.
1: 네.
0: 받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경기도 평택시에서 김대성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1970년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아버지께서는 늘 라디오를 가까이 두고 사셨어요. 뉴스도 듣고 팝송과 가요도 즐기시고 스포츠 중계도 빼놓지 않으셨죠. 국제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6월 11일부터 하는 북중미 월드컵과 9월에 있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길
0: 아유,
1: 바랍니다.
0: 예.
1: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네요. 네. 네.
0: 정광태의 힘내라 힘.
1: 네.
0: 아, 멋진 응원가를 또 청하셨어요.
1: 네.
0: 김대성 님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1: 네.
0: 이제 주요 대회 일정도 꿰고 계시고 예.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 네.
0: 며칠 뒤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시작되는데 우리 선수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아버님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라디오를 쭉 틀어놓고 계시니까.
0: 라디오가 정말 종합선물 같잖아요.
1: 네.
0: 모든 장르의 방송이 다 나오니까
1: 네.
0: 주파수만 돌리면
1: 네.
0: 뉴스 듣다가 스포츠 듣다가 드라마 듣다가 노래도 듣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저는 라디오가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DJ들의
0: 모습이라든가.
1: 모습을 막 상상하고 어릴 때 막
0: 그렇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어.
1: 그래서 너무 와, 저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이러면서.
0: 옛날에 뭐 비화 중에 하나인데 아나운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라디오 중계할 때가 참 편했다. TV 중계에는 어떻게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되고 아,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뭐 오른쪽인데 왼쪽이라 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네네네. 되고. 근데 네. 라디오는 모르시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그 틀려도 계속 네. 그냥 가면서 아. 자기 멋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뭐. 아.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게 라디오의 명이죠.
1: 네, 그럼요.
0: 네. 자, 신청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정광태의 힘내라 힘.

0: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김연자의 노래 그리고 힘나라 힘 정광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중구의 최병수님 사연인데요.
1: 네.
0: 요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두세 잔씩 마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1: 예. 아, 저야말로 이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0: 저도 한 석잔 이상은 먹거든요. 네,
1: 방송하시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죠.
0: 예, 지금도 제가 하나 놓여있지만 이게 습관성인 것 같아요.
1: 그냥 뭐 괜히 안 마시면 약간 좀 힘이 이렇게 밥 정신이 안 드는 것 같고.
0: 먹어야 되고 식사 후에.
1: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1: 왜 저희도 이렇게 석기 채우고 점심 한번 가끔 뭐 바로 그 커피 마시러 갈까 이러잖아요.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커피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건강에.
1: 네.
0: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보면은 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좋은 건 분명히 있는데
1: 네. 과하면 안 되는 거죠.
0: 또 몸에 어떤 부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마 최병수님은 그런 조언을 듣고 이제
1: 네.
0: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을 오히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카페인도 과다해지고.
1: 네. 계속 또 이렇게 또 화장실도 계속 네. 다녀야 되고.
0: 인후작용도 너무 빈번해져가지고.
1: 네.
0: 그래서 사람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예.
1: 저는 애청자 부산에 사는 이영애입니다. 얼마 전에 수제비 만드는 사연에 군침이 돌았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토스트 사연에 듣고 있던 저까지 서운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함께 좋은 내를 들으며 새벽을 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0: 예.
1: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0: 이야,
1: 하셨어요.
0: 이분 이영애 씨는 정말 도연아
1: 네.
0: 씨의
1: 네.
0: 열렬한 팬이 되신 것 같아요.
1: 그 저기 남편분과 부산
0: 예.
1: 저기 제주도 오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도연아 씨의 노래를 청하셨는데.
1: 이 노래를 어떻게 하셨죠?
0: 사랑 내 사랑.
1: 네.
0: 이 곡은 잘 모르는 곡 아닌가요?
1: 이 노래는 그래도 방송 많이 했어요. 김범용 씨 작곡 작사예요.
0: 예, 사랑 내 사랑이.
1: 네, 숨겨진 사랑을 발표를 하고.
0: 네.
1: 그때만 해도 가사가 약간 이렇게

0: 조금 그렇게 불륜한 게 이게 그래도 이제 자기
1: 자리를 숨겨진 사랑은 약간 그런 내용이었죠.
0: 예,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도 예, 예, 예. 제지가 많았어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목을 바꾼 건가요?
0: 아니요. 그래서 다른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 사랑 내 사랑을 만든 거예요.
1: 아 이제는 떳떳한 사랑이군요.
0: 그렇죠.
1: 숨겨진 사랑이 네. 아니라.
0: 근데 그것도 그냥 나 혼자만의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함께 한 게 아니라 네. 그 임자가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아.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짝사랑을 할 수 있고.
1: 그런 가사 참 많죠.
0: 나 혼자 하는데 뭐 됐는데 예, 예.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1: 아 심의가 네. 엄격해서.
0: 엄격했죠.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사랑 내 사랑 만든 거예요.
1: 팬이 되면은 네. 어떤 가수가 좋아지면은 과거 이력을 다 찾아보고 옛날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잊고 있었던 이 노래를 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올려주셨는지.
1: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네.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콩 게시판에 김정숙 님이 올리셨는데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에 다녀왔습니다. 아, 장미원 네. 이름인가 봐요. 네. 백만송이 장미 멋지네요. 심수봉 씨 노래가 생각나는데 네. 날씨도 덥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습니다.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아침 일찍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느긋하게 장미도 구경하고 예쁜 배경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청하신 건 아니고
0: 그러네요.
1: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아, 애녹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0: 네. 저는 백만송이 장미 신청하신 줄 알았어요.
1: 당연히 네. 백만송이 장미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으니까. 근데 사진 멋지게 찍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많으니까.
1: 네. 다 이게 사진반 꽃반이니까.
0: 그러니까 저도 아. 이렇게 보면 찍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오오오오 하다 보면 못 찍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유 한가할 때 한번 다시 다녀오셔야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영애 님이 정하신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듣고 나서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이영애님과 김정숙님 두 청취자께서 청하신 멋진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도현아의 사랑 내 사랑 그리고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사랑 내 사랑은 약간 율동이 들어가는 그런 네. 리듬의 곡이군요.
1: 네네. 그 제가 그 노래 할 때는 네. 여자 백댄서. 두 명, 네, 두 명과 함께 아~ 이제 저도 같이 춤을 추면서 댄스를. 조금.
0: 그랬군요. 그러면 네. 그 너튜브에 검색하면은 네.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검색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1: 나오기도 하더라.
0: 방송하는 장면이나 무대 장면 같은 게 네. 아, 그 춤을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네. 꼭 보겠습니다.
1: 아이고 네. 참.
0: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별걸 다 했네.
0: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왔어요. 손기창님. 네.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아유. 저녁 먹고 청소기를 밀려고 하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던 조그만 블록 장난감을 맨발로 밟고 말았어요.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고. 영문도 모르는 아내가 놀라서 달려오더니 제 발바닥을 보며 70 먹은 영감이 애들 장난감 받고 운다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아프다고 펄쩍펄쩍 뛰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장난감을 챙기는 아내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1: 아. 아니 70 너무너무 아파요. 그 엄청 아파요.
0: 아, 당연히 아프죠.
1: 네, 네. 밟으면.
0: 그 뾰족한 부분 밟으면 더 아프겠죠.
1: 그러니까요.
0: 모서리 부분.
1: 네. 근데 아유. 영감 뭐 이걸 밟아가지고 아프다
0: 엉사 키운다고 막 네. 네. 네. 그러셨나 보네. 아유 서운하셨겠어요.
1: 그 서운하죠. 되게 예. 서운할 것.
0: 이렇게 집안이 속대밭이 되고 뭐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뒷정리하는 것도 귀찮겠지만은 그래도 손주들 와서 놀면은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1: 그럼요. 네. 또 돌아가면 허전하대요.
0: 그러니까
1: 막 있을 때는 아유 언제 가나 막 이랬다가도 예.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다음 사연은 아우 또 애청자 최신열님의 네. 사연이네요.
1: 네. 홈페이지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마을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입니다. 예전에는 4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아있어요.
0: 아유, 반 정도만 남았네요. 네.
1: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과 성실한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욱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네. 우리 마을이 환경 개선 선진 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0: 잘 됐네요.
1: 네. 마을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주민들이 충청도와 전남 등 여러 곳을 견학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진입로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겨주고요. 봄에는 철쭉과 꽃 양귀비가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가 정겹게 아유. 맞아줍니다. 네. 김영수 이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꿔가는 우리 마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향을 떠난 옛 주민들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최정자의 고향산천 청하셨네요. 네. 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
1: 네. 네. 네,
0: 최신열님 아, 환경개선 선진마을 선정되셨다. 축하합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그 어떤 마을은 막 그림을 다 벽면 집
0: 벽화처럼
1: 막 그 담에 있잖아. 집집마다 다 그려져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0: 그게 하나 좀 유행처럼 막 번진 것 같아요. 네. 어디선 화제가 돼가지고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죠. 예.
1: 그럼 이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봄에는 예. 막 그냥 철쭉과 꽃 양귀비.
0: 가을엔 코스모스.
1: 네.
0: 아우나 코스모스 막 피어있는 그 길 있잖아요.
1: 네.
0: 그리워요 가끔.
1: 진짜. 예전에는
0: 서울에도
1: 뭐
0: 있을 텐데.
1: 예전에는 시골에 이렇게 흔히 보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꺾어도 되나? 막 이러고 이파리도 뜯고 이랬는데.
0: 어디나 피어 있었죠. 네. 논두렁길 뭐 하여튼 들판 도로변 다
1: 그러니까.
0: 있었는데.
1: 예. 근데 지금 저기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제 막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보고.
0: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추억에 많이 들어와 있는 네. 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신열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자님 보내신 사연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파는 나물을 보면은 자꾸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산에서 직접 캐다 먹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으려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시면서 네.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을 청하셨습니다.
1: 맞아. 예전에는 진짜 나가면 콩나물도 왜 집집마다 콩나물 길렀어요. 그렇죠?
0: 시루에다가 네. 작은 시루에다가
1: 물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물
0: 키우기 쉽잖아요. 네.
1: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모든 걸 다 사서 먹으니까.
0: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봄 올 때 아직 네. 그 땅이 덜 풀렸을 때 그 냉이 어른들 많이 캐러 가셨거든요. 네. 동네 따라가서 막 냉이도 캐서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그리고
0: 막.
1: 그때는 향이 굉장히 좀 진했죠. 진했어요.
0: 아주 진했어요. 네. 요즘 거하고는 다르던데.
1: 네.
0: 요즘 재배해서 그런가?
1: 글쎄요.
0: 냉이도 재배하나요?
1: 모르겠어요.
0: 재배할 것 같습니다.
1: 예. 네.
0: 자, 최정자의 고향 산천,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최신열님이 청하신 최정자의 고향산천 그리고 이명자님이 청하신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죠?
1: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김종래 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중고로 배드민턴 채를 샀어요. 이걸로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했는데 셔틀콕이 없네요.
0: 아이고, 예.
1: 아이고, 얼른 가서 사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중고 물품에 셔틀콕은 빠져 있었군요.
1: 네. 네. 배드민턴도 제가
0: 많이 쳐보셨어요?
1: 아니요. 이제 조금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무릎 금방 다칠 것 같았어요. 저는.
0: 아, 조심해야죠. 네, 순간 이동이 많아서. 네,
1: 그래가지고
0: 테니스랑 탁구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1: 많이 해보셨어요? 배드민턴 많이 해봤죠.
0: 저는 탁구와 테니스는 많이 쳐봤고 배드민턴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1: 네. 뭐 어떻게. 저 테니스 공이, 하셨으면 잘.
0: 공이 공답지 않게 생겼어.
1: 아, 네.
0: 공은 둥글어야 되는데.
1: 깃털로 해서.
0: 공이 이상하게 생겨서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1: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0: 하여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번엔 인천 연수구에서 윤미정님의 사연인데요. 올해 6학년 7반, 하지만 마음은 17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빛을 받은 나무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돈가스 사달라고 했지요.
1: 어우, 맛있겠다.
0: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인 남편이 하는 말.
1: 네.
0: 네 빈속에 커피 마셨지? 그러니까 헛소리 나온다.
1: 빈속에 커피 마시고.
0: 저는요, 다시 다음에 태어나면 꼭 다정한 남자 만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도 그닥 제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하시면서
1: 네.
0: 미워 미워 미워 조용필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아유.
1: 아니 돈가스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사주는 게?
0: 아 그러니까 왜 그걸
1: 빈속에 커피 마셨냐고
0: 소리라고 왜 그걸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면박을 주셨을까요? 네. 남편께서. 아유 참 마음은 안 그러신데 아 경상도 분들이 조금
1: 그래요?
0: 투박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1: 그러면 네. 안 되는데
0: 근데 요즘 분들은 또 안 그러신데 네.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1: 네. 네. 예전부터 그냥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네. 말수가 없으셨어요. 그냥
0: 문뚝뚝
1: 할 네. 말만 하는데 그게 짧아. 그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저희 아빠도 이러셨을까요? 엄마가 뭐 사달라 그러면은데 왜 그러냐고.
0: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 남자분들은 그 속정이 오히려 깊기 때문에 겉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마음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그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예.
0: 아니 뭐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윤미정님도. 예.
1: 그래서 또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을 거예요.
0: 사연거리로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남편 험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1: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순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딸의 도움을 받아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인화했어요.
0: 아, 예.
1: 쉽게 사진 찍는 시대라지만 저는 아직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인화해서 이렇게
0: 그렇죠.
1: 보고 하는 게.
0: 종이 사진 그게 훨씬 네. 더 정감이 있죠. 네. 예, 맞아요.
1: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보면 이렇게 낡았잖아요.
0: 색깔이 바라고.
1: 이렇게 바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 앨범도 왜 예전에 이렇게 뭐죠? 딱 붙는 거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딱 붙이고.
0: 아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떼면은 잘 안 떼지기도 하고.
1: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0: 쩍쩍
1: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0: 옛날 앨범 참 그 어느 창고에 있을 텐데 어떻게 잘 돼 있나 모르겠네요.
1: 저도 가끔 봐요.
0: 자 다음 사연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강북구의 최민호님의 사연입니다. 요즘은 옛날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 들으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 곡 듣다 보면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던 감정이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청하셨습니다. 아까 한순희님께서 청하신 네. 노래가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였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세 분의 신청곡을 쭉 들어볼게요.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방금 들으신 곡은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였습니다. 윤미정님, 한순이님, 최민호님 잘 들으셨죠? 다음은 전북 익산에서 왔습니다. 문경호님,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젊을 때는 아들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딸 셋이 세상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아플 때마다 셋이 번갈아와서 간호를 해줍니다. 지난달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 딸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 옆 환자 보호자가 아드님은요 하기에 저는 딸이 전부입니다 했더니 복도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말씀이죠.
1: 예. 네, 맞아요. 이게 또 병가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따님분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0: 더
1: 맞춰서
0: 꼼꼼하게 잘 챙기죠. 예. 아들은 다르게 해주시니 서툴러요. 아무래도
1: 아무래도 예. 예. 예. 툭툭하겠죠.
0: 복 받으신 분입니다.
1: 네. 예. 자, 이어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박영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젊은이들 아유 큰일이 나니까요.
0: 왜요?
1: 우리 큰아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얘기 못 꺼내게 해요.
0: 결혼을 안 한다.
1: 네. 조카들도 혼기가 다 차 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참 답답해요. 결혼하면 좋다고들 해야 하는데 옆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들 하니 그것도 또 큰 문제예요.
0: 아니 옆에서 누가 그럽니까? 또 이렇게
1: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0: 보통 게 장난 삼아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네. 미혼 친구들한테 아유 혼자 살아 뭐 이렇게 넋두리처럼 하는데 그게 뭐 사실
1: 진짜는 아니고 그죠
0: 반반 정도 될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진짜 마지막 사연인데요. 서울 구로구에서 왔습니다. 김봉남님. 요즘은 뉴스를 보다가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보다가 괜히 혼잣말도 하게 되고요. 옆에서 아내가 그만 좀 봐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채널을 돌립니다. 아, 뉴스가 아닌 텔채널로 네, 네. 네, 일부러 돌리시나 봐요. 괜히 혈압만 올라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아, 좋은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저도 이 뉴스를 평소에 뭐 라디오 뉴스도 하고 네. 또 토요일마다 TV 뉴스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뉴스는 좀 슬픈 혹은 나쁜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예. 어쨌든 좋은 소식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1953년 포탄 파편에 부상을 입은 김하산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있던 아내는 외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얼마 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73년 만에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을 통해 김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책 속 한 페이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무심코 딛고 선 이 하루 위에 이름 없이 스쳐간 이들의 눈물과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윤송원이 작곡한 남겨진 이야기, 두들쟁이 탈의 연주입니다.

조용욱이 작곡한 그 봄날, 꽃별의 해금과 유흥열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첫 곡은 남겨진 이야기였죠. 두들쟁이 탈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과 기다림 위에 오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참 먹먹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픔을 참고 그때의 일을 말하자면 오랑캐의 누린내 우리나라 더럽히니 침착하게 한번 죽기로 마음먹고서 전란 속에서 홀로 충성을 드러냈지요. 그 절개 옛사람보다 빛났으니 영혼이 하늘에까지 그 뜻을 전했으리. 우주 안의 세상만사 공의 덕으로 추락하지 않았나.

조선시대 송준길의 시 죽창 이공을 보내는 만사였습니다. 만사란 죽은 이를 슬퍼하면서 지은 글. 죽창 이공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청나라 군사에게 함락되자 자결로 의지를 표현한 이 시집입니다. 전란 속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시집의 절개와 충성은 그 어떤 영웅보다 빛나는 모습이었죠. 영혼이 머물 하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공의 덕으로 세상이 추락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는 사실 말입니다. 박윤호의 대금연주로 청성 자진한 잎 이어가겠습니다.

0: 청송자진한 입 박용호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호 감상하신 곡이고요. 다음은 창작판 소리 안중근 열사가 이성근의 소리 정회천의 북장단입니다.
1: 이래 다시 슬퍼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외적은 일로 인하여 고정을 양인시켜 6인연으로 오치고 약한 정치 실시되야 전 경찰권을 일본에 손에 쥐니 민심이 더욱 소란하고 친일파 이환영 이등 망문 원망이 극도에 다다랐을지 그때 이등 망문은 대한을 장하게 놓고 만주를 손댈 양으로 노국 대신과 할빙에서 만나자는 조약이 있었던구나. 그때요 안중근 씨 황해도 출신으로 당년 31세 혈기 왕성한 청년의 군인물의 모형 외적의 정권 아니

먹을 수가 전이 없어. 무령으로 망명하야 해사무에 의거할제 그때요 기득방문 할빙에 온나그를 불타내가 이놈을 죽이어 나라의 원수 받고 진야

대신이 한양 나와 차중에 들어가 잠깐 미래하고 노국 대신을 먼저 보내니 이는 전선을 두려함이었다. 15분 후로 앞을 걸어 나올 때 수행원이 좌우로 따랐겄다. 마참 열 대걸음 걸어 나오는 뒤 뜻만 그은

hinna gidum seg edu gulhavau Shunga gidum guad undi ben sajira Cha, 이제 나 할 일 다 하였으니 나를 잡고자 하는 놈이 있거든 나를 잡아라 이리하여 노철서에 검거되어 여선 일본 검사구 형법 아래 사형 집행을 받았는디 세계 각국을 물론하고 도덕은 일반이오 죽는 사람에게 소원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구나 검사 묻되 그대 소원은 없는고 나는 아무 소원이 없노라 다만 너희가 침략 정책을 양심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약을 해야하라 검사 웃으면 국제사항 문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니 그럼 가정에 대한 소원은 없을까 이리하여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어머님 면회가 드는 쓸쓸한

表家姓中国人员어머님스라들떠납니다

때야. 어느새 관수들은 시간이 다 돼야 안의사를 옆에 끼고 간방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때 안의사 모친은 넋 잃은 사람같이 우두머니 바라보시더니 대여

어지란 듯 산단 자리에 주지어

寒日落，刀落一落，心面咯吱。

창작 판소리 안중근 열사가 이성근의 소리와 정회천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뱃노래 님에게로 가는 길 1 검은고자리의 연주입니다.

우리나라엔 의병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외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조직을 뜻하는데요. 일본이 침략했을 때 수많은 의병대가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요 아리랑이 의병들의 아리랑으로 불리기도 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 강원도 무형유산 춘천 의병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1896년 춘천시 벌업산 전투 이후에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사설로 시작합니다. 춘천아 봉이산아 너 잘 있거라. 신현강 뱃머리가 하직이로구나. 하직은 작별을 고하는 말로 춘천 여러 곳에 이별 인사를 하는 건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춘천 의병 아리랑 다음 사설입니다. 우리네 부모가 날 기르실지 성대장 주려고 날 기르셨나. 성대장은 성익현이란 사람입니다. 춘천 지역 의병대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성대장의 무모한 전술 때문에 전투에 져서 원망하는 가사가 있는 거라고 해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구약통 남날개 양총을 메고 벌업산 대전에 승전을 했네. 양총은 서양식 총으로 나부로 만든 총탄을 썼다고 합니다. 의병들은 대부분 사정거리가 짧은 화승총을 썼는데 강원도 의병은 4분의 1 정도가 양총을 사용했다고 해요. 승전을 했다는 건 이루지 못한 바람을 노래한 겁니다. 그럼 춘천 의병 아리랑을 이유라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생천 의병아리랑 이유라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부용산 갈까보다 앙상블 신나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부용산 갈까 보다.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올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름과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을 찾아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책임이죠. 마지막 곡, 류성환이 작곡한 소원, 안은경의 피리와 김정욱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해삼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삼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항상 줄 서서 먹는 어떤 맛집 사장님이 쑥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 서서 먹을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까봐 미리 당부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말에 큰 기대를 가진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새겨들으면 좋을 말입니다. 주말은 언제나 재밌고 항상 신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저 조용히 보낼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느닷없이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주말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주말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벌써 일요일이라는 사실에 아쉬운 분들 계시겠죠? 아니면 일요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월요일을 준비해야 해서 마음껏 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분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귀와 마음이 정화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한 시간 채워드립니다. 먼저 신정희님, 노디 문득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이 듣고파요 라고 보내주셨죠? 네, 신정희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현주님께서는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 언제 들려주세요 노디.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다가오는 올여름이 조금 무서워요. 전 땀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어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이현주님. 벌써부터 뭐 진작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죠. 네, 노래로나마 잠시 더위를 잊겠습니다. 바다를 노래한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곡이네요.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스컬과 하하가 부릅니다. 부산 바캉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희열님께서 요즘 일이 힘든 건지 정신적으로 힘든 건지 매사 피곤하고 힘이 없네요. 신청곡 들려주시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하시면서 정미영의 그대 작은 품속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양희열님 왜 그러실까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쉬지 못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청곡 듣고 힘내시라고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문희관님께서는 낙동강변 자전거길 구미에서 상주까지 자전거로 강변 따라달리면 푸른 초원, 은빛 강변 물결, 노란 금계국꽃 바람까지 너무 상쾌한 자전거 하이킹입니다 하면서 김난영의 가인을 청하셨습니다. 문희관님, 이런 풍경 속에서 자전거 하이킹 하셨단 말입니까?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글만 읽어도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아주 화창한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김으리님, 친구가 학교 금연강의에 쓰일 자료를 준비하는데 포스터를 그려줬더니 커피 쿠폰 선물 주더라고요. 노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우와, 김우리님께서 그림 아주 잘 그리시나 봐요. 포스터를 그려주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수준급 실력이라는 건데. 금연 포스터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네, 어떤 그림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청하신 곡 잠시 후에 같이 들어가죠. 현은서님은 임지훈의 오늘 내가 꽃일 수도 있고 신청해봅니다. 꽃이 화사한 지금 꽃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죠. 현은서님이 꽃 아니신가요? 임지훈의 이 곡은 두 아들과 함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B2B 임현식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양희열님께서 청하신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미영, 그대 작은 품속으로.

정명의 그대 작은 품속으로, 김난영의 가인,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임지훈, 그리고 임지훈의 두 아들 임윤식과 현식이 함께 부른 노래 오늘 내가 꽃일 수도 있고 까지 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노래한 임지훈 씨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임지훈 씨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의 2대 진행자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민님 좋으시겠네요. 노디 그리고 대인가족들 오늘은 벌교로 테마 여행 가는데 남편과 함께 점심은 꼬막 정식으로 하려고요 하면서 이광주의 나들이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남편분과의 나들이가 설레셨을 것 같은데 박민님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벌교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꼬막 정식 먹고 태백산맥 문학관 갔었고 예, 위에 제석산까지도 전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 이광조의 나들이는 진호감님께서도 청하셨거든요. 예,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죠. 김병국님은 마트에서 장보고 두 손은 무겁게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빛이 따갑습니다. 하면서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셨을까요? 우리 김병국님. 예,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전은주님께서는 SA의 안단테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오영희님은 SG워너비의 아리랑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분의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리죠. 먼저 이광주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나들이.

SG 워너비의 아리랑, SA의 안단테,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이광주의 나들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선영님께서는 노디 시골에 마늘 캐러 갑니다. 엄마 혼자 농사지 있다 보니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흘 정도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올해 모든 농산물이 너무 폭락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맞이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애창곡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신선영님 효도하셨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청곡도 오늘 함께 듣죠. 그리고 최미수님께서는 6월 5일이 엄마 58번째 생신이에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잘 볼게요. 요번에도 장학금 받아올게요. 하면서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영탁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6월 5일 엊그제 생신이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최미수님 그리고 어머님 좀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최미수님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드려야죠. 이미자의 여자 일생 그리고 영탁이 부릅니다. 찐이야.

이민자의 여자 일생, 영탁의 찐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지쿠의 듀엣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불의 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 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제1515편 윤선도를 향한 대간의 거센 공격.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윤선도는 남쪽 지방에 거처하다가 배를 타고 강화도 인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 강화도는 이미 함락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다음에 도성으로 돌아간 직후였죠. 그렇다면 마땅히 도성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문안해야 할 터인데 곧바로 남해안의 보길도로 내려가 버렸고 그 때문에 대간의 탄핵을 받아 결국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국문장에서 윤선도는
2: 신이 그때 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으로 들어갔겠사옵니까? 신은 병자 호란을 겪은 뒤에 마음의 병이 발광했던 때문이옵니다. 어찌하여 마음의 병이 발광했겠사옵니까? 그것은 실로 신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하오니 전하, 마땅히 긍휼히 여기시어서 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1: 국문장에서 추국관들은 그가 배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해안의 보길도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추국관의 그러한 추궁에 대한 윤선도의 항변입니다. 실록의 죄인 윤선도의 진술조서에 그렇게 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이채롭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발광하여서 섬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은 죄를 실토하라는 추궁에 대한 대답치고는 매우 추상적이죠. 이어지는 답변 내용은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로 윤선도는 효종의 왕자 시절인 봉림대군의 사부였습니다.

0: 많은 병이 매우 깊어싸옵니다. 신이 거처하는 섬은 경치가 절경인지라 그 때문에 그 섬을 몹시 좋아하여 세상 근심을 잊었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임금을 사랑하는 신의 일념은 밥 한 술을 떠먹는 순간에도 감히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 섬에 밤이 오면 뒷산이 온통 텅 비고 사위는 고요한데 게다가 흰 다리라도 허공에 걸린 모습을 보면 옛 송나라의 소동파가 읊었던 것처럼 그리운 임금을 바라보노라니 하늘 저편에 계시도다 라는 시구절이 절로 떠오르고 이어서 소현세자의 옷같은 얼굴과 복림대군의 수려한 모습을 상상하여 싸웁니다. 섬 뒷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찾아가 쉬면서 도로 구경을 하였던 것은 그 모두가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한 회포를 풀어보려는 마음에서였사옵니다. 이러한 신의 심사를 알 리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1: 윤선도의 진술이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핑계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으되 어쨌든 죄인의 진술 조서라기보다는 매우 현학적이고 사변적인 변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윤선도는 수많은 시조와 한시 등을 남긴 문필가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1년여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상은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0: 그런데 효종제비 3년째 되던 해 3월에 효종은 윤선도를 불러올려서 승지에 임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역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들이 윤선도의 과거 전력을 들추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효종 3년 4월 2일의 실록기사를 볼까요?
1: 임금이 윤선도를 동부 승지에 임명하였으나 윤선도는 곧 상소문을 올려서 그 직책을 면직시켜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윤선도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 관직에 제수했을 때 양사의 강관들이 윤선도를 곧바로 탄핵하려고 논의를 제기했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사자인 윤선도가 부득이 상소를 올려 채직시켜줄 것을 청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답하였다.
2: 초정 신료들의 인심과 세도정치의 행태가 아무리 아름답지 못하다고는 하나 임금이 국법에 따라서 임명한 관직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저 놀랍도다. 저 무리들이 어찌 감히 조정 신료로 앉아서 이처럼 간사한 꾀를 부릴 수가 있는가?
1: 윤선도는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것을 알고서 임금의 마음을 묶어두어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막게 하려고 미리 상소를 올려서 자신을 변명하고 세상 여론을 공격하였는데 그의 말은 매우 음험하여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통분하였다.
0: 앞에서 낭독한 내용은 효종실록에 실린 기사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관이 유독 윤선도에 대해서만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윤선도가 서인이 아닌 남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술한 효종실록이 효종 다음 왕인 현종 때 편찬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3: 인조 반정 이후로 남인도 같이 다시 제기했지만 현종 때는 다르죠. 뭐냐면은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바로 그때 제1차 여성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승자는 서인 쪽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효종실록

0: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여성 논쟁에서 송시열의 주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윤선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악의적으로 쓴 게 많이 있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근데 2차 여성 논쟁 때는 이제 송시열 쪽이 패하거든요. 남인이 득세하죠. 그때 가면은 뭐 윤선도가 다시 뭐 추종받고 뭐 난리 납니다.
1: 여성 논쟁은 효종이 사망한 뒤에 벌어지는 장례 절차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효종실록을 편찬했던 시기에도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이었던 윤선도의 행적을 사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효종 3년 4월 3일 편전으로 몰려간 양사 간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 아유, 어찌 전하께서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3: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무리 윤선도가 전하께 사부로서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어 승정원에 있게 한 것은 아니될 말이지.
4: 아이, 문제는 윤선도가 면직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의 내용일세. 어찌 그런 내용을 상소문에 담을 수가 있는가 말이야.
5: 그것도 그렇고 그보다 그 상소에 대한 전하의 비답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오.
6: 아이, 그렇게 말입니다.
3: 어찌 그럼 이 답을
7: 주상 전환합시오.
8: 양사의 간관들이 모두 면대를 요청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
9: 전하, 삼가 윤선도가 올린 상소에 전하께서 비답하신 것을 보니 간관들이 윤선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언급을 하셨사온데 그것이 죄라면 신들이 실로 그 죄를 범한 죄인들이옵니다. 윤선도가 관직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던 날 전하의 은혜와 예우가 각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옛날에 그를 배웠던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한 성대한 뜻이라고 하겠사옵니다. 하오나 특별히 벼슬의 품계를 뛰어넘어서 승정원의 승지로 임명하신 것은 실로 여러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신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10: 주상 전하, 대체로 관직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더구나 승정원의 승지라는 자리는 임금의 분부를 출납하는 곳이니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승지 임명을 취소하시라는 주청을 올릴까 했었는데 윤선도가 그때 마침 스스로 먼저 사양할 뜻을 피력했으므로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던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시기에 윤선도가 저지른 잘못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겠사오나 그에 대하여 그가 전일에 올렸던 상소문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은 모두가 자기를 변명한 말뿐이었으니 매우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가 없사옵니다.
9: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는 선왕인 인조대왕의 국상에 달려와 곡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였사오나 구구한 말들을 인용하여 자신이 옳다고만 강변하였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꾸며댄다는 말이옵니까? 자고로 황제는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온 천하에서 모두 참여하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동맹국이 모두 참여하옵니다. 온 천하와 모든 동맹국도 오히려 참석을 하는데 어찌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일찍이 대관과 시종의 직책을 받았던 윤선도는 선왕의 3년상이 끝나도록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았단 말이옵니까?
11: 전하,
8: 윤선도의 그러한 행태로 인하여 임금과 신하 간의 대의는 땅을 쓸어버린 듯이 말끔히 없어지고 말았사옵니다. 대체로 윤선도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이러할진데 전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대체 취할 만한 것이 무엇이 더 남아있기에 이렇게까지 총애하시어서 그를 발탁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께서 신들을 일컬어 윤선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부렸다고 하시었사오니 그리 여기신다면 결국 신들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하여 신들은 그대로 관직에 머물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7: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1: 양사의 간관들은 효종이 윤선도를 끝내 승정원 승지의 자리에 앉힌다면 자신들이 관직을 반납하고 물러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하는 수 없이
8: 모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1: 일단 이렇게 간관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대간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종은 왜 굳이 윤선도를 발탁하여 승정원에 두려고 했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입을 모아서 효종이 윤선도를 발탁한 배경에 김자점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0: 소현세자 그 강빈옥사 일어난 다음에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김자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자점은 엄밀히 말하면 효종 입장에서 보면 효종이 난관을 뚫고 주기로 했다. 그 누구 공이 제일 크냐? 그럼 김자점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김자점을 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효종도 이제 자기가 왕답게 왕노릇 하려면 살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살림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어떤 그 특별한 민원, 그게 김자점 제거거든요. 3년 끌다가 결국은 타협을 해가지고 김자점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공서 쪽은 거의 몰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11: 이제 효종으로서는 전국을 개편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해당 실록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윤선도가 본인의 사부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 효종 3년에 윤선도가 발탁되기 직전에 효종 2년에 김자점이라는 사람의 옥사가 있었습니다.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제거된 바로 그 시점에 정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올렸어야 했었는데 그러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으로서 윤선도가 선택된 게 아닐까.
1: 앞에서 계승범 교수가 김자점이 제거됨으로써 공서 쪽이 몰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서란 서인 세력 중에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반정 공신을 일컫습니다. 김자점이 역모 혐의로 제거돼 버리자 이제는 서인 중에서 송시열 등 살림 세력이 권력을 주게 되었죠.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인인 윤선도를 앉힘으로써 살림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양사의 간관들을 돌려보낸 효종은 화를 사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선도의 승지 임명을 반대한 간관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 간관이 사간원 정원 이만웅이었는데요.
8: 밖에 승지는 들라.
2: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8: 윤선도의 승지 임명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난을 했던 이만웅 이자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2: 하오나 전하, 이만웅이 간관으로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한 것이온데 그것을 탓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8: 그런 소리 말라! 승지는 지금 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2: 예, 주상 전하.
12: 하명하시옵소서.
13: 윤선도는 세상 사람들이 조정 안팎에서 서로 청탁을 하고 끌어주고 하는 꼴을 본받지 아니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글을 읽으며 본분을 지켜왔다. 비록 그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이 허물을 씻어주고 거두어서 관직에 기용한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윤선도 그 사람에게만 굳이 너무나 심한 논의를 들이대는 것인가. 그 마음 씀씀이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임금이 옛 사부를 우대하는 것은 옛날부터 조정에 전해오는 법인데 그를 승지에 특별히 제소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기에 감히 음성적으로 견제하는 꾀를 내어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꾸며대어 공격을 하는 것인가? 사관원 정원 이만웅을 채차하라!
1: 채차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라는 뜻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5편 윤선도를 향한 대간의 거센 공격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신유입니다. 대장께서 보명군주의 탄별하게서 철수를 하셨다고.
1: 감당을 하는 수밖에요.
2: 보명공주의 궁에 개를 풀어놓은 그날 밤,
3: 로맨틱 코미디는 해피엔딩이 많지만 멜로는 100% 새드엔딩.
4: 담장을 넘으면 멜로를 로코로 바꿀 수 있다, 그거지?
3: 오늘의 이 공작은 지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공작입니까, 누님?
5: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안돼!

0: 저 녀석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짖는 거야?
1: 한밤중에 극성스런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보명궁주는 개들이 걱정돼 허겁지겁 방문을 나선다. 실갑을 한 채 쓰러져 있는 동륜 태자를 발견하는 보명공주.
2: 악랄한 공격력과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을 겸비한 일종의 악마견, 좀비견.
3: 저리 가! 저리 가지 못해! 걸어가란 말이야!
1: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이미 정신줄을 놓고

0: 전하! 전하! 아! 아! 전하! 주무실 때가 아! 아! 아닙니다, 전하!
1: 감히 전하가 주무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전하를 깨우는 하, 환관?

0: 왜?
1: 소녀입니다, 마마. 아, 잠시만 좀.
0: 무슨 일이냐?
2: 같은 시각.
0: 아니, 사고라니?
1: 마마.
0: 혹시 태자 전화가?

0: 현장 확인은?
1: 예, 저의 오감, 육감, 그리고 암아의 감으로 확인한 결과 이거 죽었어요.
2: 세상에.
1: 뭐야,
2: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3: 네? 그 자리에 주저앉는 미실?
2: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1: 아니, 이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배님께서 직접 설계한 건데.
2: 한나라의 대자전하시다. 대자전하께서 개 죽음을 당하시다. 아유, 대자전하.
1: 전화. 예, 제 월급이랑 그 수당이랑 다 나오는 거 맞죠? 갈게요. 이상해.
4: 왜 이렇게 전화 빨리 안 받아요? 지금쯤 공안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님?
2: 태자가 개에 물려 죽었으니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지.
4: 예, 누님은 진짜
5: 욕심이 남보다 좀 많은 여자,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 여자,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
6: 태자가 왜?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오밤중에 보명궁의 담벼락을 넘었다는 것이냐?
2: 태자가 어려서부터 뭘 보고 컸겠습니까?
7: 말씀드리기 거시기 하오나, 얼마 전부터 태자 전하께서 보명 궁주를 스타킹한단 소문이. 에? 아마도 그래서 담을 넘은 게 아닌가.
6: 아니, 헌데, 아니, 키우지도 않는 개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다는 말이냐?
7: 그것이 의문이긴 합니다, 전하.
2: 보명궁 안에 있던 개라면 보명궁주가 견주겠지.
6: 어허, 그 보명궁주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에?
2: 그거야 보명을 잡아 조사를 하면 알게 되겠지요. 당장 보명을 잡아드리세요.
6: 네, 당장 보명궁주를 잡아드리도록 한다.
7: 예, 전하.

0: 전하께서 아끼시는 분이니 그 막대하기도 그렇고.
1: 난 모르네. 난 모르는 일이야.
0: 이렇게 오리발만 내밀다간 수영장에 끌려가 접신물이 아니라 수영장 물에 코를 박는 수가. 내가 무슨 이유로 태자전을 죽이려고 했겠나.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셨습니까?
1: 사고야. 그건 사고였어.
0: 보명궁의 사나운 개들이 뛰놀던 밤, 공교롭게도 태자전하께서 담을 넘다가 붕괴를 당했다. 이게 다 우연이란 겁니까?
1: 내가 어떻게 태자전하께서 담을 넘을 거라는 걸 알았겠나? 난 그냥 미실공주께서 개를 주시는 바람에.
0: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2: 궁마다 몇 마리씩 나눠주는 중인데 보명궁에도...

0: 좋은 사람은 미실이야. 미실 공주.
1: 보명이 아니라 미실입니다, 어머니. 아니, 미실이라니. 보명궁 사건의 미실의 이름이 왜?
2: 미실의 이모인 사도 왕후와 며느리 만호는 1인 2역이다. 그리고 사도 왕후와 미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혈맹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였다.
1: 태자가 미실의 궁을 넘다가 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보명궁을 넘은 게 아니냐?
2: 사도 왕후에게 미실은
3: 14,759원이요. 55,030.
4: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출판화를. 이 정도 장비는 써줘야죠.
2: 큼지막한 전자계산기를 꺼내드는 미실.
4: 자, 부르세요.
3: 그래, 그래, 그래. 자, 14,759원이요.
4: 14,759.
3: 55,336원이요.
4: 속도 좀 볼까? 55,336.
2: 진흥왕이라는 한 남자를 섬기는 연적이긴 했어도 넓은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살아남기 위해 악어와 악어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1: 난데없이 왜 미실의 이름이 나와? 제가 알아본 결과 보명궁에 개를 풀어놓은 범인은 범인이라니! 아니, 궁에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장본인이 미실 궁주입니다. 미실이 무슨 일로 자기 궁도 아니고 보명궁에다 개를 풀어? 동륜태자가 자기 하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보명공주에게 한눈을 팔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자존심이... 가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륜태자와 미실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단 말이냐? 제가 진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태자가 양다리를 걸쳐 미실이 태자를 응징했다는 게야?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어머니? 그날 밤 보명궁에 개를 풀어놓은 사람이 미실이란 말이지. 미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입 눈 못 감아요, 어머니.

0: 아, 이모,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1: 감히 나 모르게 동륜과 새콤달콤했다니.
0: 아니, 태자께서 그냥
1: 네 이름이 왜 용의 선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말하거라.

0: 보명공주가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연히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개들을
1: 내가
2: 너를 모르겠느냐?
0: 아, 녀석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요.
2: 네 안에 동정심이 있었다고?
0: 저도 사람이에요, 이모.
2: 네 밥인 줄 알았던 태자가 보명의 밥이 될 것 같으니 밥상을 엎은 것이야.
0: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2: 감히 내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다니.
0: 오해예요, 이모. 내가 아무리 독하기로 어떻게. 아니에요, 이모.
2: 못들 하느냐?
0: 이모.
2: 당장 미시를 체포해라.
3: 제가 먼저 체포하겠습니다.
4: 내가 먼저.
5: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변호사 선임은 물론 국비권 행사 따위는 없습니다. 끌고 가.
2: 내 아들만은 흔들리지 말았어야지. 미실.
0: 이모!

0: 선배님 함께해요.
1: 병문
2: 자영
1: 크로스.
0: 환관지병문.
2: 호암마 엄마 조심하세요.
3: 김다운
4: 다운씨 화이팅. 김자연.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규리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과 관련 있는 명소인 광한루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광한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황희정승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황희정승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3년, 지금의 개성특별시인 개경에서 태어났는데요. 20살 때 사마시에 합격한 후 2년 후에는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네. 그런데 황희라는 이름 뒤에다 정승이라는 벼슬 이름을 꼭 붙이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1: 네. 황희정승이 조선시대 초기에 무려 24년이나 정승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2: 네.
1: 심지어 최고 관직인 영의정으로는 18년이나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황희정승의 성품은 인자하고 침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매우 청렴했기 때문에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2: 네. 그럼 황희정승의 관직 생활은 어땠나요?
1: 네. 26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한 황희정승은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관직 생활을 잠시 접고 은둔 생활을 했고요.
2: 네.
1: 이후 태조 이성계의 요청을 받은 후에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황희정승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강원도 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이 있는데요. 86살이 되던 해인 1449년에 길었던 관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황희정승은 1452년에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럽습니다.
2: 네, 황희정승과 관련이 있는 광한루원도 찾아가 볼까요?
1: 네, 황희정승은 조선 태종 때 세자 책봉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경기도 파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2: 네.
1: 파주가 한양과 너무 가깝다라는 신하들의 상소로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다시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황희정승은 육대조 할아버지 서재터에다 광통루라는 누각을 지었는데요. 훗날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광통루를 둘러보고는 마치 달나라 궁궐인 광한 청어부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면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2: 광한루원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남원을 대표하는 명소인 광한루원은 누각인 광한루와 연못,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세 개의 섬과 오작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한루원의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하고요. 세 개의 섬은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안에 있는 월매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 속에 예쁜 항아리가 하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항아리 안에다 동전을 던져서 넣으면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 흘러나옵니다.
2: 네.
1: 그래서 저도 광한루원에 갈 때마다 이 동전을 던져보곤 하는데요. 보통 5번 정도 던져야 겨우 사랑과 한 대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0: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과 광한루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질환이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법이 있죠. 대장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내시경이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인데요. 내시경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용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중 선종인 경우에는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볼 때는 여러 종류의 용종들이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선종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장 선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씨.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용종을 제거했다는 말을 들어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다시 또 용종이 생길 수 있는지, 혹시 용종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내면서 그냥 두면 암으로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용종이 있으면 떼어낼 건지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용종을 제거하죠?
2: 아, 네,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발견되는 용종은 육안으로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인지 100%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따라서 대장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용종을 제거한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용종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있던 자리에 또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떨까요?
2: 용종은 제거한 자리에서 불완전 절제로 인해 재발할 수도 있고,
1: 네,
2: 대장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리고 이전에 용종이 있었던 분일수록 대장 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1: 네. 용종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2: 네, 대장 점막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돌출된 걸 다 총칭해서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 그리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네.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건 이제 선종인 거죠? 이 선종이 종양성 용종인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종양성 용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선종인데요. 전체 대장 용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선종이 대장암의 약간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1: 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종이 암의 전 단계로도 불리는 건 그런 이유에서인 건가요?
2: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선종성 용종, 그러니까 선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악성 종양, 즉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전 단계라고 부르죠.
1: 네. 그럼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죠? 어느 정도인 건가요?
2: 개인차가 있지만 다행히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장 점막에서 선종을 거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포의 변화가 쌓이면서 암으로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점막 세포의 이런 비정상적인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암세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에서 일단 용종은 모두 제거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은 모양이라든지 뭐 증식성이나 염증성과 같은 다른 용종들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가요?
2: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2: 이제 내시경 전문이라면은 이제 용종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뭐 형태, 뭐 표면의 혈관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선종인지 단순히 염증성, 증식성 용종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선종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제거한 모든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확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거한 모든 용종은 다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거쳐서 판독이 나오게 됩니다.
1: 용종 표면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선종인지 여부는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2: 이게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그 검사를 하는 거여서 정확한 네. 최종적인 결론은 조직 검사한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 이내로는 네. 나오게 됩니다.
1: 네. 선종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2: 아, 네. 선종이면은 네. 이제 그 표면의 구조가 변화가 된 거를 병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1: 네.
2: 그리고 내시경 쪽으로 봤을 때에도 선종이 표면이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대상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한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제거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2: 네. 일반적인 선종이라면은 내시경을 통해 완전 절제가 된 것으로 치료는 끝납니다. 이제 대장암으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제거한 거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선종이 확인되면 추가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뭐 그냥 선종을 절제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암 조직이 남아있다거나 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2: 우선은 선종을 완전 절제했다면은 그런 일은 없지만 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절제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떼어난 용종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선종이지만 세포 네. 일부가 이제 암으로 변해 있는 그런 조기 대장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영상 검사도 해봐야 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암 조직이 뿌리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도 더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이런 선종 절제 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선종일 때는 완전 절제로 거기서 끝인데
1: 네.
2: 이제 일부에서 대장암 소견이 나왔을 때에는 이 깊이에 따라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할지는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럼 암세포가

0: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 말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고난이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과적인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대장암 진단 과정을 보면요. 일단 대장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최종적인 확진은 내시경을 통해 의심되는 조직을 떼고 현미경으로 그런 전체 조직에서 암세포의 존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뭐 영상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암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검사를 하나요?
0: 네, 조직 검사에서 이제 대장암이 확진이 된다면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부로는 얼마나 침범했고 또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복부 그리고 흉부 CT를 촬영을 하고 위치가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1: 그럼 대장암 병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0: 대장암의 병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암 종양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투를 했는가. 둘째는 주변 림프절로 얼마나 퍼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격 장기, 그러니까 대장 제외하고 멀리 있는 장기. 대장암에선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 같은 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로 퍼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1: 뭐 대장벽 침범 여부라든지 또 림프절 침범 여부 더불어서 전이 여부가 또 중요하군요.
0: 네. 전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장벽 내에만 국한된 경우와 주변 림프절로만 국한된 경우에는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로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그럼 대장암의 경우는 어디로의 전이가 특히 많은 건가요?
0: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간으로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로 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뭐 효과나 예후로 볼 때 아주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암만 국한된 이 이른 단계에 발견을 하면 수술 후의 완치율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4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생존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수술 가능 여부는 병기도 중요한 건가요?
0: 네. 병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1, 2, 3기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4기에서는 이제 전이가 있다고 봤을 때 전이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당연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재발이라든지 뭐 생존율에서도 높은 결과를 보일 텐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 대장암에 씨앗인 종양성 용종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예방적인 목적의 검사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변 자멸 검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소홀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0: 네. 저희 국가검진에서는 보통 50세 이상부터 이제 대장암을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실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와 예전보다 이제 아무래도 육류나 이런 섭취가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0: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자신의 식습관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라든지
1: 네.
0: 비만이라든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거나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평소랑 다르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1: 네.
0: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변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에는 나이와 네. 상관없이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아직까지 이제 몇 세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1: 네.
0: 저는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한 40 정도부터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또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해보는 게 좋을까요?
0: 아, 네. 그 용종을 떼어낸 것도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1: 네.
0: 개수가 10개 이상이었다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1cm가 넘어가는 용종이었다든지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용종을 떼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도에 따라서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가장
1: 네.
0: 짧게는 1년 뒤에 보자고 추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1: 네.
0: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일반적으로 작은 용종을 뭐 3, 4개 정도 떼셨다. 이런
1: 네.
0: 경우에는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내시경으로 용종을 떼어냈을 때도 뭐 선종인지 선종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아까도 이제 검사만 하고 확인하러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아까 이제 추적하는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개수는 몇 개였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환자분의 다음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언제쯤 받으면 좋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보통 대장 내시경은 이제 50세부터 권고화된다고 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의 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시경과 비교할 때 검진 주기가 좀 길지 않나요?
0: 네, 위내시경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내시경 자체를 검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1: 네.
0: 보통 용종이 전혀 없고 정상 소견이었다면은 5년 주기를 현재 이제 학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장이 아무래도 준비하기가 힘들고
1: 네.
0: 네, 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받아보신 뒤에,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주기를, 가지게 될 텐데,
1: 네.
0: 아무래도 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주기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1: 네.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제 주변에 있던데요. 가족력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0: 네, 사실 6개월에 한 번은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월을 뒤에 추적을 하기를 권고하는 경우는 만약에 크기가 큰 용종, 그러니까 1cm가 넘어가는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 용종이 완전 절제가 아니라 불완전 절제가 됐을 때 6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지 만약에 별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단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짧은 주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용종의 경우에도 유난히 용종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0: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1: 네.
0: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개씩 이렇게 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생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흡연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관련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 네, 용종 개수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 제거한 경우가 있으세요?
0: 가장 많이 제거를 했을 때는 거의 30개 가까이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시군요. 이렇게 용종 개수가 좀 많으시거나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아, 네. 대장암은 초기에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체중 감소라든지 혈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면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뭐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1: 네.
0: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잘 받는 게 대장암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 선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두통이 있다는 말 흔히 합니다. 그런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편두통이 흔한가요? 제 주변에서도 스스로 편두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1: 그 두통이라는 증상은 인구의 90%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는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두통이 있을 때 이게 증상이나 원인으로 세분화 해봐야 되는데
0: 네.
1: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생기는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에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있는 거고요.
0: 네.
1: 이 1차성, 원발성 두통에서 가장 흔한 거는 사실 긴장성 두통입니다.
0: 네.
1: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평생 유병률이 한 3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고요.
0: 네.
1: 실제 편두통은 국내 유병률만 보면 한 6%에서 한 11.5% 정도로 되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 더 많기는 합니다.
0: 네. 그런데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한쪽 머리가 아픈 걸 편두통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 뭐 편두통이란 그 뜻을 보면
0: 예.
1: 두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맞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0: 예.
1: 문제는 편두통이라고 해도 40%에서는 양쪽으로 아프거든요. 앞서서 이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도
0: 네.
1: 오히려 이제 한쪽만 아픈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이게 편두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뭐 뇌종양이나 뇌염, 뭐 뇌출혈 같은 2차성 두통도 한쪽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편두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0: 네.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 다 아플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증상에 대해서는 딱따구리가 콕콕 찢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1: 이 편두통의 통증 양상이 좀 특징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0: 네.
1: 마치 심장이 이제 뛸 때 뛰는 것처럼 이제 욱신욱신거리고 지끈지끈거리는 이 박동성 통증이 특징입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마치 딱따구리가 쪼는 것 같이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머리가 둔하고 조이고 묵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0: 네. 꼭 한쪽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편두통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1: 예, 앞서 한쪽만 통증이 있을 때
0: 네.
1: 모두 편두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0: 네.
1: 실제로 우리가 이런 욱신거리는 양상의 통증이 한쪽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편두통을 의심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의 60%는 한쪽 편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편두통의 영어 이름도 이제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져보면 머리의 반쪽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사실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다른 통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원인도 궁금합니다. 왜 생기나요?
1: 앞서 이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명확한 원인이 없는 원발성 두통의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편두통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혈관 가설이라고 해서 뇌 혈류가 증가하면서
0: 네.
1: 혈관이 확장되고 그게 뇌 신경 섬유를 압박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성 염증 가설이라고 신경 말단에서 혈관에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유리되고 그게 이제 혈관 확장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두통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뇌가 좀 과민해지면서 두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편두통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1: 뇌 과민 반응은 일단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0: 네.
1: 뇌 신경이나 혈관 모두 여러 가지 악화 원인에 의해서 너무 쉽게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조절할 것인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나 맥주 아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뭐 치즈가 포함된 성분이라든지 햄, 베이컨 같은 이런 것들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약물이나 스트레스, 뭐 심리적인 요인, 불규칙한 식사, 금식, 네. 과식, 수면 관련돼서는 잠을 너무 못 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악화 요인으로 생각하고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뇌 신경이나 혈관의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찾으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비만도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체중을 네. 줄였더니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1: 예,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도가 30 이상의 이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정상 체중을 가진 분들보다 편두통이 27% 정도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5배 이상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왜 비만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직접적인 근거는 없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럼에도 실제 체중을 감량하면 한 달에 발생하는 편두통 횟수도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편두통을 자주 앓는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혹시 가족력도 있을까요?
1: 편두통이 가족력이 좀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실제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자녀는 40% 이상. 두 분 다 이제 편두통을 앓고 계시면 90%까지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시면 자녀에게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나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도 환경적인 걸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환경인 주로 이제 날씨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0: 네.
1: 아직 왜 그런지 정확하게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급격한 날씨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긴 합니다.
0: 네.
1: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온도 변화 때문에 혈관이 반응을 하거든요.
0: 축하거나
1: 확장되거나 이럴 때 편두통 발작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탈수가 되면 또 편두통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특히 편두통을 느낀다는 말도 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1: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
0: 네.
1: 편두통 발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여성분들 월경기 때 편두통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 임신하게 되면 편두통 환자의 80%에서는 두통이 절반 이상 좋아지거나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남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편두통이 잘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참 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두통을 일반적인 두통과 구분해서 설명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걸까요?
1: 이 두통의 여러 가지 진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0: 네.
1: 첫 번째 효과적인 약물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야 하는 유발 원인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편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악화 요인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의 약물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염 진통제 이걸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면서 조절해볼 수 있긴 하지만 소염 진통제로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예방 목적의 치료를 시도하거나 편두통에 특화된 트립탄이라는 약을 써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두통과 즉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편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배경들에 대해 쭉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그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통이 생긴다면 자신이 어떤 경우에 두통을 느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1: 맞습니다. 보통 이제 두통 일기라고
0: 네.
1: 내가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적어서 어떤 원인이 나에게는 유발 원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0: 네.
1: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내지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나면 두통이 생기는 그런 특정 상황이 반복이 된다. 아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니까 최대한 피해보자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편두통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음식도 편두통과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음식 중에 어떤 게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내가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편두통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네. 그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편두통을 느끼는 주기도 개인차가 큰가요?
1: 그게 아무래도 가장 괴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대부분은 아주 가끔 한 번씩 편두통 생길 수는 있죠. 문제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0: 네.
1: 한 달에 4회 이상 편두통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신경과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가 좀 욱신욱신거린다, 지끈지끈거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편두통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면서요?
1: 맞습니다. 이제 뭐 편두통의 특징이 일단 앞서 말씀하신 뭐 욱신거리고 지끈거리고 콕콕 쑤시고 뭐 이런 이제 두통 증상만 나타난다고 아실 수 있는데 동반 증상도 있습니다.
0: 네.
1: 대표적인 것이 구역감 내지는 소화 불량이거든요.
0: 네.
1: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좀 예민해지거나 입맛이 좀 떨어지거나
0: 네.
1: 눈이 좀 번쩍번쩍거리면서 아 눈이 부시다 이런 증상이 전조 증상. 두통 전에 나타날 수 있고요.
0: 네.
1: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아 이제 두통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편두통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네.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압니다.
0: 아.
1: 이제 곧 오겠구나.
0: 아,
1: 그때
0: 그러시구나.
1: 바로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1: 네.
0: 뭐 스트레스,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러면 생활 습관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편두통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면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1: 이 편두통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좀 증상 조절을 해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심할 때는 조금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고서 쉬면 더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 외부 자극, 눈이 부신다든지 이런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아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편두통이 이제 자주 안 생기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소염진통제 쓰면서 조절이 가능한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0: 네.
1: 그냥 일반 진통제를 썼는데도 편두통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너무 자주 생긴다. 이런 분들은 실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거든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게 또 언제 통증이 생길지 불안하거든요.
0: 그렇죠.
1: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크니까 일이나 학업에 영향이 있고 사실 그거에 동반돼서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게 말씀하시죠. 너무 아프다. 근데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언제 아플지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이나 악화 요인을 피해도 최대한 피했는데도 아프고 약도 먹어서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0: 그러면 편두통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좀 심할 때인가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던데요.
1: 편두통이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약이 필요 없는데 편두통이 이제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통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초기에 복용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두통 전에 아 이제 두통이 올 것 같아라고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지 통증이 금방 가라앉지.

0: 했더니 아 이게 좀 참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좀 늦게 드시게 되면 네. 오히려 더 아프고 오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계속 참다 보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지면서 네. 편두통 자주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편두통에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염진통제 아주 약한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트립탄이라는 편두통에 특성화된 약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주사제 예방약제들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먹는 약으로 예방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주사로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충분히 관리는 가능합니다.
1: 네. 근데 편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좀 네. 오랜 기간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0: 사실 오랜 기간을 드시면 안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편두통이 너무 자주 와서 소염진통제나 아니면 트립탄 계열의 약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이게 너무 민감해져서 나중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약제를 써서 편두통이 자주 재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너무 마음대로 이제 진통제 쓰시다가 증상 조절도 안 되고 오래가고 고생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일상에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예민해지는 부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편두통은 이제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 편두통을 잘 유발하는 음식,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꼼꼼히 기록해 보시고 피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 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길 것 같다 하실 때는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는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근육 이완요법, 뭐 명상이라든지 심호흡을 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편두통도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0: 이게 뭐 급성 편두통보다는 오히려 만성 편두통이 잘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0: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데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그중에서 8일 이상이 편두통 양상이다. 그럼 이제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진통제 남용이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성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약물의 오남용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피하려고 진통제를 좀 과다하게 지나치게 복용을 하다 보면 그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만성 편두통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편두통이 자주 오거나 한 번 왔을 때 증상이 심한 분들도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두통이 자주 생기고 너무 심하다, 그렇다고 하면 신경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왜 이 편두통이 생기는지, 이 유발 원인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적당하게 해야 그래야 만성 편두통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 편두통일 때 머리끈을 꽉 묶어두는 건 어떨까요?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눌리지 않을까요?
0: 그것도 적당히 하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편두통이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여주는 것도 혈관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앞서 이제 냉찜제 같은 경우에도 차갑게 해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을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이제 너무 세게 조이는 거에 반발로 또 혈관 확장이 생기면서 예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서요. 너무 세게 조이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1: 그럼 머리 지압은 도움이 되는 거죠?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0: 지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압력을 통해서 그 주변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혈관이나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일 때 마사지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보면 마사지를 해줄 때 편두통도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1: 네. 자 그럼 편두통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랄까요? 뭐 증상도 다양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0: 아무래도 진통제도 조절이 잘 안 되고

0: 자주 재발되는 두통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긴 두통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일반적인 편두통, 수명세 편두통을 자주 앓고 있긴 한데 갑자기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진다.
1: 네.
0: 이런 경우에도 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40대나 50대 이상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의식이 떨어지거나 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팔, 다리에 좀 마비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출혈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통과 함께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뇌 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언급했던 대로 두통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두통이 좀 자주 나타나면 꼭 신경과에 가셔서 확인과 검사, 처방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이 한글점자 100주년을 맞아서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한글점자 100주년 기념 세종대왕 체험 이벤트 현장인데요. 이번 행사는 점자가 가진 의미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기획 전시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은 6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훈민정음 관련 기록물과 초기 한글 점자 제작 도구, 점자 고서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글 점자 100년의 역사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읽고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전시회에 가셔서 한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